0: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시각, 시각이에요. 시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1: 시각은 딱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0: 제니!
2: 시각은 시간보다 정확한 시간을 말해요.
0: 오! 우리가 오늘 배울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시각입니다. 약속한 시각에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여름에는 해 뜨는 시각이 빨라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지금이 몇 시야? 라고 물어볼 때는 시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바늘시계 보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함께 시계를 보면서 시각을 답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시계의 시각은?
1: 2시 30분이요.
0: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몇 시인가요? 제니!
2: 지금 시각은 1시 50분입니다.
0: 잘했어요.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지점을 뜻하는 말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야겠어요. 시각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시각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시간. 시각이랑 같은 뜻 아닌가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뭘까요? 제니.
2: 시각은 바로 지금 그 시간인데, 정확한 시간인데, 정확한 시간이긴 하지만, 시각보다는 정확하지 않아요.
1: 시간은 전의 시간이나 아니면 지금의 시간.

0: 시간이나 아니면 미래의 시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1: 오, 철학적인 답변인 것 같네요.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뜻합니다. 시계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요. 시간도 그렇게 계속 흐르는 겁니다. 방금 시계를 봤을 때 현재 시각 1시여서 여유롭군 했는데 잠시 후에 시계를 보니 현재 시각 3시? 이러면 눈 깜빡할 사이에 몇 시간이 지난 거지요? 민준이.
0: 2시간이요.
1: 오, 잘했어요. 맞아요. 2시간이 지난 거예요?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2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말은 주말 내내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늦잠을 자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전에 배운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지점,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이렇게 각각 다른 뜻이에요. 두 단어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2: 네. 네.
1: 시각과 시간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퀴즈를 해보도록 할게요. 들려주는 문장을 듣고 퀴즈를 맞춰보도록 해요. 1교시 9시부터 9시 40분, 2교시 9시 50분부터 10시 30분. 질문입니다. 1교시 시작 시각은 몇 시일까요? 제니.
2: 9시요.
1: 딩동댕동. 맞아요. 정답은 9시입니다. 다음 질문. 점심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민준이.
0: 1시간이요.
1: 딩동댕동. 정답은 1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각은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거고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시각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과 시각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2: 네!
1: 그럼 오늘 배운 시간, 시각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1: 펼쳐서
2: 펼쳐서
1: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시각 시간의 어느 한 지점 시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1: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주세요.
3: 기차가 출발하는 예정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는다.
1: 문장을 아주 잘 썼어요. 우리 민준이는 남는 시간에 어떤 책을 읽나요?
3: 만화책이요.
1: 만화책을 읽구나.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제니 발표해 볼까요?
4: 지금 시각은 12시 50분이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1: 딩동댕동! 잘 썼어요. 우리 오늘 친구들이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참 잘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시각, 시간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어느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알겠나요?
2: 네!
1: 잘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0: 거기 있나요?
1: 올해도 그린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그린남매, 안녕?
2: 안녕!
3: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오늘도 재밌게 퀴즈 풀어보자.
0: 그래. 좋아.
3: 오늘의 관용어는 라, 가, 납작해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뭐, 배가 납작해지나?
0: 배가
1: 볼록 나오는 배가 다이어트를 해서 샥 들어갈 수 있잖아.
0: 아, 그치, 그치, 그치.
1: 그치. 또 뭐가 있을까?
0: 좀 어렵다.
1: 그러게.
0: 힌트?
1: 힌트?
2: 라라야, 힌트 좀.
3: 알았어. 오늘의 힌트를 줄게. 라, 가, 납작해지다 라는 말은 창피를 당해서 기가 죽었을 때 쓰는 말이야.
0: 아!
1: 응? 뭔데?
0: 코가 납작해지다.
1: 코?
0: 응. 어디에 가서 막 그냥 모르는 거다가 탁 하고 코가.
4: 맞음. 그래서 코가 납작해져서.
1: 아, 그래서
0: 코가
1: 납작해진다. 눈이 납작해지다? 과자미 같은 물고기를 보면 눈이 납작해져 있잖아.
0: 꼭 이렇게 쫙 해서 눈이 납작.
1: 꼭 그런 거 아니어도 귀가 납작해질 수도 있고. 나는 귀로 할게.
0: 난 코로 할게.
3: 좋아. 그럼 한번 오늘도 신나게 그려볼까요?
0: 좋아.
1: 좋아.
0: 아주 크게. 됐다, 크게. 네모 얼굴이네.
3: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왜 귀가 납작해진 거라고 생각했어?
1: 여러 번 들어서 듣기 지겨운 말이 있잖아?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귀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3: 아, 귀가 죽게 만드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 건 거야?
1: 그거지.
3: 그렇구나. 그럼 그런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
1: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진짜 못한다, 이런 식?
3: 그럼 윤슬이는 왜 코라고 생각했어?
0: 친구가 어디를 부딪혀서 아파했을 때 너 코가 납작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모르고 누워서 뒹구다가 무릎으로 내 코를 친 적이 있거든.
1: 아, 나도 그거
0: 너무
1: 알아.
0: 아팠어.
3: 아, 아파서 귀가 죽는다는 말인 거야?
0: 응.
1: 그럴 수도 있겠다.
3: 좋아. 그럼 이제 그럴 때 코가 납작해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0: 응.
3: 그럼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윤슬이가 어떤 상황일 때 윤슬이한테 귀가 납작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윤슬이가 만약에 엄마의 잔소리를 이기려고 귀를 막으면서 아, 듣기 싫어 이럴 때
0: 엄마.
1: 윤슬아, 너 귀가 납작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3: 그렇구나. 좋아, 그럼 오늘도 그림남매의 재미있는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 그래.
3: 오늘은 윤슬이부터야?
1: 그래, 너부터 해.
0: 고마워. 자, 좀 잘 세워놓을게. 여기에 사람의 코에 하늘색깔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코가 납작해졌다는 표시야.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친구가 막 어디에 부딪혀서 코가 납작해질 만큼 아플 때 친구한테 너 코가 납작해졌구나. 정말 아팠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그럼 이번에 내가 한번 소개해볼게. 짠! 나는 이렇게 그렸어. 팔로 이렇게 손으로 귀를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듣기 싫은 꾸지말함을 듣고 있을 때, 꾸지람은 듣기 좋은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귀가 납작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정답인데.
1: 고마워.
2: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코가 납작해지다야. 우리 조상들은 코를 사람의 기세를 비유하는 말로 썼어.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하며 뽐내면 코가 높다고 말하고, 근심이 많아 축 처져 있으면 코가 빠졌다라고 했지. 그리고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있으면 코가 납작해졌다라고 했어.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중요한 기관이지. 그래서인지 사람의 코는 얼굴의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어. 높은 코는 자존심을 나타내는데, 만약 창피를 당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마치 코가 납작해지는 기분이 들 거야. 이처럼 기운이 뚝 떨어진 상황을 가리킬 때 코가 납작해지다라고 말하지. 만약 반대표로 나간 달리기 시합에서 제대로 잘 달리지 못해서 속상했다면 이렇게 각오를 다질 수 있어.
3: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다음 시합에서는 꼭 이겨서 상대팀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2: 라고 말이야.
0: 예스!
1: 아쉽다.
0: 맞췄다. 내가 답을 맞췄으니까 오빠 코가 납작해졌겠네.
1: 맞아, 납작해졌어. 아쉽다.
0: 오빠 코 납작해졌대요. 오늘의 관용어는
4: 코가 납작해지다.
1: 몹시 창피를 당해서 자존심이나 기운이 뚝 떨어진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쌀자루가 날아간다!
1: 도깨비 감투.
2: 오후라, 마법을 쓰는 이야기인가? 얼른 시청해보자고. 에이든.
3: 응.
2: 슬아.
4: 응.
2: 예은이.
5: 응.
2: 다운이.
6: 응.
2: 그리고 나는 누구?
7: 구구슬이.
2: 자, 그럼 시작한다. 뿅뿅.
1: 한 시골 농부가 가을철 개를 잡으러 갔다가 감투를 하나 주었어요.
0: 이게 웬 감투지?
1: 농부는 머리에 감투를 한번 써보았어요. 그때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0: 분명 여기에 놓고 갔는데 내 감투 어디 갔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1: 농부는 깜짝 놀라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는 농부가 안 보이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만 하지 뭐예요?
0: 내 모습이 안 보이나?
8: 아하!
0: 도깨비 감투였어!
1: 농부는 도깨비 감투를 쓴 채로 몰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0: 거참 신기한 감투로세. 정말 안 보이나?
1: 농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보이나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농부는 감투를 쓰고 빗자루를 들어 올렸어요.
9: 에구머니나, 빗자루가 저절로 둥둥 뜨다니. 헛것이 보이는 게 틀림없어.
1: 농부 아내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농부의 아들, 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10: 엄마, 도깨비인가 봐요.
0: 옳카니, 감투만 쓰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1: 농부는 감투를 쓰고 시장에 갔어요. 쌀자루를 냉큼 집어들자 쌀자루가 둥둥 떠올랐어요. 쌀가게 주인이 소리쳤어요.
0: 너! 쌀자루가 날아간다!
1: 농부는 쌀자루를 재빨리 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바람에 쌀자루를 쫓던 사람들이 서로 쿵 부딪혔어요.
0: 아니, 분명 여기 떠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도깨비한테 홀렸나? 그건 참 이상한 일이네.
1: 시장 사람들이 웅성대는 사이 농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곤 밥을 지어 푸짐하게 차려 먹었어요. 이제 농부에게는 걱정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도깨비 감투를 쓰고 훔쳐오면 되니까요.
0: 오늘은 뭘 가지고 올까나?
1: 농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돈까지 모든 것을 훔쳐서 썼어요. 그리고 농사는 짓지 않고 방 안에 누워 뒹굴거렸지요.
0: 놀고 먹으니 정말 편하구나. 도깨비 감투만 있으면 걱정 없어.
1: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로에서 타닥 타닥 타던 불꽃이 도깨비 감투에 튀었어요.
0: 아, 내 감투!
1: 농부는 얼른 도깨비 감투를 살펴보았어요.
0: 아이고, 큰일이네. 구멍이 나버렸잖아.
1: 농부가 감투를 써보니 다른 부분은 안 보이는데 농부의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이걸 쓰고 나갈 수는 없는데 어쩌지?
1: 농부는 생각 끝에 구멍난 자리에 빨간 헝겊을 대고 실로 꿰맸어요.
0: 구멍을 막았으니 이젠 괜찮겠지?
1: 농부가 도깨비 감투를 다시 써보니 빨간 헝겊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어두울 때 나가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1: 농부는 밤이 되면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나가 다시 물건을 훔쳤어요.
11: 어? 저 빨간 점 같은 건 뭐야?
0: 도둑이야! 내 생선이 없어졌어!
1: 시장에는 곧 소문이 돌았어요.
0: 수상해! 빨간 점이 나타나면 물건이 없어져!

0: 다음에 또 보이면 우리가 차봅시다.
1: 농부는 어두운 밤에 늘 하던 대로 도깨비 감투를 쓰고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 사람들은 빨간 점이 나타나자마자 한꺼번에 모여들었어요.
0: 빨간 점이다! 잡아라!
2: 아이고, 아야, 아야! 요 도둑놈 잡았다!
1: 농부는 시장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다 도깨비 감투가 벗겨졌어요.
0: 아니, 자네는?
1: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답니다.
3: 와, 저런 감투가 있었다니 진짜 신기하다. 그치?
4: 나는 도깨비 감투가 있으면 응? 친구한테 몰래 내 선물을 주는 거야.
5: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나
4: 그렇다 좋네.
5: 못 걷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6: 있어. 좋네.
3: 잘 쓰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농부는 왜 나쁜 일에 투명 감투를 사용했을까?
5: 일단 그 농부가 가난하잖아. 맨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한번 지으려면 1년도 넘게 걸리는데 거의 평생 쉽게 살고 싶다고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결국 저렇게 쓰러지는 신세가 된 거지.
7: 원래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도깨비 감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일한 거 훔쳐가지고 그냥 놀고 싶고 막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생긴 것 같아.
6: 파리.
7: 그 성실했던 거를 맞아. 물거품으로 만들어놔서
6: 하늘로 그냥 버려.
7: 인어공주와 그 물거품이 된 것처럼 그 욕심은 계속 끊기지 않는 이유가 그 욕심이 너무 재밌어서야.
5: 욕망은 끝이 없어. 인간은.
7: 맞아. 끝이 없어. 끝을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까먹어.
5: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은 나중에 자기가 커서도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맞아. 남이 갖는 건 자기가 어떻게든 다 가지려고 그러고 뭐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지.
4: 욕망을 어떻게 줄이냐면 그 욕심을 없애야 될 것 같아. 욕심을 없애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욕망이 사라질 것 같아.
3: 그래, 좋은 이야기였어. 우리 같이 욕심 부리지 않기로 하고 노력해보자. 어때?
8: 좋아. 노력해보자.
3: 친구들, 나에게 투명 감투가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Oh, yeah! Oh,
2: yeah! 친구들,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숨바꼭 줄여줘!
3: 맞아, 맞아!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일까?
4: 궁금해?
5: 어!
4: 사실은. 사실은. 나도 궁금해! 얼른 가자!
3: 그래!
0: 5 M
3: M
2: 아!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 하는구나!
4: 친구들! 이건 Big M
3: 이건 Small 작은 M
4: M
3: M
4: M
3: M
2: 둘 다 M이야. 오늘은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 돼.
3: 재밌겠다.
4: 진짜 재밌겠다. Yeah. Oh, I'm so excited.
3: Oh yeah. Oh yeah. Wow, wow. Calm down, energy. 이제 바로 가야 되잖아.
4: 아, 맞아, 맞아. 가야지.
3: 그럼. 간다.
4: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start.
3: Oh,
4: melody, 간다. She's cool.
3: 바나나?
6: 어? 멜로디, 여기서 M 소리가 들렸다며?
3: 어? 맞는데.
4: 조이, 빨리 소리를 보여줘.
7: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4: 마.
7: They are M.
3: 맞아. 어? 그런데 다른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4: 어? 누가 있나 봐.
3: 어?
4: 오! 원숭이다!
3: 마. Monkey. Oh, how cute. Oh, 정말 귀여워. 원숭이가 에너지를 좋아하나 봐.
4: 그런 거야? 나도 너 좋아. Come here. 어? 내 우유. My milk.
7: Milk. Milk.
4: Hey, monkey. That's mine. That's my milk.

0: monster! Monster!
1: Go, 저 에너지 말이야. 저 의유를 왜 가져가? 나 때는 있을 수도 없는.
2: 어머, 저 에너지도 옛날에 자주 그랬으면서.
3: 맞아요. 먹을 거 몰래 가져가서 혼자 다 먹었잖아요.
1: 제가요? 언제요?
3: 옛날에요.
1: 옛날 얘기 자꾸 하네. 그만.
4: They're coming.
5: 진짜 나도 정말 놀랐어. 무서워라. 근데 우리 아직 한 단어를 못 찾았네.
2: 맞아. 아이고.
4: 왜?
1: 왜?
4: 근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2: 왜?
5: 진짜다. 가까이 있나 봐. 소리가 진짜 크게 들려. 크게.
4: 그럼 분명히 우리 근처에 있을 거야.
2: 오, okay, then let's find it.
5: Okay.

0: 있지.
1: Where
0: are you?
1: 찾아보자.
0: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1: 프리티, 프리티.
2: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1: 그러니까 어딜까? 여기 소리가 크게 들려.
0: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1: 들어보자.
3: 마, 마, 마.
0: 아하!
4: We found it! 예!
3: 마, 마, 마.
0: Melody. Melody.
2: Yes, I'm Melody.
1: Melody, Melody. 노래할 때 그 멜로디 하고 똑같지?
0: 그래서 우리 멜로디가 노래를 잘하나 봐.
1: 그런가 봐.
2: 맞아, 맞아. 조이, 이제 카드 주는 걸 알지?
5: 맞다. Okay, are you ready?
2: I am ready.
5: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1: 친구들, 오늘 찾은 단어들을 확인해보자.
0: 오키토키.
1: 뭐? 뭐? 뭐? Monkey. Monkey.
2: 나? 나? 나? Milk. Milk.
3: 마? 마? 마?
5: Monster.
0: Monster.
2: 나? 나? 나? Melody. Melody.
6: Good job!
0: Yay!
1: Yay!
0: Oh,
1: yeah!
0: We did it!
1: Oh, yeah! 이럴 땐, Joy, Melody, 이럴 땐 알지? 노래 부르는 시간!
2: 맞아! Because I'm Melody!
1: Go, go, go! Let's go!
2: Let's go!
0: Okay.
1: 간다!
7: 에구, 그것도 못 찾다니.
8: 아우, 왜요? 옛날에 써 에너지처럼 자기 이름 빨리 못 찾아서요?
7: 아유, 자꾸 옛날 얘기를. 아, 이제 그만하시오.
8: 제발. 자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M 쓰는 법을 알려줘야죠.
7: 예, 그럽시다. 자, 친구들, 잘 따라서 쓸 거죠?
8: Big M.
7: One.
8: Two. Three. Four. M. Small M. One. Two. Three. M.

0: 도서관을 부탁해.
1: 됐는데 내가 말이야.
0: 안돼, 살찐 로보티카가 위험해. 역시
1: 캠핑 로보티카가 누구야?
2: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4: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4: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연구!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해를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기다리라 이모 완수!
1: 책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포부와 주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쓸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다.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도키봇 변신 완료!
8: 나이치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스킬봇 변신 완료! 다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설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설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1: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가...

0: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이러다가 잡히겠어.
1: 오케이. 자, 넌 할 수 있어.

0: 어떻게 사서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Thank you.

준비할 거야. 바로 결혼식.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결혼식이 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준비 목록을 보고 완벽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결혼 도우미거든. 나하고 같이 결혼 도우미 놀이 할래? 좋다고? 그럼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볼까? 뚜뚜루, 뚜뚜뚜. 다 됐어. 먼저 케이크랑 결혼식 할 장소하고 반지. 오! 또 춤출 음악도 필요해. 난 춤추는 게 제일 좋더라. 뚜루루, 빠비루루루루루.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결혼 도우미 놀이! 길쭉한 큰 차 타고 결혼식 준비하러 가자!

0: 귀여운 도우미.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0: 안녕, 대현. 얘들아, 안녕. 결혼식 준비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할래.
0: 난 신랑 할래. 당근 인형아, 나랑 결혼해 줄래?

0: 그리고 난 도우미고. 케이크 크림부터 골라볼까? 파인애플 팬케이크 위에 올릴 건데. 케이크 준비. 됐고. 당근 인형은 데이지네 나머지 진짜 좋아해. 특히 그 큰 미끄럼틀. 결혼식을 거기서 하면 어때?
1: 결혼 미끄럼틀 멋지겠다. 가자.
0: 여기 그대로 있어봐. 케이크 장식 가져올게.
1: 자, 다 왔어. 저 위에서 결혼하면 돼. 그리고 알지? 미끄럼틀 있는 거 봐봐.
0: 마이 미끄럼틀 타고 싶다.
1: 멋지지, 그치? 먼저 비씨가 꽃가루를 뿌릴 거야. 와줘서 고마워요, 손님. 그러면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엔 둘이서 미끄럼 타고 슝 내려오는 거야. 야호! 그럼 결혼한 거야.
0: 우와, 여기서 결혼 나면 멋지겠다.
1: 결혼식장 준비 됐어.
0: 우와!
1: 비씨가 저기 올라가면 결혼식이 시작돼. 그럼 너하고 당근 인형은... 어? 인형이 안 보여. 데이지, 혹시 당근 인형 못 봤어?
0: 몰라.
1: 그럼 당근 인형이 사라진 거야?
0: 사라져. 당근 인형이 없으면 결혼식을 못 하잖아. 미끄럼도 같이 못 하고 우린 평생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하객들이 도착해.
1: 우리가 있잖아. 데이지, 자리 좀 안내해줘. 난 인형을 찾아볼게.
0: 이쪽이에요.
1: 결혼 도우미들, 손상 안경 준비. 당근 인형이 어딨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당근 인형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빨리 결혼식장으로 가자.
1: 자, 여기 앉으세요. 오늘 의상 멋진데요?
0: 피피피피. 짠, 누가 왔게.
2: 당근 인형아, 돌아왔구나. 근데 피씨 노래가 벌써 거의 다 끝났어. 서둘러.
0: 이제 얼른 반지 끼워줘.
2: 반지? 그게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반지, 반지. 찾았다! 그 고리 두 개만 빌려줄래? 고마워.
0: 반지 준비. 고.
2: 우와.
0: 봐봐, 도와줄게.
2: 그럼 이 반지는 내가 끼고, 또 이 반지는 신부한테.
0: 우와, 엄마야!
3: 우와!
2: 우와!
1: 지금부터 오지군과 농구공양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0: 잠깐, 안 돼! 난 농구공이랑 결혼하려던 게 아니라고! 당근 인형아, 정말 미안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어!
1: 아, 그럼 되겠다! 아까 했던 걸 다 거꾸로 하면 이 결혼도 없던 일이 될 거 아냐!
2: 시간을 되돌리는 거지!
1: 얘들아, 전부 다 거꾸로 해보자!

0: 길 거꾸로 올라가야 해. 그것도 농구공이랑 같이. 내가 도와줄게.
1: 따라오세요. 거꾸로요.
0: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단 말이야.
2: 자, 내가 좀 도와줘 볼까?
1: 지금부터 오지랑 농구공의 결혼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둘 다 축하해요. 이제 서로 남이에요. 예!
0: 당근 인형아, 정말 정말 미안해. 좋아! 이번엔 당근 인형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 있지?
2: 그럼 이제 내려가.
0: 응, 그럴게.
1: 지금부터 오지랑 당근 인형은 부부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2: 자, 케이크 자르세요. 얌, 얌, 얌, 얌, 얌.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춤추자! 결혼식 음악 됐어!
0: 진짜 최고의 결혼식이야!
2: 와, 최고의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다이어로 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7: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0: 에어로젯 액션!
3: 레스큐젯 액션!
8: 지방울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3: 알겠어, 부탁할게.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얘들아! 이크로!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어?
1: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 X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응?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있어 나야.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걔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4: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3: 어? 야, 멈춰. 거기 함정.
2: 제시동 완료.
0: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를 부수자!
1: 다 열어봐!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3: 야, 레스큐 슈커.
2: 자이칸 슈타.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뭐야?
3: 레스큐 슈터!
2: 타이탄 펀치!
3: 레스큐 밴디지!
0: 정말 귀찮군!
2: 레스큐 마그넷! 자, 그럼 마무리! 간다! 이제 끝이다! 아빠! 안 돼! 아빠! 어? 아빠라고?
1: K가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2: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2: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0: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1: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 로보니까.
3: 지희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4: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5: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1: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0: 아, 하여간 못 말려.
6: 화재 발생, 화재 발생.
3: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2: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7: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8: 출동 파이어로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나간 건 몇 시?
1: 뛰어왔대! 우리 곰기가!
2: 우주 노래자랑에 나갔대!
1: 와!
3: 여긴가. 오늘 내가 빛내줄 무대가 우주 노래자랑 영광의 트로피는 누구꺼? 내꺼. 1, 2, 3, 4, 5, 6, 7, 8, 9, 10 푸! 더하고 빠고 하고 따!
4: 아니, 도와줘요. 트로피. 트로피가 사라졌어요.
0: 설마. 이거요?
4: 저거요, 저거.
2: 아! 몇 군데?
0: 어쩌다가요?
4: 그게 분명히 금고에 잘 넣어뒀거든요? 근데 누가 가져갔어요?
0: CCTV는 확인했습니까?
4: 했죠. 마침 그 앞을 지나간 자가 딱 둘 있더라고요. 1시에 지나간 꿀꿀별 외계인 오잉키와 6시에 지나간 꽉꽉별 외계인 꾸덕. 근데 둘 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5: 아니야, 오잉키.
2: 꾸덕.
0: 오호, 그렇다면 범인이 트로피를 훔쳐간 시각만 알면 되는데. 목격자는 없습니까?
4: 아, 있어요. 멀리서 범인을 봤다는 자가 있기는 한데.
6: 끊어뻗고.
4: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은하 외계인이 아닌가 봐요.
6: 꺼.
7: 따,
6: 꼬,
7: 따.
4: 아까부터 자꾸 꼬, 따, 꼬, 딱 이러는데, 아, 이게 뭔지.
0: 와, 잠깐!
6: 꼬,
7: 따,
6: 꼬, 따.
0: 꼬, 딱, 꼬, 딱. 설마, 똑, 딱, 똑, 딱. 시계!
4: 꼬, 따, 꼬, 따.
0: 맞죠, 맞죠?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차하하.
4: 역시 곰띠.
0: 예! 우후!
6: 꼬라 뽑고.
0: 아하. 한시 범행 시간 한시입니다.
4: 한시 역시 곰띠.
6: 뽀꾸바. 뽀꾸바.
4: 이게 뭐냐고요. 아, 곰끼는 알죠?
0: 시계. 긴 검지손가락. 짧은 새끼손가락을 하면.
4: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0: 뭐냐면.
4: 뭐냐면.
0: 모르겠어. 요한테 도와줘. 도와줘.
8: 걱정 마, 곰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럴 수 있지, 요한데?
9: 외계인이 보여주는 검지랑 새끼손가락은 뭘 가리키는 걸까?
10: 짧은 시각 이제 시를 뜻하고 이제 긴 바늘이 분을 뜻하니까
8: 시계바늘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9: 시계에는 긴 바늘, 짧은 바늘이 있는데 둘째 손가락은 둘 중에 어떤 걸까?
10: 짧은 바늘인 것 같은데 긴 바늘인 것 같아.
8: 그럼 새끼 손가락은?
9: 자, 우리 서윤 요원.
10: 짧은 바늘.
9: 짧은 바늘? 역시 우리 요원들이야. 자, 그럼 시계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 응? 우리 주위엔 정말 많은 시계가 있지. 숫자만 있는 시계도 있고
8: 바늘이 있는 시계도 있어. 이건 어떻게 읽을까? 긴 바늘이 12에 있고 짧은 바늘이 1을 가리키면 1시.
9: 몇 시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짧은 바늘을 보면 돼.
8: 여기서 긴 바늘이 한 바퀴를 돌면 짧은 바늘은 한 칸 움직여서 몇 시?
7: 2시!
9: 다시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7: 3시!
8: 다시 한 바퀴 돌면
7: 4시!
9: 또 한 바퀴 돌면
7: 5시!
8: 또 돌다가 잠깐! 긴 바늘이 6을 가리키네. 이건 바로 10분, 20분, 30분, 30분이란 뜻.
9: 짧은 바늘은 5와 6 사이에 있지. 5시는 지나왔고 6시를 향해 가는 거니까 이럴 땐 앞에 있는 수를 읽으면 돼.
10: 아,
8: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7: 5시 30분!
8: 그렇지!
9: 다시 긴 바늘이 돌아서 자.
8: 짜잔! 이건 몇 시?
7: 6시!
9: 그래! 긴 바늘이 위에, 짧은 바늘이 아래 쭉 이어진 게 보이지?
8: 외계인이 보여준 손 모양 기억나?
7: 응.
8: 긴 검지가 위, 짧은 새끼손가락이 아래.
9: 외계인은 몇 시를 말하려는 걸까?
10: 6시.
8: 바로 그거야.
9: 들었어, 곰기.
11: 고마워, 여운대. 자,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만. 이건 6시였어.
12: 와우.
11: 맞죠? 맞죠?
12: 그렇다면 범인은?
11: 범인은 바로 6시에 CCTV에 찍힌 꽉꽉 뼈래 도덕아!
12: 이거? 잡아라!
11: 자! 역시 난 못하는 게 없구만. 어떤가요? 멋지죠? 뭐야? 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같이 가!
13: 다음 참가자는 우주 최고 요원 콘띠.

0: 네.
1: 오늘 우주 노래 자랑
0: 대상은 바로
1: 공기 영화.
2: 야! 와! 야! 내가 받을 줄 알았어. 와!
3: 오, 축하드립니다.
2: 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시계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공기와 함께라면
4: 도전!
5: 오늘의 훈련은 바로
6: 시계를 완성하라.
5: 빨간 모자를 쓴 요원이 긴 바늘,
6: 파란 모자를 쓴 요원이 짧은 바늘이 되어서 시계를 완성.

0: 어떤가 이원들 자신 있다면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예!
2: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3: 먼저 설아 요원과 윤슬 요원 준비.
0: 자, 몇 시 몇 시? 지금 시각은 몇 시?
1: 8시.
3: 맞았어. 출발.
0: 호호호,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있고.
2: 다 완성했나요?
1: 응.
3: 어디 볼까? 8시 성공이야.
0: 잘했어 이오들. 예!
3: 자, 한 번 더.
2: 승아 요원과 서윤 요원 준비.
0: 몇 시 몇 시? 지금 시각은 몇 시?
1: 2시 30분.
2: 좋았어 요원들.
3: 완성했나요?
1: 응.
2: 짧은 바늘이 2와 3 사이, 긴 바늘은 6. 2시 30분. 역시 성공이야.
0: 멋지다 이오드.
2: 잘했어.
0: 자, 우리 이오들 다시 한번 외쳐보자. 시계를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1: No! No! No!

0: 기본기 본기
1: 우에마
0: 우주 최고 요원
2: 건기
1: 렛고
2: 1,2,3,4,5,6,7,8,9,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건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건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무지개 꼬리 인형단.
1: 어이, 어이, 다들 저리 비켜. 스타 고어는 내 거라고.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0: 잠깐만!
2: 우와! 저게 뭐야?
0: 새로 개발한 다이노 물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5: 우리만 믿어!

0: 활동 준비 완료! 인형들의 서식지로 다 같이 출발!
1: 어? 저기 봐, 얘들아!
2: 꽁지잖아!
1: 꽁지!
2: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3: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4: 바로 갈게.
3: 스태고 출동!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4: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익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2: 그리고 익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 인형들이 엄청 난폭해졌어!
1: 전투기처럼 공격하잖아!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인형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2: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0: 알았어!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0: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좋았어!
1: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0: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구제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디노, 지금이야!
1: 아이노 물총! 발사!
0: 우리가 되겠어!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 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2: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2: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1: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3: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4: 발사!
1: 몸집이 너무 커서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4: 조심해! 안 돼!
5: 방법을 찾아야 해.

0: 공주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공주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어? 진심이야?
2: 부딪히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마스터 고! 금방 가지러 갈게!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터보 스핀.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티노!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2: 티노,
1: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4: 티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5: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얘들아, 본부가 왔어.
0: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어 포기 안 해.
2: 멈춰, 꽁지야. 구조용 로프 액션.
0: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2: 꽁지야, 제발 멈춰.
0: 아니, 꽉 잡아.
6: 꽁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티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5: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5: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1: 꽁지야, 멈춰.
2: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0: 내가 속을 줄 알고.
1: 우리 말을 안 들어. 꽁지야, 우릴 믿어줘.
3: 무슨 일이지?
5: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1: 뭐? 기다려! 금방 갈게!
4: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3: 어서 가자,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4: 좋았어!
5: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0: 나와라, 세고 등판 3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3: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으악!

0: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하이야! 뭐야? 매치!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1: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0: 어, 제법인데?
1: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2: 얘들아!
3: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자, 하! 오, 어, 뜨거워, 뜨거워! 다행이다. 물엔 문제 없어.
1: 셀리 집게발 잡기 액션! 너무 뜨거워. 구중 루프 망치 액션!
0: 거기 섀도우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진호가 막았다. 간지러워.
1: 운석을 잡아야 해.
0: 안 돼.
2: 오, 이런, 큰일 났어. 공룡들아, 어서 비켜.
0: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진호가 막아내고 말 거야.
3: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4: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0: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1: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2: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0: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3: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1: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원 측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재원을 받습니다.
1: 야, 오늘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4: 좋아, 로봇 빙고. 앞으로 이동해. 멈춰, 로봇 빙고. 제자리에서. 좋아, 이제 치카치카해, 로봇 빙고. 그래, 알았어. 저기 칫솔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칫솔 위에 올려봐. 아, 아니. 치약 다시 들어봐. 뒤로 돌아. 아, 그만 돌아. 치약 뚜껑 열어. 좋아. 칫솔은 내려놔. 아, 아니, 바닥에 말고 세면대 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놔. 그 다음은 칫솔을 들고 치약을 칫솔 위에 발라. 치약을 이제 세면대에 올리고 이제 치카치카 시작. 칫솔을 입안으로 넣어. 아니, 치약이 묻어있는 반대쪽을 입안으로 넣어야지. 이제 칫솔로 치카치카. 이제 됐네. 앞으로 닫고, 뒤로 닫고, 옆으로 닫고. 자,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세면대 앞으로 숙이고 치약을 세면대 안쪽을 향해서 퇴퇴퇴! 그래, 잘했어. 칫솔 끝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가.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면 끝! 만세! 아주 잘했어, 로봇 빙고.
5: 근데 빙고, 자기 전에 쉬야는 꼭 해야 돼.

0: 속에 던져라.
1: 안데르센 동화 주인공 실종 사건.
2: 충격 실종 사건 발생. 인어공주 실종. 벌거벗은 임금님 실종. 미우나 겨울이 실종 사건. 동화 속 주인공들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1: 전격 발표. 이빨 해적 동화 주인공 되다. 동화 주인공이 사라진 틈을 타서 내가 동화 주인공이 되기로 했거든. 인어공주 대신 이빨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대신 이빨 임금님.

0: 미운 아기 오리 대신 미운 이빨 해줘. 많이 읽어주세요. 냠냠냠냠.
1: 인어공주를 돌려줘요.
2: 퍽퍽이 불쌍해.
3: 무금님 악당한테 잡혀갔으면 어떡해.
4: 도와줘요 번개맨.
5: 걱정 말아요. 동화 속 주인공들도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번개맨이 꼭 찾아올게요.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아기오리.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동화 속 주인공이라는 점. 또 공통점은 하나 더 찾아냈어. 그건 바로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속 주인공이란 사실. 좋아, 수사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군. 번개잉, 안데르센의 나라 어딘지 알려줘.
6: 안데르센의 고향은 덴마크입니다.
5: 좋아, 덴마크로 번개 이동!
6: 덴마크는 400여 개가 넘는 섬이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시장엔 먹을거리가 넘치고 거리엔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팬케이크라고 부른다고 해요. 팬케이크 맛이 나서일까?
7: 그거 참 재미난 상상인데요. 덴마크는 산이 없고 평평한 땅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과 비교해 볼게요. 제일 높은 곳이 덴마크가 맛있는 나라인 건 맞아요. 낙농업이 발달해서 버터, 우유, 치즈 등의 맛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팬케이크처럼 평평한 땅이라서 붙은 귀여운 별명이죠.
8: 저기요! 덴마크의 자랑이 여기 또 있다고요. 바로 나! 안데르센!
9: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아기오리! 이 작품을 쓴 안데르센의 고향이란 사실.
5: 반가워요, 안데르센 선생님. 그런데 당신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몽땅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7: 인어공주한테 톡이 왔네요.
5: 인어공주 톡?
6: 감성 충만 인어공주님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5: 바다 사진 같은데? 공주님, 거기 어디죠?
10: 브런치 먹을 시간이라 이만. 메뉴는 덴마크 맛집 오픈 샌드위치.
6: 감성 충만 인어공주님이 톡방을 나갔습니다.
5: 분위기를 보아하니 악당들에게 잡혀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모시고 와야겠지? 이렇게 생긴 배 모양이 있는 곳이라면?
6: 덴마크는 오래전 바이킹들이 살던 곳이라 바이킹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바이킹 함선 박물관이에요. 바이킹의 후예답게 바이킹 배를 직접 타는 체험 코스도 있어요.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리는 곳 스벤보르랍니다. 바람을 잘 타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는 선수들. 그 옛날 거센 바다와 싸우던 바이킹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10: 인어공주 요트 대회 도전!
5: 인어공주가 요트 대회에 참가한다고? 그럼 왕자님은 어떡하고요?
10: 왕자요? 왕자만 기다리던 옛날의 인어공주가 아니라고요. 요트 대회에서 꼭 우승하고 동화책 속으로 돌아갈게요. 바이킹의 후예, 인어공주 나가신다!
5: 우와, 정말 멋져요, 인어공주. 당신의 도전을 이 번개맨도 응원합니다. 그럼 다른 동화 속 주인공들은 어디로 간 거지?
0: 번개맨보다 내가...

0: 먼저 찾아냈지. 벌거벗은 임금님 추적 성공! 여전히 우스운 꼴을 하고 있군 그래? 저 왕관은 내가 뺏고 말 거야! 얘들아, 가자!
1: 중세시대를 재현한 축제예요. 옛날 상인, 농민, 기사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요. 곧 중세 기사들의 시합이 시작된답니다. 랜스라는 긴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경기예요. 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무게만 40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말을 갖고 있을 것, 갑옷을 갖고 있을 것, 무기를 갖고 있을 것. 이 조건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은빛 갑옷을 입고 말을 탄 기사들. 시합에 출전하러 가고 있어요. 말을 타고 달려나와 긴 창으로 상대방을 찌르기 공격!
2: 이겨라! 이겨라!
0: 벌거벗은 임금님 여기 있었군 그래? 번쩍번쩍 황금 왕관 내놔!
2: 야, 저한테 왜 이러세요?
3: 그만두지 못해!
4: 임금님, 여기서 뭐 하세요?
2: 동화책 속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들이 좀 나왔는데.
3: 지금 어린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2: 정말? 어서 돌아가야겠...
0: 왕관은 내놓고 가!
3: 위험해!
0: 뭐야?
3: 피해요!
0: 또 방해하다니!
3: 이빨의 적! 네 못된 버릇부터 고쳐주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모습을 모아! 번개! 파워! 세계로 가는!
0: 야! 이빨의 해적 살려!
5: 우리도 도울게!
0: 이빨의 해적 향해! 공격! 하지마! 찌르지 마! 기사들이 막 대치대치잉! 엄마!
3: 자. 자. 번개맨은 미운 아기 오리도 찾아냈어.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의 숲에서 말이야.
6: 꽉꽉! 여기도 나처럼 못생긴 친구가 산다고 하던데.
7: 우리 말이니? 우린 못생긴 게 아니라 개성이 넘치는 건데.
8: 귀여운 아기오리 너처럼 말이야.
6: 내가 귀엽다고요? 난 미운 오리라서 동화책에서 도망친 건데.
7: 너의 모습을 사랑하렴.

자신감을 되찾은 아기 어리도 동화책 속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정말 다행이야. 아름다운 덴마크,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덴마크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덴마크에는 햄릿의 성이 있다? 에이, 진짜? 정답은 진짜! 덴마크의 크론보르 성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대사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가 주인공이랍니다. 햄릿은 오래전부터 덴마크에 전해지던 비극이기 때문이에요. 해마다 여름 이 성에서 햄릿 공연이 펼쳐진답니다.
1: 동화 속 주인공들이 어린이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야. 덴마크에서의 모험 정말 즐거웠어. 또 만나, 덴마크. 번개.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모네의 수수께끼 정원.
1: 정말 아름다워.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어? 진짜 흔들리네? 어? 그림들이 사라졌어! 그림이 연기처럼 사라지다니, 대체 무슨 일이지?
2: 번개맨 씨?
1: 어이! 어?
2: 지금부터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그림을 찾고 싶다면 모네의 정원에서 만나요.
1: 저기요! 갑자기 수수께끼라니. 모네의 정원이라고 했지? 번개아이, 모네의 정원 어딘지 알려줘.
2: 모네의 정원 검색 중. 모네의 정원은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습니다.
1: 프랑스라. 고마워 번개아이. 좀 어이없지만 일단 뭐 프랑스로 번개 이동.
2: 프랑스는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0: 가득하기 때문이죠. 화가들은 프랑스에 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작품 속에 담았어요. 모네가 자신의 정원을 그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화가의 정원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모네의 정원으로 함께 가봐요.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문을 지나면 둥근 다리가 나오고 알록달록 꽃들이 정원에 찾은 손님을 반겨줍니다. 햇빛을 받은 나무들은 반짝반짝, 햇빛을 받은 연못도 반짝반짝. 모네의 정원은 오늘도 햇살이 가득해요.
1: 우와, 정말 아름다워. 마법의 정원이 있다면 이런 곳이지 않을까?
0: 맞아요, 마법의 정원.
1: 어, 깜짝이야! 어? 당신은 아까?
0: 번개맨 씨?
1: 네! 아...
0: 자, 그럼 이제 수수께끼 게임이 시작됩니다. 3, 2, 1.
2: 수수께끼 1단계. 모네의 정원에 가득 찬 마법은 과연 무엇? 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 힌트는 당연히 필요하지. 선택.
2: 무지개, 그림자, 해.
1: 무지개, 그림자, 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지? 이거 알쏭달쏭한데. 무지개는 일곱 색깔 빛을 내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나고, 해는 찾았다. 공통점 정답은 빛이야.
2: 수수께끼 게임 1단계 통과.
1: 좋았어. 그런데 왜 모네의 정원에 걸린 마법이 빛이라는 거지?
3: 모네가 직접 설명해도 될까요?
1: 헐! 모네 선생님?
3: 저 나뭇잎을 보세요. 눈부신 초록이었다가 반짝이는 은빛이 되죠. 저 연못을 보세요. 빛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색깔이 변해가죠. 물속에 핀 꽃, 수련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빛을 그림 속에 담고 싶었답니다.
1: 와, 모네 선생님, 그냥 하얀색 꽃인 줄 알았는데 빛에 따라 다 달라 보여요.
3: 역시 번개맨, 찾아냈군요. 전 정원뿐 아니라 집 안에서도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빛의 움직임을 관찰했답니다.
1: 와, 여기 서 있으니 저도 지금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지는데요. 모네 선생님처럼요.
3: 그래서인지 제 수련 시리즈도 바로 이 자리에서 탄생했답니다.
1: 이야, 제가 우주부터 지구까지 안 가본 곳이 없지만 화가의 아틀리에는 처음인걸요?
3: 아, 제 진짜 아틀리에는 정원이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달라지는 모습. 시시각각 빛이 달라지는 모습은 봐도 봐도 새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저 모네를 빛의 화가라고 불렀답니다.
1: 오, 모네 선생님, 제가 말이에요. 이 번개 파워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번개 파워! 하고 이렇게 쏘면 빛이 파파파박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빛의 히어로라고. 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또 하기가 민망하네요.
3: 우린 빛이란 공통점이 있군요.
4: 흠칫뿡! 이빨 해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빛이라고. 난 어둠의 악당이니까. 빛이여 사라져라. 어둠의 꽃이여 피어나라. 슈바라 슈바라 예! 꾹꾹! 이빨 해적 꽃이 피었습니다.

0: 뜨! 이럴수가.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도와줘, 번개맨!
1: 모네의 정원에서 빛이 사라져서란 돼. 아름다운 꽃들도 반드시 되찾고 해야겠어. 용기! 기해!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모네 선생님, 정원에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꽃들도 다시 되찾았고요. 어? 모네 선생님? 어디 가셨지?
2: 번개맨 씨?
1: 네!
2: 수수께끼 게임 2단계 시작됩니다. 서둘러 이동해주세요. 다음 장소로.
1: 다음 장소?
2: 여기에요. 루앙테 성당.
1: 우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성당이 사라지고 있어요.
2: 그림을 되찾고 싶으면 이 성당으로 가서 수수께끼를 풀어요.
1: 저 성당이 있기는 한 걸까? 일단 루앙 대성당으로 번개 이동.
2: 루앙 대성당이에요.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루앙 대성당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모네는 30분마다 캔버스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아침에는 신비한 푸른빛, 노을이 지는 불타는 붉은빛, 비오는 날은 회색빛. 빛과 날씨에 따라 같은 건물을 그리고 또 그렸답니다. 빛을 따라가는 모네의 도전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3: 맨날 똑같은 그림만 그리다니 쉽게 돈 버네.
4: 대충 그린 것 같지 않아요?
5: 그림이 저게 뭐예요, 그림이. 걸룩덜룩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이.
2: 당시엔 모네의 작품을 흉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모네처럼 순간순간을 표현한 작가들을 인상파라고 부르는데요. 인상파라는 건 그 당시엔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저 첫인상만 가지고 대충 그렸다고 여겼거든요.
1: 정말 안타깝군. 지금은 모네 선생님의 그림을 최고의 명작이라고들 하는데.
2: 맞아요. 최고의 명작.
1: 당신은? 잠깐! 또 번개맨 씨라고 하려고 그랬죠?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번개맨이라고 불러줘요.
2: 그럼 번개맨. 수수께끼 게임 2단계가 시작됩니다. 3, 2, 1.
6: 수수께끼 2단계. 진짜 가짜 퀴즈. 이 중에 진짜 모네의 작품은 과연 무엇? 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 힌트는 당연히 선택.
6: 아침, 한낮, 저녁.
1: 아침, 한낮, 저녁? 모두 시간을 표현한 단어들인데. 모네 선생님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래. 정답은 모두 다 진짜!
6: 수수께끼 게임 2단계 통과.
1: 됐어! 친구들, 기뻐해줘요. 번개맨이 수수께끼 1단계, 2단계 모두 다 풀었어요.
2: 빛나리 모네님이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3: 번개맨, 해냈구만!
2: 해냈군요, 번개맨 씨. 아니, 번개맨.
1: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 나의 아내라네.
1: 네?
3: 내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지.
2: 빛나리 모네님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1: 우와, 정말 멋져요. 빛의 화가 모네.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모네 선생님과 함께한 수수께끼 여행 정말 그림 같은 시간이었어. 다음엔 어떤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만나, 번개!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다른 행성이나 은하계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출현이 임의로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우리 지구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우주 곳곳에 탄소와 산소, 수소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둡니다. 지구와는 다르지만 별개의 다양한 세계에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하는 신호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 생명이 번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행성은 우리 지구뿐이며 인류는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확히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지표면은 절반 이상이 숲과 산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간 인간의 손에 의해 산림의 6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속도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숲과 정글은 자연이 여러 조건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뜨겁거나 건조하게 메말라 있거나 혹은 얼어 있거나 염분이 많은 땅에도 기적적으로 적응하니까요.

숲과 정글엔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들이 터를 잡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4시 매분마다 지구의 삼림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이런 현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가위개미는 인간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 사회에 사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가위개미는 나무를 낱낱이 분해하고 그 식물질을 개미굴로 가져갑니다. 강박에 가까운 이들의 끈질긴 노동은 숲을 벌목하는 인간의 행동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호주의 백자기 개미는 놀라운 기술로 숲의 나뭇잎을 이용해 집을 짓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숲에 해로운 여러 가지 곤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고도로 발달된 인간 사회일수록 자신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자원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갑니다. 땅과 목재, 종이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인간 사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9만 5천 제곱킬로미터는 숫자입니다. 큰 수이긴 해도 그냥 숫자죠. 하지만 숲과 삼림지의 무분별한 파괴로 우리가 실제로 잃게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생물량이 줄어들면 생물 다양성도 감소합니다. 영장류 같은 우리의 벗들도 언젠간 모두 사라지겠죠. 유인원과 원숭이, 여우 원숭이의 삶은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곳곳에 열대우림들이 파괴되어 가고 이는 모든 영장류 중의 30%를 멸종의 길로 내몰았죠.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여우원숭이종들의 서식지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화재, 질병에도 점점 더 취약해졌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저지대에 사는 침팬지는 사냥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농부와 벌목꾼에게 쫓겨 숲의 경계지대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의 멸종이 머지않았으며 이들이 사는 정글 또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영장류의 소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생태계도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장류는 다양한 씨앗을 퍼뜨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자란 풀과 나무들이 수많은 생물의 생존을 좌우하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이미 지구 깊숙한 곳까지 오염시켰죠. 침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단 정운사 새는 호주의 숲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특별한 새 중 하나죠. 수컷은 암컷의 눈길을 끌기 위해 복잡하고 매력적인 구조물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달팽이 껍데기 같은 알록달록한 물건들을 가져다 정교하게 장식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달팽이 껍데기와 꽃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플라스틱 뚜껑이나 라이터, 깨진 유리 같은 인간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비단 정운사새 수컷이 이런 물건들로 암컷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많은 동물들이 위험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쓰레기를 삼킨 어린 동물들은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가겠죠.

전 지구적으로 숲과 정글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건 바로 거대한 소비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흰개미도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수백만 마리의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찾아 모인 거죠.

우리는 이제 자연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숲의 생물 다양성을 절멸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은 먼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숲과 정글이 황폐화된 건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날로 발달되어가는 소비사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쇼핑카트에 쉽게 집어넣는 물건들이 수많은 지구생물의 멸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소비로 인해 위기에 놓인 생물이 무려 7천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이 그만큼 지구의 재활을 고갈시키는 주역이란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북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정글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온 겁니다. 과한 상상 같아 보이겠지만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중앙아메리카의 삼림벌채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거미 원숭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죠. 이 원숭이가 생존하려면 광대한 숲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식단은 넓은 구역에 흩어져 있는 제철 과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숲은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거미 원숭이들은 멸종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과 제빵과 화장품 업계에서 막대한 규모로 소비되는 팜유는 보르네오 정글에서 하는 또 다른 대형 유인원을 위협합니다.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인 오랑우탄이죠.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깎아낼 때마다 오랑우탄은 죽임을 당하거나 자신의 영역에서 쫓겨납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들의 개체수는 60%까지 감소했고 2025년이 되면 그 수치가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쫓겨나거나 사냥감이 된 오랑우탄이 늘어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간처럼 오랑우탄의 번식률도 극히 낮기 때문이죠. 암컷 오랑우탄은 새끼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많아야 서너 마리 정도를 낳았습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작은 개미 알기는 자기 영역 안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작은 곤충을 샅샅이 핥아먹기에 완벽한 주둥이와 흰 개미 언덕과 개미탑을 부수고도 남을 만큼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개미 알기는 그 파괴적인 본능을 억제할 줄 압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일정량의 흰개미를 먹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영역 내의 개미집들을 완전히 부숴 없애지 않고 돌아가면서 방문하는 거죠. 그럼 개미들이 공격받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런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지구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호주의 숲에는 백혈병의 치료 성분을 함유한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마의 일종인 디오스코리아 콤포시타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성호르몬은 피임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항암 성분을 가진 식물 중의 70% 이상이 숲에서 자라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천 수만 종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놀라운 보물의 존재를 알아채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정글과 숲을 무작위하게 집어삼키는 연기 말이죠. 2015년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화재를 겪었습니다. 2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숲이 불타 없어졌죠. 사실 그건 파뮤 농장에서 저지른 일종의 대학살이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산채로 불탔고 우리가 발견조차 하지 못한 생물종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죠. 주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수많은 말레이곰이 죽음을 맞았고 다른 동물들도

이 숲에 서식하는 유일한 곰인 말레이 곰은 여러 식물들의 번식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체수가 30% 이상 줄어들었죠.

한편 화재로 인한 파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도 가져옵니다. 2015년에는 13만 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1년간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이죠. 지구 온난화부터 생물 다양성의 상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환경 문제들의 시작과 끝에는 숲과 정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구와 지구의 생태계, 숲과 정글을 확실하게 개선할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잃을지 분명한데도 우리 행동의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죠. 더 늦기 전에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볼 시간입니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지구의 숲과 정글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확실하고 큰 힘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 종이와 목재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그리고 생물의 영역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H is for habitat. The letter A.

Elmo.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0: 있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에서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아유, 그만 불러. 삼촌 병원 가셨어.
1: 병원에? 왜?
0: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피곤했는지 입안에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치료하러 병원

0: 피곤하냐고 입안에 염증이 생겨.
1: 그렇다니까. 너 시험 공부하다가 입안에 염증 생긴 꽃도령 삼총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삼도령이 시험 공부한 거지?
1: 아니, 아휴, 너 기억을 못하는구나.
0: 누나,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해주세요.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0: 우와, 신나, 신나.

0: 염증은 왜 생길까? 꽃도령 삼총사가 사는 마을에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시험 안내문이 붙었어.
1: 아유, 저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2: 에헤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3: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누구인가?
1: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3: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누구인가?
4: 망치켜라, 망치켜라.
5: 그리고 시험 날은 한 달 후라고 하네.
6: 한 달 후라. 네, 반드시 합격을 하고 말겠어. 먼저 수학이다.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0: 일도령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7: 자네, 밥은 먹었나?
0: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고,
8: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도미.
9: 아니 자네, 아니 잠잘 시간이 지났네.
0: 심지어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공부만 했지.
8: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9: 아니 그나저나 요새 일도령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려.
7: 이러다가 건강 해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휴.

0: 졸음을 참지 못한 일도령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
1: 일도령. 아, 일도령.
2: 일도령.
1: 내가 잠이 든 것인가?
3: 공부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하게.
1: 고맙네. 아! 아이, 괜찮나?
3: 입안을 좀 깨물었네.
1: 아, 이제 좀 쉬는 게 어떻겠나?
4: 무슨 소리! 공부에 방해가 되니 다들 나가주게.
3: 아이, 지금 참.
4: 어서 나가게!
1: 아니, 어서!
0: 가겠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일도령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 그리고 입안의 상처는 더 심해졌지.
1: 아, 배는 고픈데
3: 입안에 염증이 심해서 뭘 먹지도 못하고 졸리고 나는 기절이고

0: 안 들었었네.
1: 어? 그럼 시험은
0: 이미 끝났네.
1: 어? 안 돼!
2: 너무 오래 잠을 잔 일도령은 결국 시험을 못 보고 말았대.
3: 슬프다. 그런데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엄청 불편한가 봐.
2: 그럼 심하면 밥 먹을 때도 아프다니까.
3: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누나, 응? 피곤하면 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피곤하면 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냐고. 왜?
4: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더니 피곤하네.
3: 아 뭐야, 그러면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봐.
2: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입안 염증 딱지. 입안 염증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이리 오너라.
3: 누구세요?
5: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입안의 세균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침어산이라.
3: 침어사요? 침어사님, 근데 왜 피곤하면 입안에 염증이 생겨요?
5: 하하, 그것이 궁금했구나. 다 이유가 있느니라.
3: 아!
5: 원래 사람의 입안에는 이런 세균 저런 세균 엄청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지.
6: 야! 눈으로 따지고 다니는 거야?
3: 아, 그럴 수도 있지!
6: 뭐?
3: 어? 싸운다, 싸워! 이기는 편이 고리파!
5: 이런 세균들이 입안에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침의 역할이다.
7: 그만! 모두 멈춰라!
3: 이건 뭔데?
6: 뭔데?
5: 침 어서 출주야!

0: 자, 거기야 가라!
1: 치매는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균들을 물리칠 수 있지.
2: 아, 잘못했습니다.
3: 죄송합니다요.
4: 한 번만 봐주세요.
1: 다시 소란을 피운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다.
4: 아, 그럼요. 예.
1: 자, 힘을 모아. 손 번쩍 들어.
2: 제일 높게 들었습니다요. 여기.
3: 우와, 엄청 세다. 침이 세균들을 막아서 입안을 지켜주는 거네요.
1: 그렇다. 하지만 항상 침 병사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3: 네? 왜요?
5: 자네, 밥은 먹었나?
1: 이렇게 밥을 잘 먹지도 않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무리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란 곳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나와 온몸의 혈관을 수축시키지. 그렇게 되면 침샘에 공급되는 피가 줄어들면서 침샘이 점점 마르게 된다. 어허, 이러면 침샘에서 만들어지는 침병사의 수도 줄어들 것인데. 역시 마패의 힘이 약해졌군. 게다가 입안에 상처까지 생기면.
6: 괜찮아. 어? 저쪽에 피부가 찢어졌다.
2: 어? 저기로 갈까?
3: 내가 먼저 가야지.
6: 에잉,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3: 에잉, 한번 해보자는 거야.
6: 덤벼.
2: 싸워라. 싸워라.
3: 우리가 왔다.
2: 저곳은 우리가 차지한다.
1: 누구 마음대로 침 어서 출지야.
2: 좋아,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공격!
1: 공격하라! 기회다!

0: 힘을 내! 힘을! 어? 세균들이 너무 많군! 우리가 적은 것인가? 안 되겠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결국 신이 세균을 막지 못하면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생길 수 있지.
1: 허!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입안 염증이 나아요?
0: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자면 심하지 않은 입안 염증은 저절로 낫는다.
1: 아,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기.
0: 만약 그래도 입안에 염증이 낫지 않는다면 염증이 생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야 하느니라.
1: 네, 알겠습니다.
2: 난 절대 입안에 염증 안 생길 거야.
1: 왜?
2: 누구보다 잘 먹고 누구보다 잘 자니까.
1: 그래도 쉬지 않고 무리해서 놀면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
2: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일도령은 어떻게 됐어?
1: 일도령이 어떻게 됐냐면,
3: 일도령.
4: 일도령.
5: 아, 안 돼!
4: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5: 잠 때문에 시험을 못 보다니. 잠 때문에 시험을 못 보다니.
3: 무슨 소린가? 시험날은 아직 한참 남았네.
5: 정말인가?
1: 알고 보니 잠을 자느라 시험을 못 봤던 일은 꿈이었던 거야. 그날 이후 일도령은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또 잘 자면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입안에 염증도 생기지 않았지.
2: 우와, 꿈이었구나.
1: 정말 다행이지?
2: 응, 누나. 이야기도 끝났으니까 입안 염증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우와,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오, 예!

0: 생기지.
1: 와, 우리 어떤이 잘하는데.
0: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밥도 잘 먹고
0: 잠도 잘 자면
1: 입안 지키는
0: 힘이 충분.

0: 오늘 동물원 정말 재밌었어.
1: 맞아. 다음에 또 같이 가자.
0: 좋아 좋아.
1: 근데 호떡아,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0: 나는 아 코끼리. 코끼리는 몸집도 엄청 크고 코도 엄청 길잖아.
1: 맞아. 코끼리는 긴 코를 손처럼 쓸 수 있대.

0: 코끼리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다니와 코끼리.
0: 아,
1: 기억 안 나.
0: 아휴, 우리 헛떡이 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1: 와, 신나, 신나.

0: 코는 어떻게 움직일까? 드넓은 아프리카에는 달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소녀 하니가 살고 있었어. 난 달리기가 정말 좋아.
1: 어? 이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코끼리 소리?
0: 알고 보니 사냥꾼 때문에 겁을 먹은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
2: 와와와, 가만히 있어. 왜? 이 창이 빗나가니까.

0: 거기 안 서! 아.
1: 나쁜 사냥꾼한테서 함께 도망친 타니와 아기 코끼리는 금방 친해졌지. 무리해서 혼자 떨어진 모양이구나.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일단 이거 먹을래?
2: 끼리끼리 코끼리.
3: 우와, 코를 정말 잘 쓰는구나. 코가 손 같아.
1: 어? 코가 손?
4: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0: 있네.
1: 얘들아, 코끼리를 쏴라. 에?
2: 위기의 순간 화가 난 엄마 코끼리가 나타났어.
3: 끼리끼리
0: 코끼리. 어른 코끼리잖아.
3: 끼리끼리.

0: 사냥꾼 대장은 혼자서 엄마 코끼리를 상대해야 했지.
1: 내 창을 받아라! 이야! 코로 창을 잡았네?
2: 끼리끼리 코끼리!
1: 아이고 내 창!

0: 모두 물리친 후 그럼 잘가 안녕 끼리끼리 코끼리
1: 끼리끼리 코끼리
0: 엄마와 아기 코끼리는 다시 여행을 떠났대 끼리끼리 코끼리
2: 우와 다행이다 코끼리는 코를 정말 손처럼 잘 쓰는구나
0: 그렇다니까
2: 근데 누나 응? 코끼리는 어떻게 코를 손처럼 잘 쓰는 거야? 코를 손처럼 잘 쓰는 거냐고 어떻게
0: 그게 그러니까 아 우리 손처럼 코끼리 코에도 뼈가 많이 있는 게 아닐까?
2: 응? 진짜?
0: 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

0: 뭐야? 그럼 호기심 딱지에게 풀어보자.
1: 좋아.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코끼리 딱지. 코끼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2: 우리는 여행 중인 엄마 코끼리와
3: 아기 코끼리예요.
4: 뿌이 뿌이 뿌이.
0: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코끼리는 어떻게 코를 손처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2: 그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알 수 있어요. 함께 가볼까요?
0: 네!
3: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2: 널 찾느라 함께 여행하던 일행들과 멀어졌단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야.
3: 어? 저기, 저기 있어요!
2: 우리 코끼리들은 무리 생활을 해요. 나이 많은 암컷을 중심으로 먹이와 물을 찾아 길을 떠나죠. 코끼리는 나뭇잎과 나무 껍질을 좋아하지만 과일이나 사탕수수도 잘 먹어요. 하루 종일 틈틈이 엄청난 양을 먹는답니다.
3: 엄마, 저는 코를 잘 못 쓰겠어요.
2: 계속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1: 네, 계속 돌릴게요.
2: 코끼리의 코는 뼈 없이 촘촘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릴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요.
0: 아, 코끼리 코는 뼈 없이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였구나.
1: 그럼 코끝에 뾰족한 건 뭐예요?
2: 아, 그건 손가락 역할을 하는 돌기예요. 뭔가를 잡을 때 사람의 손가락처럼 쓸 수 있어요. 아참, 그리고 우리 코끼리는 코와 윗입술이 하나로 붙어있답니다.
1: 그러고 보니 윗입술이 없었어.
0: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1: 에이 참. 근데 코끼리는 코로 물도 마시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엄마, 목말라요.
2: 그래? 자, 그럼 먼저 코로 물을 들이켜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물은 코로 마시는 게 아니야.
3: 그럼 물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2: 코끼리는 코에 물을 많이 담은 후에 입으로 코를 가져가서 물을 뿜어요. 그리고 코와 목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물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도 있지요.
0: 아, 그렇구나.
2: 어머, 아가야, 졸리니?
3: 네, 엄마.
2: 그럼 누워서 좀 자렴.
3: 네.
0: 우와, 코끼리는 다 누워서 자요?
2: 아기 코끼리는 보통 누워서 잠을 자지만 커서 어른이 되면 주변을 경계하며 서서 잔답니다.
1: 서서 자면 안 넘어져요?
2: 코끼리의 다리는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쉽게 생겨서 잘 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발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0: 네? 무슨 비밀이요?
2: 우리 코끼리가 여기 저기 쿵, 쿵, 쿵, 쿵 잘 돌아다닐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발바닥에 있는 지방 조직 덕분이랍니다. 젤리 같은 말랑말랑한 것이 발바닥에 있어서 코끼리는 발가락으로 걷는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일행들과 함께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안녕. 엄마랑 아기랑 건강하면 좋겠다.
1: 맞아.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0: 누나, 나도 딱지 받으면 밥도 더 잘 먹고 잠도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 딱지 나 주면 안 될까요?
1: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0: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고고고!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오늘의 이야기는 우유? 우리는 이 우유에 대해 무엇을 어디까지 생각해 봤었던가? 컵에 담긴 우유가 하얗다. 하늘에 피어오른 구름처럼 몽글몽글한 목화섬처럼 우아한 한 마리 백조도 우유처럼 하얗다. 티 없이 하얀 그야말로 우윳빛깔이다. 잠깐. 그런데 우유는 왜 하얀색일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유는 하얗다. 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과 비교해 보자. 고양이 그림을 물 뒤로 가져가면 보이지만 우유 쪽

속으로 가져가면 보이지 않는다. 우유는 불투명한 하얀색이다. 거름종이에 걸러보면 우유를 하얗게 만드는 물질이 보일까? 한 방울, 두 방울 우유가 걸러지고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건 아무리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염전에서는 강렬한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켜 바닷물에 녹아있던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우유도 끓여서 증발시켜보면 숨어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우유가 끓기 시작하고 잠시 후 우유에 막이 생겼다. 우유 속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침착하게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자. 끓어올라 막이 생긴 우유에 식초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식초를 넣고 조금 기다려보면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몽글몽글한 순두부찌개를 보는 것 같다. 우유는 분명 액체였는데 이 덩어리들의 정체는 뭘까? 건져서 자세히 보자. 덩어리의 정체는 카제인이라 불리는 우유 속 단백질이었다. 우유 단백질이 식초의 산과 반응해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을 보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니. 그렇다면 우유 속에는 단백질만 있는 걸까? 하얀 도화지처럼 쟁반에 담긴 우유에 수성 잉크를 부어보자.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 여기에 막대를 대어보니 숨어있던 우유가 본색을 드러낸다. 막대를 대는 곳마다 잉크가 움직이고 그 자리에 하얀 우유가 솟아오른다. 우유 위에 그려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사실 이 막대에는 세제가 묻어 있었다. 세제가 닿으면 우유가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해져 색소가 떠 있는 표면이 갈라지는데 이때 드러나는 우유는 흰색인 것을 볼 수 있다. 물에 잘 섞이는 성질의 수성 잉크가 우유와 만났을 때

물이든 수조에 빛을 비춰보자. 빛이 물을 통과해 반대편에 닿았지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물에 우유를 조금 넣으면 보인다. 빛이 쭉 뻗어나가는 모습. 빛은 앞으로만 직진하여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유 속 입자들이 사방으로 빛을 튕겨내면 눈에 보이게 된다. 우유의 하얀색, 그것은 단백질과 지방 입자들이 사방으로 튕겨낸 모든 파장에 빛이 합쳐져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었다.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우유의 하얀 색. 우유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다. 무엇이든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어디에나 있는 과학. 그것이 호기심과 만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물결이 된다.

잠깐 우유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콜라에 우유를 넣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이 지나자 콜라가 점점 투명해졌다. 어떤 성분 때문에 콜라가 투명해진 걸까?

오늘의 주제는 도넛?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 맛도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넛에는 역시 구멍이 있어야 제맛. 잠깐,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은 관찰이 먼저다. 구멍이 있는 평범한 도넛 모양을 보니 농구 골대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놀이도 생각난다. 설마 도넛으로도 던지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도넛 구멍은 왜 있을까?

도넛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잘 섞인 도넛 반죽을 조심조심 담아내는데 이 기계, 짜낼 때마다 반죽에 구멍이 생긴다. 뜨거운 기름에 퐁당 빠진 반죽이 노릇하게 튀겨지기만 하면 완성.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도넛의 구멍,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걸까? 도넛 구멍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미국의 원주민 마을 이야기. 한 부인이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화살은 반죽 가운데에

명중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부인은 반죽을 그만 기름통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튀겨진 구멍 뚫린 빵이 도넛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미국인 선장 한센 그레고리가 시초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소에 기름에 튀긴 케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가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속이 덜 익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덜 익은 부분을 먹고 싶지 않았던 한센은 고민 끝에 익지 않은 부분을 포크로 찍어 도려내고 먹었다. 이것이 구멍 뚫린 도넛의 시초라는 것. 먼 훗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국제 도넛 회의. 원주민의 후예와 한센 그레고리의 조카는 서로 도넛 구멍에 기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대단한 구멍이다. 그런데 구멍이 없으면 정말 잘 안 익을까? 직접 확인해보자. 같은 크기의 반죽을 동시에 기름에 튀겨낸다. 하나엔 구멍이 없다. 구멍이 있는 도넛은 속까지 잘 익었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은 정말 덜 익었다. 왜 구멍이 없으면 속이 다 익지 못하는 걸까? 도넛을 익히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 높은 온도라 촛불의 열이 철사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자. 촛농으로 붙여놓았던 빨대들이 촛불과 가까운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거리가 먼 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도넛을 튀기는 뜨거운 기름. 구멍 있는 도넛을 튀길 때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에서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37mm. 속까지 익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은 두 가지 반죽 모형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스티커의 개수로 기름이 닿는 면적을 예측해보면 어떨까?

구멍이 있어야 기름에 닿는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 도넛의 구멍. 뜨거운 기름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 도넛을 잘 익게 해주는 열쇠였다.

맛있는 도넛을 먹을 수 있는 비밀. 구멍이 없는 반죽을 속까지 익히기 위해 오래 튀기다 보면 그만 타버리고 만다. 이것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넛이 탄생한 이유.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도넛 구멍의 과학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고추장 매주에도 표면적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구멍 덕분에 빨리 익고 소스도 잘 묻는 마카로니에도 담겨 있었다. 작은 구멍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순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튀길 것이 남았다. 공룡알 같은 이것, 새로운 도넛을 튀긴 건가? 속을 보니 아이스크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튀김이었다. 뜨거운 기름에서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튀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튀기기 전에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묻혀주는 빵가루다. 빵가루 때문에 생긴 공기층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튀겨볼 차례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진크디와 실리콘 투약 명수 혹을 드립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사람의 노랫소리.
1: 이번엔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0: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1: 쇼리, 나 기다리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한다고.
2: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1: 못하겠으면 그냥 빠져. 마이크 테스트.
3: 핀핀은 방귀쟁이. 핀핀은 방귀쟁이.
1: 토끼 한 마리가 뛰어. 우와! 문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자.
2: 이제 그만해.
1: 진짜 군타.

0: 거.
1: 시우리,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많이 힘들지요? 괜찮아요. 합창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 모두들 열심히 잘 알겠지요?
2: 네!

배고프다, 핀. 나 혼자 먹을 거다, 핀.

0: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빈. 이런 나라, 빈!
1: 혼자 먹지 마! 분명 엄청난 냄새가 났는데.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빈.
1: 이상한 소리?
0: 저쪽이다, 빈.
1: 화장실 쪽인가?
0: 그런 것 같다, 빈.

0: 뭘 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다쳤대?
1: 저리 안 가!
2: 귀신 봤다, 팬!
0: 어디서?
2: 귀신을 봤다고!
0: 귀신에게서 도망치다 이렇게 됐다?
2: 귀신 정말 싫다!

0: 좋아, 준비됐지?
1: 아, 아우,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0: 진짜야?
1: 응. 아야야.
0: 그럼 어쩔 수 없지. 널 위해 준비했는데. 뇌병인 거 딱 걸렸죠?
1: 내 별 맞나?
0: 안 돼. 어? 뭐지?
2: 바로 이 소리야.
0: 화장실 쪽이야. 가자. 누구냐? 어서 나와. 어?

안 나오면 찾으러 간다. 어? 주 엄마.

0: 놓치면 안 돼! 저쪽엔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1: 시끄럽죠?
0: 토니, 안 되겠어. 마법이 필요해.
2: 알았어, 준이.

0: 마법의 빛으로 맞출 수가 없어.
1: 준이, 마법의 빛이 아니고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에 귀신을 가두는 거지.
0: 그래. 쭈삐쭈삐쭈삐쭈.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2: 준이. 미안. 노래 연습을 몰래 하려고 변장을 했었어.
3: 여러분, 드디어 합창 발표 날이에요. 모두 준비됐지요?
1: 그러니까 슈리가 용기를 내보려고 밤마다 연습을 했다는 거지. 슈리, 괜찮을까?
4: 긴장하지 말라고 순서도 바꿨잖아. 괜찮을 거야.
3: 자, 모두 즐겁게.

0: 따이
1: 핑핑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 피.

0: 두드리며 하는 말.
1: 와, 너무 예쁜 목소리야, 슈리.
0: 최고였어. 얘들아, 난 내 모습이 항상 부끄러웠거든.

0: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또. 물고기의 마음은 너무 축축해. 젖은 노랫소리에 소스라쳐 달아나네.
1: 아, 이게 대체 뭔 소린지. 송수지의 시집을 보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0: 그냥 세미 회원님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두 사람 친했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1: 괜히 경계심만 높아지면 곤란해요. 방심시키는 편이 나을 겁니다. 방심하면 뭐라도 흘리기 마련이니까요.
2: 48, 49. 역시 한 건이 비네. 얼렁뚱땅 넘어가길 바랐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지. 둘이 회원님은 똑똑하고 끈질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지야, 그녀가 널 찾아내기 전에 돌아와줘.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게.
1: 이영보, 박진희 회원이 실쓰기 교실 고인물이군요. 안면만 터두고 밖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0: 그런데 부장님, 실쓰기 교실은 준비물 같은 게 별로 없나 보네요.
1: 아니요, 기록할 수 있는 도구와 그리고 지인의 마음이요. 강사가 현직 시인이라 그런지 아주 감성이 넘치네요.
0: 부장님,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확실히 회사보단 센터에 계실 때.
1: 아닌데요, 수업 시작이네요.
0: 참, 부장님, 제가 모은 자료들을.
1: 괜찮습니다. 동네 노인들 대상 시 수업이 얼마나 어려울라고요.
3: 고요한 흥성이여, 울부짖는 여인의 절규야. 죽음은 그렇게 포탄처럼 풀어들려게 찾아드느라. 우리는 왜 시를 써야 할까요, 말해보라 학생. 이호덕 작가가 말했죠.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만 마음의 숨은 괴현으로 쉰다고. 코가 막혀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듯이
2: 입으로 쉬면 되지 않나. 사람은
3: 죽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진실한 시로 호흡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로 꾸며대고 기름칠하는 학생은 깨라! 간단한 트레이닝을 해보죠.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시적 문장으로 다섯 개 이상 써보는 겁니다.
1: 시킨 상자로 무슨 시적인 문장을 쓰라는 거야?
3: 시킨 상자. 당신은 시킨 담기 위해 태어난 상자. 뭐야 이게?
1: 겟아웃! 전 아직...
3: 진실? 하지만 시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이름이?
1: 고두리입니다.
3: 고두리 학생의 문장에 간단한 시적 장치를 써보죠. 한 문장씩 선창하세요.
1: 아, 네. 빨간색 뚜껑이 달렸다.
3: 벼슬 같은 뚜껑을 열자.
1: 네모난 상자다.
3: 사각의 지붕 아래.

0: 마시를 기다리는 기름덩어리.
1: 치킨은 맛있지만 닭은 불쌍하다.
0: 아, 이것은 소리 없는 고기요.
2: 아시겠죠?
1: 진실하게 잠깐, 시라는 게 저런 식이란 거지? 그렇다면
3: 새파란 수면을 두드리는 바싹 마른 손.
1: 똑똑똑 두드린다고 했으니까 물이 아닐 수도 있어. 어, 그래, 파란 문. 그 다음엔 물고기의 축축한 마음이랬나? 물고기라면, 아, 세미 회원님 별명인 납세미. 물고기는 바로 세미 회원님이야. 그 방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4: 와, 대단하세요 부장님. 시수업 한 번 만에 이 정도로 해석하게 되시다니.
1: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5: 우리 집에서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요? 어머어머나야, 당연히.
1: 리모델링 공사요, 언제까지요?
5: 한 1년쯤? 톡으로 추천책 리스트 보내줄게요.
1: 아주 티나게 피하더군요.
4: 그럼 어쩌죠?
6: 아, 손님 죄송하지만 곧 영업이 끝나서요.
3: 실쓰기 교실 고인물 이영보 회원님, 토리동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1: 아, 시만 쓰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
6: 시를 쓰세요? 혹시 시교실 신입 회원 맞죠?
1: 추천인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실쓰기 커뮤니티가 있더군요. 약간의 난관은 있었지만 무사히 가입했습니다.
4: 표절하신 거네요.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 설탕 나오는 맷돌? 바이 로키송.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나는 전생에 요술 맷돌 훔친 도둑이었나 보다. 바다 한가운데서 맷돌 돌리며 김미더 슈가, 김미더 슈가 했나 보다.
1: 이 시 송수지 씨가 올린 겁니다.
4: 대박! 시만 읽고 누가 쓴 건지 아신 거예요?
1: 글 올린 사람이 럭키송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바요? 송수지라는 이름을 언급한 댓글도 찾았으니 확실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송수지 씨가 어딨냐는 건데. 시 속에 힌트가 있죠. 자, 튀기고 식히고 설탕가루 솔솔. 뭐가 떠오르죠?
4: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
1: 꽈배기입니다. 다음 년에 몸이 배배 꼬이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에 남세미 씨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꽈배기 모양 볼펜을 봤습니다.
4: 정말요? 그럼 세미 회원님은 송수지 씨 행방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아마 그럴 겁니다. 안 알려주겠지만요. 이게 다 송수지 씨 시입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숨어있는 동안에도 매일 단서들을 뿌려대고 있더군요. 우리에겐 잘된 일이죠. 밤새도록 그녀의 시 100여 편을 분석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취합한 결과 송수지 씨가 현재 머무는 곳은 맷돌 해변 내 꽈배기 가게로 추정됩니다.
4: 꽈배기 가게가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1: 어디 단서가 더 없으려나?
4: 아니요, 부장님. 그냥 제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찾을게요.
1: 네? 아니, 이 시들을 좀 더 분석해...
4: 꽈배기 한 상자 살 건데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5: 어차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지만.
7: 오리지널이랑 코코아 슈가가 특히 잘 나가요.
5: 맞아요. 수지랑 나 절대 친구였어요.
1: 절대 친구?
5: 절대 반지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절대 친구. 나만의 보물. 내 인생의 테마는 늘 베스트 프렌드 찾기였어요. 나의 다이애나는 어디 있을까?
8: 수학여행 버스에서 우리 꼭 같이 앉자.
5: 당연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소보루빵 사올게. 부모님 가게가 잘 돼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지만 친구 관계만큼은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내가 갑자기 왜 싫어진 건지 이유를 말해줄래? 내가 왜 좋은지 말해주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떠나는 이유를 말해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60을 먹도록 단 한 명도. 오기쌤! 홍춘이 연락 없었어요?
9: 아직도 과 찾고 있나? 좀 잊어버리라. 가는 네가 그냥 그 정도 친구다 하고 선포한 긴데 와 혼자 알았었노? 자존심도 없나?
5: 못돼 처먹은 할맛이 똥이나 밟아라!
9: 뭐라고? 저 가시나 말버릇 좀 보소!
5: 나도 알아요. 사람 사이엔 다 선이 있다는 걸. 짜잔! 남세미 동장! 반가워요 여러분!
10: 활기찬 분이시네.
5: 사람들은 그걸 넘으면 부담스러워하죠. 예쁘다. 시크해. 똑똑해 보여. 친해지고 싶어. 안녕하세요. 신입 회원이시죠?
11: 네.
5: 그치만 이해가 안 돼. 제목. 위로. 우울한 공룡에게 명랑한 공룡이 말했다.

0: 친구.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린 카르니안절 우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일이었다. 우리가 다 선을 지키면 어떻게 친구가 돼요? 누군가는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 아, 잠깐만요. 남세미 회원님. 아까
0: 그날은 참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1: 아씨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
0: 웃으라고 만드시 맞아요.
1: 식사하러 가세요.
0: 어머, 네. 같이 가실래요? 못 먹는 거 있어요?
1: 고수?
0: 어머, 나던데. 길은 보지도 않고 서로만 바라보며 걸었는데 둘 중 누구도 넘어지지 않았죠.
2: 사랑 아니에요?
0: 그렇게 나와 수지는 절대 친구가 되었답니다. 수지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1: 집이 어질러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집안의 모든 물건에 자기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스페셜티 혼돈의 서랍이란 걸 만들어줘.
0: 늘 혼나던 내 단점들을 귀엽다고 해주는 친구 있잖아. 하나만 약속해줄래?
2: 뭘?
0: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면 꼭 이유를 말해줘.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말아줘.
1: 엉뚱하기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0: 하지만 그 여행을 마지막으로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3: 역시 땅이 바짝 말라붙다.
4: 또 도사님 오셨습니까?
3: 미스터 유, 이 머리색이 그게 뭐고? 붉은 기운은 자네한테 상극이야. 물기를 바짝 말려버린다고.
4: 죄송합니다. 당장 염색하겠습니다.
3: 안 그래도 요즘 느낌이 쎄하더라니. 그나저나 도토리 땅은 오래됐노?
4: 도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고부장이 지금 세 번째 소유주와 컨택 중이고요.
3: 고부장이 다 맞제? 금으로 되나?
4: 서쪽에서 온 고시 귀인, 서부 지점에서 온 고두리 부장.
0: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수지가 날 떠난 건.
5: 아직입니까?
0: 제 이야기처럼 지겨운 가을 장마가 이어지던 해였죠. 수진의 집에 빗물이 새서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1: 정말 한 달이나 있어도 돼?
0: 매일같이 붙어있다 보니 우린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죠. 센터 땅 지분을 샀다고?
1: 얼마 안 되는데 센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솔직히 노후에 보탬이 될까 싶기도 했고. 샘이 너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돈에 너무 무지했더라고.
0: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응원해주고 속상할 때 위로해주며 그야말로 우정의 르네상스를 이뤄가고 있었죠. 수지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마음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무슨 수로도 알 수가 없다는 게.
1: 심신이 복잡해. 잠깐 떠날게. 잘 지내, 수지. 이런 바닷가에 방 하나 빌려서 실컷 글만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
0: 겨우 찾아낸 수지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이 되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신 안 본다고 다짐했는데 그래도 딱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요, 결심했어요. 돌아가면 다시는 미련 안 가질 거야. 나도 이제 새 절친 생겼으니까. 자요? 진짜 자요?
1: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센터 없어지는 거 아니죠?
6: 물론입니다, 송사장님.
7: 우리도 이제 슬슬.
0: 오랜만이야, 송수지.

0: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나무막을 씌워뒀으니 당분간은 안전할 거예요. 오래 버텨줘야 할 텐데.
1: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니?
0: 맞아요. 방어막에 힘이 떨어지면 닉슨은 다시 쳐들어올 거예요.
2: 또다시 당할 순 없어.
3: 그렇지만 이젠 기지도 없고.
1: 이제 어쩌지? 방법이 있을 거야.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타워로 돌아가자.
0: 응? 타워가 어디예요? 응?
3: 아, 우리들의 보금자리인데.
4: 시내 공사장에 위치해 있어.
0: 어디? 어? 어? 어? 이쯤에 있으려나?
4: 바로 거기야.
0: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
5: 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6: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7: 정말 다행이에요. 싱크홀에 빠졌는데 이렇게 멀쩡하다니.
8: 뭔가 좀 이상해.
9: 아, 로기가 금방 구조대를 불러줘서 살았지 뭐.
7: 그런가?
10: 누나, 누나. 어?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4: 로기,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니?
7: 넌 싱크홀에 빠지지도 않았잖아.
10: 그렇긴 한데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
8: 이상한 장면?
7: 그게 뭔데?
10: 못생긴 우주선들이 날 둘러싸고. 맞아, 내가 하늘도 날고 있었어.
9: 로기, 너 재밌는 꿈을 꿨구나.
10: 꿈이라고?
7: 뭐야, 꿈 얘기였어?
8: 로기도 참.
10: 그게 아닌데.
9: 그나저나 로기, 같이 중장비 타워에 구경 가지 않을래? 우리만 못 가봤잖아.
10: 난 오늘 운행이 있어. 아, 벌써 운행 갈 시간이잖아. 아!

0: 안 하셨습니까? 돌아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1: 다른 녀석들은 어디 있는 거야?
0: 그게 말이죠.
1: 이 녀석들 감히 내 명령도 없이 단독 행동을 해. 해터리들이 단단히 구웠나 보.
0: 잘못했습니다, 넥스.
2: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어? 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에너지젠 발견 신호입니다.
1: 새로운 재미라고? 재미도 존재했다니. 일이 재밌게 흘러가는군.
3: 우와, 멋지다.
4: 타요, 왔구나.
3: 포커, 크리스, 이 타워 정말 멋져요.
4: 고마워. 사실 더 멋진 건 따로 있어.
5: 우릴 따라와 볼래?
3: 네.
4: 여긴 타요 너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3: 정말이야?
4: 물론이지.
3: 아, 이게 전부예요?
4: 기다려봐.
3: 어? 우와!
4: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
3: 여긴 우와! 선신의 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5: 신기하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까?
1: 녀석들은 뭐냐?
0: 에너지 잼이 담긴 상자를 지키던 녀석들입니다. 상자 뺏었는데 열질 못해서. 이것 좀 보세요. 못 참겠다. 당장 이걸 여는 방법을 말해.
3: 헛수고 그만하시지.
1: 한심한 녀석들.
6: 말도 안 돼.
1: 다섯 번째 잼 정말로 있을 줄이야. 그동안 잘도 숨겨왔고 이 잼에 대해 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고.
3: 너 같은 악당한테 절대 말할 수 없어.
1: 그렇다면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6: 안 돼!
0: 과연 미스님이셔? 정말!
3: 여기서 뭐 하는 거야?
7: 뭐 하긴, 용사님들을 도와 잼을 지키고 있지. 지난번 일은 기억하지? 닉스 일당의 습격으로 기지가 파괴되는 후 우린 새 기지를 만들어야 했어.
0: 에너지 잼은 딸 거다.
7: 그래서 내가 여기를 용사님들의 비밀 기지로 개조했지. 어때? 이 루아님의 솜씨가?
3: 여기가 새 비밀 기지?

0: 그럼 빌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저도 한 팀 맞죠?
1: 뭐? 그건 안 돼. 어?
2: 맞아, 지난번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0: 그치만 이렇게 멀쩡한 거려. 제발요.
1: 루아, 뭐라고 말 좀 해봐.
3: 전 찬성이에요.
1: 뭐라고?
3: 다들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친구를 구한 건 바로 타요잖아요. 빅 바다가
4: 엄청나다가 엄청나 살려줘.
3: 바자로기. 그런 용기를 가진 타요라면 우리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거예요.
0: 루아,
3: 루아님이라고 해야지. 난 천살이나 먹었다니까.
0: 알겠어. 위대하신 루아님 만세! 만세!
4: 닉스님?
5: 드디어 전설의 힘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
4: 닉스님 성공하셨군요. 이제 좀 멋있어지셨네요. 원래도 멋지셨지만요.
5: 느껴진다. 온몸에 흐르는 엄청난 능력. 그럼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6: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이 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6: 그 잼은 비밀의 다섯 번째 에너지 잼.
7: 마음의 잼입니다.
4: 마음의 잼?
6: 잼의 주인은 모든 이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죠.
5: 마음을 조종한다고? 그렇다면 에이.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8: 마음을 조종한다더니 뭐야?
6: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투,
5: 옳지. 투, 차차차 더 빠르게
6: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위대하신 닉스님 만세 차차차
4: 이제 온 우주가 닉스님의 뜻입니다요.

0: 나도 같이 놀자.
1: 중장비들이 공사를 마치고 공사장을 정리하고 있네요.
2: 악당 녀석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3: 아무 일 없으니까 왠지 더 불안하네.
4: 다 루아의 방어막 덕분이지.
5: 뭐가 걱정이야? 닉센지 뭔지 나타나면 당장 변신해서.
0: 변신이라고? 어? 뭘로 변신하는데요?
5: 아, 그게 아니라.
2: 청소는 다 했니, 러비?
0: 응? 네,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요.
2: 그래, 수고했어.
6: 잘 가, 러비.
0: 안녕히 계세요. 늦었다.
3: 친구들이랑 노는데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가도 되나?
2: 글쎄.
0: 자, 러비, 받아. 지금이야, 러기.
5: 왔어.
3: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0: 청소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못 씻었더니.
1: 신경 쓰지 마, 러비. 계속하자.
2: 난다.
3: 아, 뻥뻥.
4: 그럼 간다.
1: 제법인데.

0: 넌 내가 치울게. 너희 놀이터에 가서 마저 놀아.
1: 그럼 넌...
0: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걸.
2: 알았어. 그럼 우린 이만.
1: 롱기! 같이 가!

0: 대체 뭐 하시는 거지?
1: 그러게. 마음의 잼을 손에 넣으신 후로 하루 종일 스크린만 보고 계셔.
0: 그럼 조용히 일하시게. 우린 가서 낮잠이나.
2: 찾았다.
1: 닉스님, 뭐 대단한 거라도 찾으셨어요?
0: 응? 어? 저건 그냥 평범한 꼬마 청소차잖아요.
2: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아라.
3: 보이지 않느냐?
2: 저 꼬마의 마음속에 싹든 깊은 슬픔.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4: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5: 냄새.
6: 이게 무슨 냄새야?
5: 지독해.
6: 그럼 우리 이만.
2: 다들 너만 두고 떠났구나. 외롭지?
3: 화도 나지.
2: 너도 같이 놀고 싶잖아. 난 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 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마.
7: 다들 수고 많았어.
6: 러비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으려나? 어?
5: 오늘 재밌었지?
8: 얘들아, 안녕.
9: 안녕하세요.
6: 그런데 러비는?
10: 너희랑 논다고 일 끝나자마자 가는데?
5: 러비는 청소해요.
7: 그게 무슨 말이야?
10: 네, 공놀이를 하다가 러비가 쓰레기를 몽땅 쏟았거든요.
5: 금방 치우고 온다고 했는데.
11: 그럼 지금 러비는 어디 있니?
7: 도망쳐! 무슨 일이지?
12: 같이 놀자.
5: 저건 러비잖아. 꼬마 버스 타요.
13: 루아, 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5: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건 지구에는 없는 에너지인데. 설마 닉스가?
14: 닉스라고? 모두 출동하자!
15: 변신! 승장비 레이저 뉴스! 간단한 대

0: 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2: 타오르는 화염이야!
1: 생명의 파도를!
2: 소멸의 불길을!
1: 하! 같이 놀자!
0: 괜찮니?
3: 네, 멋지다.
1: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0: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두 피해.
4: 네, 얘들아, 저쪽으로 피하자.
0: 어서 로비를 되돌려야 해.
1: 놀자, 나랑 같이 놀자.
4: 아, 그래. 빌리.
0: 타요.
4: 공놀이를 해봐요.
0: 타요, 지금 놀 때가 아니야.
4: 아니요, 공을 그냥 쳐내지 말고 공놀이하는 것처럼 러비한테 보내봐요. 러비가 공을 받느라 정신이 팔렸을 때를 노리는 거예요.
5: 괜찮을까?
4: 일단 타요 말대로 해봐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0: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1: 놀자, 나랑 같이 놀자.
0: 그래, 같이 놀자, 러비.
1: 내 공도 받아. 야, 간다.
0: 야.
1: 놀자, 나랑 같이 놀자.
2: 앞이 보이질 않아. 위험해.
1: 내가 마무리할게.
4: 지금이에요. 에너지젬의 힘을 모으세요.
0: 알았어.
6: 내가 왜 여기?
7: 러비!
4: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6: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야?
4: 이 아저씨들이 러비를 구해줬다.
0: 무사해서 다행이다.
1: 그럼 우린 이만.
4: 도와줄게.
3: 나도 같이 채울 거야.
6: 그럼 얼른 치우고 같이 또 놀러 가자.
8: 역시 러비 네가 있어야 더 재밌더라고.
6: 얘들아.
4: 자, 그럼 청소 시작.
7: 좋았어.
9: 러비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이에요. 중장비 레인저스 고마워요.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내가 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2: 네?
5: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6: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5: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6: 더럽게.
5: 어쩔래, 어쩔래.
7: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8: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5: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8: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0: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1: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이얼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2: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얼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3: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1: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2: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4: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5: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6: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4: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저리 가.
3: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1: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봇은 K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7: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X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X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1: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3: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3: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0: 이카루스 액션!

0: 아, 여러분!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캐런!
2: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3: 알았어요, 테디 오빠.
4: 아, 내 다리.
3: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2: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1: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3: 어? 이건 지하 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주소서!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 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 로보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 로보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파이어 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이렇게 거대한 재난 속에서.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지진이야! 사람 살려!
2: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3: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1: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승범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김주현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영어 회화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오늘은 AI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어 동화 만들기부터 해볼 겁니다.
0: 동화 만들기. 와, 우리 친구들 동화 많이 읽을 텐데 그 주인공이 직접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1: 자,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 툴은 제미나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있죠? 가로로 세 줄 있는 거 눌러보면은 이게 메뉴창인데요. 여기 Gem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Gems.
1: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자, 요 아래에 Gem 관리자 가장 첫 부분에 Storybook이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걸 사용해 볼 거예요.
0: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긴 주문서 프롬프트 없이 바로 이 세팅된 기능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1: 맞아요.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한번 성범 씨를 주인공인 걸로 한번 동화를 만들어 볼까요?
0: 좋습니다.
1: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범 씨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 어떤 내용의 동화가 좋을까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0: 저는 다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피아노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좀 어렸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0: 막 1년에 한 번 정도 콩쿨 같은 거를
1: 중요하죠. 나갔는데, 저도 나가봤어요.
0: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엄청 그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쳤는데 제가 이제 6학년 선배들을 다 이기고 5학년 때 1등을 한 거예요.
1: 그때부터
0: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늘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네. 먹었던 짬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1: 아하, 오, 그러면 그걸 한번 동화로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까봐요.
0: 좋아요, 좋아요.
1: 자, 대강 정리를 하면 피아노 콩쿨대회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짬뽕이 맛있었다.
0: 아, 짬뽕이 너무 맛있었다.
1: 아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0: 5학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썼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 만들어달란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영어 수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1: 슝.
0: 자, 비행기를 슝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되게 멋진 동화가 나옵니다.
1: 자. 우와, 우와.
2: Songbomb's Golden Melody.
0: 어, 뭔가 닮았나요?
1: 이야. 어, 좀 느낌이. 좀
0: 아, 여기
1: 저기서
0: 있나요?
1: 이제 저기서
0: 아,
1: 이제 안경만 쓰면
0: 안경만 쓰면 아 그러네요. 자 오, 이렇게
1: 비슷하네요.
0: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고요. 제목이 성범스 골든 멜로디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범님 이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넘기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우와. Songbum loved the piano more than anything else. Every afternoon, the sound of music filled his house like a warm breeze.
0: 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동화가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 어머님도 진짜요? 나오시네요.
1: 이게 엄마야?
0: 네, 여기 his mother라고 되어 있죠. 뭔가 콩쿨에 나가는 여기 보면은 콘서트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1: 네.
0: 이렇게 뭔가 콩쿨에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저기 약간 소름 돋았어요.
0: 그렇죠?
1: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요?
0: 맞아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었네요.
1: 귀여워라.
0: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짬뽕을 아, 먹는
1: 그래. 아, 그래요. 이 장면이 킥이에요. 짬뽕이 중요하다고요.
0: 아, 짬뽕이 중요.
1: 야, 이런 것들 다 살려주네요, 정말로.
0: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1: 어떤 또 더 있나요?
0: 네, 여기 듣기라는 걸 듣게 되면요.
3: Songbum walked to the center of the stage to receive a shiny gold trophy.
0: 괜찮죠?
3: It was heavy and bright. Minho stood at the side of the stage, giving him a big thumbs up.
0: Big thumbs up.
1: Big thumbs up.
0: 네, 맞아요.
1: 오, 좋네요.
0: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영어 동화를 읽을 때도 어? 내가 읽다가 어, 여기 부분 어떻게 읽는 거야? 발음이 뭐지? 하는 것도 바로바로 어쨌건 원어민 5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1: 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단어만 외우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0: 그쵸, 그쵸.
1: 흥미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0: 맞습니다.
1: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척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1: 네, 또 그냥 읽는 걸로도 네, 서히 안 차죠.
0: 그냥 읽는 걸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정말 내가 어디 막 되게 막 유명하고 큰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1: 어떤 게
0: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핫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Reading and Retell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Retelling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내가 한번 들어본 거 혹은 한번 읽어본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 아, retelling. 다시
0: 말하는
1: 말한다.
0: 거죠.
1: 아.
0: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막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1: 네네.
0: 그 다음에 그 동화책을 그대로 copy and paste 하는 게 아니고 다 읽고 나서 헨젤과 그레텔은요 처음에 뭐 있었는데 뭐 과자부스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re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죠. reading과 retelling 질문을 몇 개, 뭐 다섯 개 정도 만들어달라고 한 다음에 아래 한글 도 병기해줘.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글도 추가해달란 말에 넣은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 섞어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화책에 맞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나오는 겁니다.
1: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0: 와,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네. 성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답변. Cooking, playing the piano, playing soccer.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르게 되겠죠.
1: 우와, 네.
0: 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은 당장 어떤 질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요. 1번 뭐, 2번 뭐 한 다음에 채점해줘 하면은 맞고 틀린 걸로 또 판단해줄 겁니다.
1: 우와, 거기까지 하시는 거군요.
0: 네. 이용만 잘하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아주아주 잘 마련된 요즘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본 다른 동화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1: 좋습니다.
0: 요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써도 얼마나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7살 아이에 맞는 영어 동화. 공주를 좋아해. 동화를 읽고 영어 공부가 한 번씩 좀 회사에서
1: 이거 뭐 거의 준 정보가 없네요.
0: 그렇죠. 정보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저의 바램.
1: 네.
0: 저의 희망사항.

0: 정도만 담은 수준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예, 보면요. 내용을 알아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야.
1: 아니, 벌써 너무 흥미로워.
0: 네,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red 이렇게 색깔을 말하고 그 영어 단어의 이름을 말하면 세상이 색깔을 찾는.
1: 우와.
0: 내용입니다.
1: 어,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0: 그래서
1: 지금?
0: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1: 아.
0: 이제 그런 공주님이 나오는 이제 동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리딩이랑 리텔링 관련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아래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재밌게 또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재밌나요?
1: 자,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0: 아, 그쵸?
1: 김지현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리 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흥미 위주의 재밌는 동화를 좀 만들어봤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do 관련해서 이 do 동사의 다양한 문장과 쓰임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제 내가 조금 과거 시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과거 시제 문장이 여러 개 모여있는 동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문법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동화 말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아, 야, 그럼 AI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더 영어 공부 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게 뭐야?
1: 도리야, 안녕.
0: 안녕.
1: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0: 아무것도 아니야.
2: 도리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걱정했잖아.
1: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던 거예요?
2: 오늘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일이 생겨 못 가게 됐거든.
1: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아, 둘이야! 우리

저것 봐. 우와! 이런 건 처음 봐요. 엄마, 어서 가봐요.

0: 둘이야, 오늘 재미있었니?
1: 응, 최고였어.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0: 둘이야,

골반에도 가고 또 코타워에도 올라갔다.

0: 좋아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사랑쟁이 사마귀 부치.
1: 아야! 난 무시무시한 사마귀다!
2: 사마귀다!

0: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친데 이번엔 또 누굴 속여볼까?
1: 사마귀 너 다른 곤충들을 괴롭힌다며?
2: 친구들이 괴롭히지 마.
3: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
4: 사마귀 이 녀석, 네가 내 아기를 괴롭혔지?
3: 몇 번을 말해? 나 아니야. 내가 안 괴롭혔다고.
5: 엄마, 아까 괴롭힌 건 이 사마귀가 아니야.
3: 뭐?
5: 그 사마귀는 훨씬 더 작았어, 엄마.
4: 아가, 혹시 다른 곤충을 헷갈린 게 아니니?
5: 아니야. 분명 자기가 사마귀라고 했는데.
6: 그럼 누구지?
7: 그럼 우리 그 곤충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자.
3: 나도 같이 가. 날 악당으로 만든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저 녀석이 포민인가? 야!
7: 우리도 빨리 가보자.
3: 나는 사마귀냐? 야! 너무 무섭지?
6: 왜 저래?
3: 진짜 사마귀잖아!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 맞지? 응? 너 사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5: 엄마, 저 사마귀가 절 괴롭혔어요.
4: 감히 우리 아기를 괴롭히다니! 거기서!
7: 엄마 안일수야, 이제 진정해.
8: 맞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3: 어디 또 도망가냐고?
7: 앞에 강이 있어. 이대로면 사마귀들이 위험해. 그보다 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9: 출동!
10: 브랜드 파워 변신!
7: 엑스 슈퍼 갈비.

어머, 어, 불도저!

3억이야.

0: 슈퍼 갈고리 발사!
1: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츠야.
2: 사마귀가 아니라고?
0: 내가 한번 스캔해볼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서로 다른 종이야. 사마귀는 사마귀류고 사마귀 부츠는 불잠자리류의 곤충이래. 사마귀는 앞다리가 땅에 닿지만 사마귀 부츠는 안 닿지.
3: 그러네. 자세히 보니 날개의 형태도 달라.
4: 진짜 사마귀가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5: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왜 사마귀인 척한 거야? 너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
1: 미안해 사마귀야. 사실 난 약한데 멋진 널 따라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3: 하지만 남을 괴롭히면 안 돼.
0: 맞아. 아까 사마귀가 널 구해준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강한 거야.
1: 아, 이제 다신 안 그럴게.
5: 내가 멋져서 그랬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친구할까?
1: 좋아.
5: 나는야 사마귀 사마사마.
1: 나는 사마귀 보지 사마사마.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 소송.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0: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14
0: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벌써.
1: 벌써 최고.
0: 2, 3,
2: 5,
3: 7,
1: 9.
4: 벌써.
5: 벌써.
4: 벌써.
6: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7: 13,
0: 15,
3: 17,
0: 19.
4: 홀수.
6: 홀수 불러.
4: 홀수.
6: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4: 홀수.
1: 짝수.
4: 홀수!
1: 짝수!
8: 짝수!
6: 더하기 짝수는?
2: 짝수!
8: 짝수!
2: 더하기 짝수는?
8: 짝수!
2: 짝수!
8: 더하기 짝수는? 짝수!
4: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8: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8: 짝수? 와우!
3: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2: 더하기 홀수는?
3: 짝수?
4: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0: 좋아.
6: 어?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홀수!
8: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3: 홀수!
2: 짝수?
9: 더하기 홀수는?
3: 홀수!
4: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0: 정사각형. 다음 홀수는?
8: 정사각형.
9: 다음 홀수는?
10: 정사각형.
3: 다음 홀수는?
2: 정사각형. 짝수.
10: 홀수.
8: 짝수.
0: 홀수.
4: 홀수.
8: 짝수.
4: 홀수.
8: 짝수.
4: 홀수.
3: 짝수.
8: 홀수.
4: 짝수.

Thank you.

0: 지붕 위에 사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EBS 새나기에서 나왔는데 지붕 위에 있는 강아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2: 네.
1: 어디서 봤어요?
2: 저기 불러요.
1: 불러요?
3: 저쪽 뒤쪽에 보시면은 지붕 위에 강아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4: 여기 오갈 때마다 항상 보죠. 항상 올라가 있어요.
1: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4: 네.
0: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곳. 아슬아슬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곳엔 지붕 아래 강아지들까지 총 1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150마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세라입니다.
0: 벌써 4년째 강아지 150마리와 씨름 중인 그녀. 매일매일 강아지들과 전쟁 중입니다.
6: 야! 야! 야! 야!
0: 끝나지 않는 강아지들과의 전쟁.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호자 속을 내태우는 지붕 위 강아지. 보호자는 지붕 위 강아지가 걱정인데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이 강아지가 바로 지붕 위에 사는 서희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깜깜무소식인 서희를 간식으로 유인해 보는데. 서희가 간식 냄새에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6: 서희!
0: 잠시 고민하더니 더 멀리 가버리는데.
6: 어딨어? 서희야, 이리 와.
1: 서희가 내려오긴 하나요, 좀?
7: 아니요, 아직 안 내려와요. 네, 간식을 줘도 안 내려와서 제가 지붕에 막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던져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지금 안 먹은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야위지는 않았어요.
0: 끼니도 거른 채 온종일 지붕 위에만 있는 서희. 많이 배고플 텐데 끼니는 어떻게 때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서희가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서희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사람들이 없을 땐 지붕에서 내려오기도 하네요. 지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 머뭇거리다 거침없이 땅으로 뛰어내리는 서희. 2m가 넘는 높이도 가뿐하게 내려오더니 밥이 있는 견사로 갑니다. 그런데 밥엔 관심도 없고 뭔가를 찾아 헤매더니 다시 왔던 통로로 되돌아가네요. 저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더니 결국 지붕 위로 다시 가는데요. 그런데 왜 서희는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7: 얘가 좀 친구들한테 좀 밀려요. 그래서 많이 치여서. 그리고 이제 서희가 이제 지붕에 있다가 내려오면 다른 아이들인 게 흥분도가 또 높아져요.
0: 견사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자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서희. 결국 지붕 위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지붕 위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견사 주변을 내려다보더니 위험천만하게 견사로 뛰어내리는 서희.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 흥분해서 서희를 공격하는 강아지들. 서희의 위험천만한 돌발 행동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
7: 묶어놓기도 해보고 옆에를 다 막아가고 펜스로 안전문을 만든다고 다 만들어놓으면 정말 안전문까지 씹어서 막 뜯어낼 정도로 해서 탈출을 하고.
0: 얼마 전 철로 된 안전문을 뜯고 탈출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상처투성이였습니다.
2: 서희야, 아, 왜 가가지고 그래. 아, 못 살아. 저쪽으로 와. 엄마한테 와, 이리 와.
0: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서희. 보호자는 서희가 크게 다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7: 꼬리가 거의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4일 만에 집에 왔는데 결국에 꼬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떤 견사에 가도 치이고, 그래서 선택한 데가 지붕인 것 같아요.
0: 무서운 친구들을 피해 집 밖으로 탈출했던 서희. 집 밖에서도 큰 사고를 겪은 후 결국 녀석이 피신한 곳은 지붕 위. 그렇다면 지붕 아래 상황은 어떨까요? 공간에 비해 마릿수가 많다 보니 한 공간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내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독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폭군 멜입니다. 같은 견사에 있는 친구들을 수시로 괴롭히다 보니 친구들도 멜이를 피하는데요.
7: 아니야. 왜 친구들한테 자꾸 그래?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를 못해서 공격성이 강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좀 공격을 해가지고.
0: 메리가 가까이 오면 피하는 친구들.
7: 정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먼저 가서 뭐라 그러죠? 건든다고 해야 될까요?

0: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메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1: 메리! 승훈한테 인사하자. 인사 한번 해볼까?
0: 과연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 메리!
0: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1: 친구들한테 있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0: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드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재빨리 그들을 떼어놓는 그녀.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메리.
1: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손을 넣든 발을 넣든 뭐라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쳐야 끝나지. 제가 다쳐야 끝나요.
0: 그녀는 메리의 싸움을 말리다 다치기 일쑤.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1: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안 무섭다면 거짓말인데 이제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나아요. 아이들 아픈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치고 말지.
0: 혹시 메리가 다치진 않았을까 구석구석 살피는 세라 씨.
1: 아예 안 돼 있어? 어디?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아, 다행히 다치진 않았네.
0: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을 운영했던 세라 씨. 무려 22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는데 4년 전 미용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150마리의 강아지들을 돌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 한두 아이씨 그 군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시작을 했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날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쳤던 아이들이 이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한꺼번에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0: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150마리를 덜컥 입양해버린 그녀.
1: 잘 잤어? 오야, 이줘. 소야, 이줘. 누리.
0: 생명의 은인인 줄 아는지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는 강아지들. 150마리를 돌보려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다는데요.
1: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하고. 응, 그래. 아이고.
0: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도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하루 일과가 거의 아이들 케어로 시작해서 케어로 끝나죠.
0: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 비 온다. 소야, 간식!
0: 무엇보다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가장 걱정입니다.
1: 서희야! 내려와, 뜨겁다! 더워, 빨리 와!
0: 하지만 서희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오늘 그 시골에 있는 그 뜬장 위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가 많이 차 있어서 육안으로는 복수가 찬 걸로 보이거든요. 치료가 좀 시급한 아이라서 구조하러 가는 길입니다.
1: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강아지가 뜬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조하러 가는 길. 이번엔 아는 지인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0: 저쪽에. 네, 저쪽에 데리고 가서 차에 타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1: 이미 강아지 주인에게는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상황.
0: 저기 있다, 선 발가락 빠지는 거 봐봐, 애기. 저 봐봐.
1: 아픈 몸으로 뜬장 안에 갇혀 버티고 있는 누리의 구조가 시급한데.
0: 누리야. 무서운가 봐, 이제. 어떻게.
1: 눈에 초점까지 흐려진 누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누리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문이 어디 쪽에 있어?

0: 유리야? 이모, 이모, 이모, 괜찮아, 괜찮아. 옳지, 아우, 착해. 아우, 착해. 아우, 누리 착하다.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이렇게 착할까, 누리.
1: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돼 있어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발을 딛기도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오랜 뜬장 생활로 많이 아픈 누리는 한 발자국도 잘 내딛지 못합니다.
0: 엄마랑 가자.
1: 누리를 덥석 안아올리는 세라씨.
0: 엄마 어떡해. 배가 너무 빵빵한데?
1: 산처럼 부풀어오른 누리의 배에 물이 찬 것 같은데.
0: 옳지. 어우, 어우, 착해. 어쩜 이렇게 착하냐, 세상에.
1: 누리의 치료가 시급합니다. 누리는 뜬장을 떠나 새로운 견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도 누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세라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2: 안녕하세요. 누리야.
0: 이거 기력이 며칠 전보다 더 없네. 배가 너무 빵빵해.
1: 혹시 누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 그녀.
0: 그 며칠 전에 그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소유권 포기 얘기할 때보다 지금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1: 치료가 늦은 건 아닐까 조바심이 듭니다. 먼저 누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수의사 선생님. 우려했던 대로 누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3: 여기 이제 전염증이 사형충 걸린 애들 말기가 보면 우측 심장도 엄청 커지고 좌측 심장까지 이렇게 커질 정도. 그래서 정상적인 애들 거 보면 모양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심장사상충 걸린의 특징이 말기가 되면 심장이 이렇게 비대고 와요.
1: 심장사상충 말기로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바로 응급처치에 돌입. 배에 찬 물들을 빼내는데 그 양이 2리터가량이나 됩니다. 누리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3: 심장 사상충의 이제 말기 상태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심해져서 현재 복수가 현재 많이 차 있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처치하고 있는 거는 우선 복수 빼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편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검사를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잘하고 있어.
1: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누리의 애처로운 눈빛에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0: 그 뜨거운 뜬장 안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좀 그래도 제 눈에 띄어가지고 띄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1: 복수 2리터를 뽑은 후 산소방으로 옮겨지는 누리. 응급처치로 누리의 상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4: 좀 이제 살만하지?
0: 다행이야. 아까부터 훨씬 좋아. 누리, 물 마셔보자. 누리, 이렇게.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먹는다, 아이고, 그래. 어휴, 목말랐어. 목말랐어. 그렇지. 깨끗한 물 지금 처음 먹어볼 거야. 응? 날마다 더러운 물 먹다가. 그래, 옳지, 옳지, 착해. 어휴, 아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좀 숨도 좀 그래도 아까보다는 고르기 좀 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기가 아까 혓바닥 좀 하했거든요. 너무 진짜 오늘 구조한 걸 너무 다행. 정말 더 늦었으면

0: 할 뻔했어.
1: 구조당 씨보다 많이 회복된 누리를 보고 안도하는 그녀. 당분간 누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조 후 150마리가 있는 집으로 바삐 돌아가는 세라 씨. 개들 짖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개들이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0: 싸우고 있는 개들을 재빨리 떼어놓았지만 이미 다쳐서 피를 흘리는 강아지.
1: 아싸, 이리 와봐. 엄마 좀 봐봐. 이리 와봐. 왜 자꾸 밥을 지켜갖고 네가 다치냐고 속상하게. 어? 밥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 어? 왜 밥 지켜갖고 다쳐서 엄마 속상하게 하냐고. 이게 뭐야.
0: 이 진돗개가 밥 지키는 게 앙팡이입니다.
2: 지금 밥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밥을 지키다가 꼭 얘가 당해요. 밥을 지키고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당해요.
0: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사마당에 줄지어 늘어선 사료통들, 그리고 그 사료통들을 지키는 덩치 큰 앙팡이. 한시도 사료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면 위협적인 모습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앙팡이.
3: 저희는 자율급식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제 견사에 뭐 많으면 10마리가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줄 수가 없거든요.
0: 그런데 밥통 근처에도 못 오게 으르렁거리는 앙팡이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은 배가 고파도 앙팡이 눈치만 봅니다. 이구역 폭군 앙팡이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자 몰래 사료를 먹는데
3: 앙팡이 없을 때 몰래 먹는 거예요.
0: 혹시 앙팡이가 나와서 공격할까 봐 가슴을 졸이며 슬쩍슬쩍 뒤를 확인하며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알고 뒤에서 달려오는 앙팡이. 결국 욕심쟁이 앙팡이를 막아야 다른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4: 앙팡이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3: 지금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야!
4: 계속 이제 밥줄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3: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앙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더 이상 견사가 없어서 앙팡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상황. 4년 동안 150마리를 돌보느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세라 씨.
3: 제가 한 4년 동안 4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뭐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많이 힘들죠.
0: 세라 씨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150마리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앙팡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유기견 앙팡이. 초췌한 몰골로 바닥에 곤히 잠든 앙팡이를 내칠 수 없었다죠.
3: 미용실에 와가지고 안 나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나가고.

0: 저희 집까지 쫓아오네.
1: 앙팡이를 돌보다 보니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 안락사에 처한 150마리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0: 근데 이 공간에 오면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저렇게 사료를 지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집에서는 혼자 세라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앙팡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150마리와 모든 걸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후 온종일 밥만 지킨다는 앙팡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서희도 그녀의 큰 걱정거리인데 세라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0: 뭐야, 뭐. 밥이나 시키지 마. 어? 하지 마. 친구들 밥 먹게 해. 제발 밥 좀 지키지 마. 알았으면 앉아. 손. 손을 주라고, 손을. 이쪽 손. 잘했어. 이렇게 말도 잘 들으면서. 메리도.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마. 메리. 싸우지 말고 있어. 알았지?
1: 150마리를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라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그녀. 150마리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데.
2: 약 먹어야. 약을 제때 먹어야 돼.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살찌다 보니까 당뇨 와버렸지, 고지혈증 와버렸지, 혈압 와버렸지. 다 와버렸어요, 지금. 이거 봐서 한 주먹이야, 한 주먹.
1: 항상 아내의 건강이 걱정인 남편.
3: 비몽사몽돼요, 비몽사몽. 그래갖고 뭘 한지도 모를 정도. 비몽사몽.
1: 하지만 150마리 강아지들을 먼저 챙기는 세라 씨. 가족들은 그런 그녀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갑자기 이제 마리수가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 불화가 좀 있었죠. 뭐 나는 못하게 하고 뭐 집사람 하려고 하고 이게 내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없어 뭐 내가 못 벌고 못 하고 하면은 못 도와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도 이제 없어. 될 수 있으면 구조 같은 거 그만하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이 남은 애들 막 관리 잘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4: 자자, 코하자. 크림, 우리도. 크림 누워.
1: 그녀에게 항상 큰 위안이 되는 동물들.
5: 보면은 애들이 다 안기네요.
4: 네, 애들이. 부르면 오고, 안기고. 이거 보세요, 이게. 눈 하나밖에 없지만. 한 눈으로도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치? 많이요. 애들은 말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내 아이들은 그냥 다 모든 걸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쏟잖아요.
1: 동물들은 그녀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는 세라 씨. 그런데 다음 날 제작진에게 온 세라 씨의 긴급 문자. 갑자기 서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 서둘러 150마리의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과 봉사자들. 집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녀. 그녀를 대신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서희의 사체를 수습하는 봉사자들.

0: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세라 씨.
1: 이 고향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보는 가위를 밀고 잠들었네.
0: 생각지도 못한 서희의 죽음 앞에 무너져버린 그녀. 도대체 지난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상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걱정이었는데 지난 밤 다른 대형견이 있는 견사에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서희.
1: 그냥 항상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견사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던 게 현실이 돼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서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
0: 힘들지만 아직 지켜야 할 강아지들이 많은데 얼마 전 밥을 지키다 다친 낭팡이부터 공격성이 강해 갈 곳이 없는 메리까지 도움이 절실한 이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설세. 상처받은 세라 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서희를 잃게 된 세라 씨. 지붕 위에서 세라 씨를 쳐다보던 서희의 눈이 아른거리는데.
1: 이런 사고들이 생길 때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또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저는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2: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호소 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사고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슬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뭐 단시간에 끝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너무, 물론 슬프죠. 슬픈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힘들어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힘들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세라 씨. 24시간 밥을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 하지만 밥을 지키려다가 항상 크게 다치는 건 앙팡이인데.
3: 지금 앙팡이가 밥을 지켜요.
2: 네.
3: 예, 밥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밥을 놓기는 하거든요. 이 여러 개 놓는 것도 참아서 지키니까.
2: 맞아요.
3: 다른 친구들을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
2: 얘한테 이거 자체도 엄청 스트레스가 될 거거든요.
3: 그렇죠. 네. 얘도 지켜야 되니까.
2: 네. 네. 이게 다른 애들도 스트레스인데 지켜야 되는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3: 네.
2: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자.
0: 밥 지키는 싸움꾼, 앙팡이의 솔루션을 위해 고민 중인 설쌤. 싸움 없이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장소를 보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설쌤.
2: 공간이 애매하네.
0: 과연 밥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2: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얘가 따로 분리되거나 이럴 공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밥은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픈시켜 놓으면 안 돼요.

0: 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식당이요?
0: 네. 이 중간 중, 이 구석구석에.
1: 아, 구석구석에.
0: 뭔가 좀 가려져 있는.
1: 아, 가려서.
2: 덩치가 산만한 낭팡이가 밥을 지켜도 다른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강아지 식당을 설계.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있는 철물점으로 향하는 설세. 과연 이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살을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신경 쓸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작아도 애들이 못 들어가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혹시 제가 이제 강아지 개들 밥을 안에다 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펜스 같은 걸로 주위를 두르고 그 주변을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자재가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어렵진 않죠. 네. 오, 네네네네.
3: 긴 거.
0: 네.
2: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 식당을 만들어 볼 시간.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준비 완료. 식당의 뼈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울타리를 재활용해서 본격적인 강아지 식당 만들기 시작.
0: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이런 걸로 있던 걸로 좀 만들어서
1: 네.
0: 이렇게 했더니 좀 그런 공격성 보이는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
1: 네.
0: 그러면 그때는 제작해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네.
2: 호흡이 척척 맞는 설샘과 세라 씨. 순식간에 강아지 식당이 완성되고 견사 안에 설치할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 완료.
0: 가위.
2: 세심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설샘. 밥그릇까지 놓으면 강아지 식당 완성.
0: 여기 하나 두고 얘네들은 안쪽에 하나 놓고 싶어요. 우선 앙팡이가 한꺼번에 한 공간을 다 지키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딜레이가 생기고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틈이 있어야 되니까.
2: 식당을 두 곳으로 분리시켜 앙팡이가 한 곳에 밥을 지키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건데요. 먼저 방 안에 있는 밥을 지키는 앙팡이. 그 사이 마당 식당 앞을 서성이는 강아지.
0: 애들이 확실히 눈치 보는 게 많네요.
4: 아이, 설마 앙팡이가 나와서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2: 한참 눈치를 보다 용기를 내서 강아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료만 입에 물고 재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 밥을 먹는 강아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앙팡이가 의심의 눈초리로 마당을 내다보는데 다시 방 안에서 밥을 지키는 앙팡이. 개들 짖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는데
0: 앙팡이 나왔어.
2: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발견.
0: 그러면 이제 딴 애들은 저기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걔네 먹는 날 봐주세요.
2: 앙팡이가 마당에 생긴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지키는 사이 방 안에서 먹는 강아지. 그리고 앙팡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0: 대봐요. 앙팡이 가니까 보잖아.
2: 잽싸게 마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그리고 또다시 마당 식당으로 정신없이 지키러 가는 앙팡이. 잠시 밥을 지키는가 싶더니 방 안 식당으로 가는데 이걸 지켜보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밥 먹을 기회를 잡는 강아지.
0: 무슨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이거.
1: 뭐 아슬아슬해 지금 뭐.
2: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데 싸우지도 않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강아지들이 밥을 먹습니다.
0: 약간 줄 서서 먹는 느낌인데 이제? 식당은 줄 서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1: 웨이팅하고 어.
2: 두 식당을 오가며 지키다 지친 앙팡이.
0: 이 눈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앙팡이는 질 수밖에 없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시야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면 딱 자기가 주로 지키는 한 공간이 생길 거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다음은 다른 강아지들과 매일 싸우는 메리의 솔루션.
1: 야! 야!
0: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견사팀에 좀 연락을 해뒀어요.
1: 어,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우와, 며칠 감사합니다. 뒤에 네. 우리 견사팀이 와서 아이들의 새 집을 너무 크지 않지만 새 방을 네네. 좀 만들어줄 거고 어.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분란 일어나고 네네. 그래도 잘 섞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더 싸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 가장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 비용 때문에 또 다른 견사를 만들 엄두도 못 냈던 세라 씨를 위해 며칠 후 설쌤의 연락을 받고 온 견사 설치팀. 능숙한 손길로 새로운 견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5: 아, 저희 세라 보호자님께서 이제 안락사 당하기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150마리나 혼자서 다 케어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 견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 한참 고생 끝에 새로 만들어진 견사. 새 집의 첫 번째 입주견은 메리입니다.
6: 메리, 와봐.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집인 줄 알아? 옳지. 아이고. 바로 들어가네. 좋아? 아유, 혼자으니까 좋아, 그치?
2: 새로운 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없는 메리.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전에 있던 견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웠던 메리. 싸우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0: 저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와 함께하는 봉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공간도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봉사팀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유리. 유리. 이 아이가 뜬땅을 속으로 된 유리입니다. 미용실에서 몰라보게 변했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유리의 견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8: 우리 서희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150 아이들, 서희의 친구들 잘 돌보겠습니다.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무더운 여름날 입맛 살려주는 1등 공신 요리 대잔치. 새콤한 겨자 소스와 아삭한 양파의 환상적 만남. 소리조차 맛있다.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식감 천재 아삭 양파 무침부터 고소하고 향긋한 맛에 푹 빠졌다. 더욱 막강해진 꿀조합. 담백한 소고기 안에 미나리가 쏙쏙. 영양 만점 소고기 미나리 구이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해피바이러스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양파가 한창 맛있던 요즘 이 반찬으로 만들어두면 느끼한 음식 먹을 때 딱 좋은데요. 입맛 돌게 해주는 반찬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재료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은요. 네. 단맛이 돋는 양파 준비를 네. 했고요. 그리고 부추, 여기에 이제 마른 새우까지 이 세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네. 여기 이제 식초 준비해 주시고 꿀, 간장, 네. 참치액, 연겨자 이렇게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오, 사실 저는 이제 빨간 양념일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색다르네요.
2: 네, 빨간 양념의 매콤한 맛도 좋지만 네. 오늘은 이제 연겨자를 넣어서 톡 쏘는 맛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1: 자, 이 더운 날씨와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새콤 달콤함도 있고 톡 쏘는 맛까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삭 양파 무침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 그럼 양파 먼저 한번 썰어볼까요?
2: 네, 양파는 오늘 햇양파를 준비를 했어요.
1: 네, 또 지금 제철이.
2: 그렇죠, 제철이죠. 햇양파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운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날로 드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좀 아삭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얼음물에 좀 담궈서 사용을 할 텐데 네. 만약에 저장양파를 사용을 하신다면
1: 맞아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장양파.
2: 네, 그렇죠. 집에 저장양파 다 있으실 텐데 저장양파는 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1: 맞아요.
2: 예,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예. 매운맛이나 아린맛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저장양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네. 햇양파는 덜 매우니까
2: 네,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예. 오늘은 예, 이름을 제가 또 아삭 양파 무침이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2: 예, 아삭하고 또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네. 얼음물에 담궈 놨다가 사용을 네. 할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네. 양파 들어가잖아요. 양파 이렇게 해갖고 네. 절인 물처럼 해서 먹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양파는 단맛도 내지만 느끼할 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 네,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요. 오늘은 또 메인 요리가 네. 소고기 마리를 만들 거거든요.
1: 맞아요.
2: 곁들여서 드시면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양파.
1: 저희는 햇양파를 사용했지만 네. 더 아삭하게 먹기 위해 이렇게 얼음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얼음물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두면 되나요?
2: 이렇게 해서 뭐 한 3분 정도 네. 예, 아린맛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폭신폭신하게 살아나요. 아삭아삭하게.
1: 오. 네. 자, 잠시 두고요.
2: 그리고 부추를 좀 썰어볼게요. 네.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4등분 정도.
1: 부추도 식감도 좋고 네. 그리고 부추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예. 그 부추에 또 매운맛이 있고 예. 그 부추도 즙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오늘은 또 마른 새우가 들어가는데요. 예. 머리가 붙어있는 새우도 있고 이렇게 예. 새우 살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새우 살만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비린맛을 조금 줄이실 수가 있어요. 네.
1: 저희 근데 이제 항상 냉동 상태에 저희 돼 있는데 네. 이거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2: 냉동 상태를 보통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실온에서 두시면은 여름 같은 때는 쉽게 상하고 눅눅해지고 네, 네. 비려집니다. 요거를 네. 한번 마른 팬에서 볶아내시면 훨씬 고소해지고요. 네, 바삭하게 완성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1: 자, 그럼 마른 팬에 한번 네. 저희가 볶아볼까요?
2: 네.
1: 저는 이 마른 새우 반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 그렇죠. 새우 볶음도

0: 맛있고 예. 또 육수에 또 새우 넣으시면 또 구수하고 시원한 맞아요. 맛이 나잖아요.
1: 맞아요. 네. 씹는 식감도 좋으면서 이 특유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또 멸치랑은 다른 또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집에 냉동실에 보시면은 한 줌 정도 꼭 있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네.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바사삭 바사삭 될 정도 처음이 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마른 소리가 날 때 예. 이제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1: 지금 선생님 우리가 좋아하는 이 건새우에 맛있는 향이 나고 네. 이렇게 볶다 보니까 이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지고 더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살짝 부서지기도 하는데 이 예. 가루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오. 근데 자칫하면 또 이 가루 부분들이 입자가 작아지니까 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쓴맛이 나니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불을 끄시고 남은 열에서 이렇게 볶아내시면 됩니다.
1: 예, 불을 끈 네. 상태에서.
0: 네. 자, 요거를
1: 큰데 놔둘게요.
0: 네. 네, 됐어요.
1: 먹은 게 있으셨게 한번 볶아봤습니다.
0: 네, 그러면 요거를 네. 뭐 살짝 부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살짝.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일부러 뭐 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도마에 또 가루가 날리니까 뭐 요 정도, 작은 사이즈 정도로.
1: 네, 툭툭.
0: 네. 지금 불에서 금방 꺼냈기 때문에 조금 뜨겁지만 또 뜨거운 만큼 잘 요렇게 녹진녹진 잘 부서지거든요.
1: 네.
0: 요 정도로만. 네, 부서주면 돼요. 네,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네. 재료 순 다 했는데 네. 오늘 저희 양념이 굉장히 특별했잖아요.
0: 그렇죠.
1: 양념을 한번 저희가 또 만들어 볼까요? 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삭 양파 무침이라 그러면 빨간 양념을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아니에요.
0: 네, 겨자를 넣어가지고 톡 쏘는 맛은 있지만 예. 색은 좀 선명하게 네. 양파의 색을 살려서 만들 거거든요. 이제 연겨자를 이렇게 넣고 나서 네. 나머지 액체를 다 넣으면 연겨자를 이렇게 좀 잘 풀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먼저 연겨자를 넣으시고 여기에 뭐 참치 살짝만 넣어가지고요.
1: 네.
0: 적은 양을 넣고 섞어주시면 이렇게 풀리는데 액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농도가 다른 것들이 섞이면서
1: 풀기가 쉽지 않아요.
0: 겉돌아요.
1: 예.
0: 그래서 아무리 섞어도 연겨자가 덩어리째로 따로 돌아다녀가지고
1: 예.
0: 연겨자를 넣고 근데요, 처음에 잘 섞어준다.
1: 요즘은 정말 연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연겨자를 뭐 티나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0: 맞아요. 좀 매운맛의 다양성이 생겼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벌써 향이 이렇게 톡 쏘고
0: 잘 풀어졌어요. 예. 네.
1: 부드럽게 풀렸어요.
0: 그럼 여기에 간장 넣어주시고요.
1: 네. 근데 선생님 오늘은 설탕이 네. 아닌 이 꿀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0: 네, 꿀을 넣게 되면은 네. 사실 설탕만 넣으면 단맛만 추가가 되는데
1: 네.
0: 또 꿀은 꿀 특유의 풍미가 있잖아요.
1: 맞아요. 깊은 네. 맛이 있죠. 예.
0: 그리고 뭐 미네랄 성분도 많고 하니까 또 풍미를 주고 또 영양 성분도 그런 건강까지 챙기려면 꿀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렇게 넣었고요.
1: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집에 있는 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만약 꿀이 없다 그러면
1: 예.
0: 풍미는 조금 덜하지만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뭐 물엿으로 대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인데
1: 네.
0: 지금 꿀이 살짝
1: 남아있어서.
0: 남아있으니까 왜 엄마들이 이렇게 할 때 왜 저렇게 번거롭게 할까 했는데 제가 또 엄마가 되다 보니 이렇게
1: 아깝다.
0: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1: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죠.
0: 맞아요.
1: 리얼하게. 예.
0: 자,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식초를 다 넣으시면 연겨자가
1: 예.
0: 매끈하게 말끔히 풀렸습니다.
1: 뭔가 달큰할 것 같기도 하고 톡 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0: 네.
1: 많이 기대가 돼요. 어떤 맛일지.
0: 자, 완성이 됐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양파 아까 얼음물에 담궈놨었잖아요.
1: 네.
0: 요거를
1: 건져볼까요?
0: 네, 건져야 되는데 또 수분이 남아있으면
1: 겉돌 거 아니에요?
0: 네, 그리고 그렇죠? 양념이 싱거워져요.
1: 네.
0: 분명히 양념 간 봤을 때 맛있게 됐는데
1: 네.
0: 양파랑 섞으니까 정말 싱겁고 좀 맛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양념 묽어질 것 같아서
0: 네.
1: 확실히 아까보다 뭔가 질감이 조금 더 아삭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해주시고요.
1: 네. 물기를 조금 완벽하게 좀 털어주나요?
0: 네, 이렇게 해주시고
1: 예.
0: 좀 여분의 수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다 그러면
1: 키친타올로
0: 네, 키친타올에 한번 쏟아볼게요. 펼쳐주시면 요즘은 왜 샐러드 채소 같은 거 물기 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돌려가지고
2: 맞아요.
0: 예, 원심 분리로 빼주는 거 있는데 네. 거기에 넣고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잡고
1: 너무 세게 누르면 또 안 되겠죠?
0: 자 이렇게 됐습니다.
1: 예.
0: 다 스며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기 빼주시면 되고 바로 묻혀서 담아내시면 되는데 네. 한번 묻혀볼게요. 양파 담아주시고요. 네.
1: 아삭아삭 햇양파.
0: 네. 여기에 아까 부추 넣어주시고요.
1: 네. 지금 부추까지. 색감도 네. 예쁘네요, 선생님.
0: 네, 색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청량한 느낌이 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또 붉은 새우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화사해지겠죠.
1: 그러게요. 근데 새우는 언제 넣어요, 선생님?
0: 새우에 좀 양념의 맛이 스며들게 하려면 네. 반 정도는 지금 넣고요. 예. 그리고 반은
1: 바삭거리는 식감을 예, 위해
0: 토핑처럼 위에 예. 또 얹어주시면 두 가지의 또 네. 식감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마땅히 네. 이제 반찬이 생각 안 날 때 네.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모든 재료 있으니까요. 네. 요 연겨자 양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네.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자, 다 부어볼게요. 네. 다 붓고
1: 벌써 이제 새콤달콤하면서 톡 쏘는 향이 예.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0: 이 핑크 주황색이 새우가 들어가니까
1: 색감이 확실히
0: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뭔가 이렇게 보면 샐러드의 느낌도 좀 나요.
0: 네, 샐러드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 한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오늘 뭐 소고기 말이를 하는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예. 고기 요리 하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1: 맞아요, 고기.
0: 네, 따로 뭐 찍어드시 양념장 없어도 맛있게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 바삭한 새우. 바삭한 새우를
1: 식감까지 살려서 네,
0: 몇 개 올려보도록 할게요.
1: 이야.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아삭 양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아삭 양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채 썰고 얼음물에 3분 정도 담가줍니다. 양파를 얼음물에 담그면 매운맛과 아린맛도 제거되고 아삭함도 더 살아나요.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른 팬에 건새우를 볶은 뒤 손으로 잘게 부숴줍니다. 그런 다음 연겨자, 참치액을 섞어 풀어준 뒤 진간장, 꿀,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를 건져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양파에 부추, 볶은 건새우, 양념장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건새우를 얹으면 아삭 양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입맛 상큼하게 해주는 이 미나리는 고기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재료를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0: 네, 오늘은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홍두깨살을 이용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육포 만들 때 홍두깨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이렇게 얄팍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너무 먹음직스러 보여요.
0: 네, 이 안에 이제 미나리를 줄기 부분 듬뿍 넣어서 말아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소고추 간을 할 거고요. 네. 찍어 드시는 양념인데요.
1: 네, 양념장.
0: 네, 조금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네. 청양고추 다진 거하고요. 마늘 다진 거 조금 넣고요. 그리고 간장, 식초 네. 여기에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 이 미나리는 향이 좋으니까 고기의 느끼함까지 제대로 잡아줄 것 같은데요. 자, 고급스러운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부터 시작해볼게요.
0: 네, 일단은요. 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소금, 후추 간만 해서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1: 바로요?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0: 네, 여기 이제
1: 홍두깨살을 한번 펼쳐서
0: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오늘은 길게 만드신다고 했죠, 선생님은? 네.
0: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예. 넣어주시고
1: 선생님, 이 홍두깨살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네. 육포 만들 때 네. 많이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요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나요?
0: 네, 뭐 장조림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약간 도톰마가 끓이면은 이제 예. 그러한 요리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얇게 저몄기 때문에 예. 또 잘 찢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말아서 구웠을 때는 고기에도 감칠맛이 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1: 예.
0: 이렇게 오늘은 길게 말아서 예? 사용할 때 잘 찢어지지도 않죠.
1: 아, 얇... 착 감겨지네요.
0: 네, 또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되고 근데 길게 말 때는 이렇게

0: 하나씩
1: 예.
0: 세 개씩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이렇게 좀 짧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미나리를 한 3등분 하셔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드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0: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죠.
1: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0: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한꺼번에 많은 방법이 있고
1: 또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오늘 미나리인데 오늘 향긋한
0: 네.
1: 만약에 봄에 봄 때는 이 땅두릅을 전 좋아하거든요.
0: 네. 두릅 넣어도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시사철 이렇게 말아서 드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깻잎이랑 쪽파.
1: 네, 맞아요.
0: 네, 요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이렇게 집에 네. 있는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썰은 거를 또 준비를 해볼게요. 네. 제가.
1: 오늘 이 요리는 약 웰빙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웰빙.
0: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놓고 보통 고기 먹기 시작을 하면은 네. 고기를 좀 배불리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요.
1: 예.
0: 또 채소 먹는 양이 또 고기에 비해서는 예. 훨씬 적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채소까지 듬뿍 드실 수가 넣어버리니까. 있어요.
1: 예.
0: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자,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말아봤는데요.
0: 네.
1: 소금 후추는 언제 하면 될까요?
0: 네, 이렇게 다 말았으면은요. 소금 예. 후추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1: 네.
0: 자, 위에 뿌려주시고요.
1: 양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밑간 정도로 해주는 거죠.
0: 네, 이렇게 좀 돌려서 네. 해주시고 미나리에 소금이 닿으면 미나리가 네. 좀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축 처지거든요. 질겨질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면에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1: 아삭한 식감을
0: 네. 오늘. 후추는 살짝만.
1: 예. 굉장히 또 특별하네요, 오늘은. 그렇죠? 매일 먹던 스타일이 아니라.
0: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요. 한 네. 입씩 쏙쏙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0: 드시기가 좋죠.
1: 자, 이렇게 소고기를 미나리랑 한번 이렇게 말아봤고요.
0: 네. 네.
1: 이 다음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요?
0: 네, 양념을 한번 네. 섞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청양고추 뭐 기호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는데
1: 네.
0: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1: 또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중간중간 또 톡 쏘는 매운맛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요.
1: 네.
0: 여기 이제 식초, 아, 간장 넣었고요.
1: 간장 넣고
0: 네, 여기 식초 살짝 넣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참기름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꿀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1: 아, 꿀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1: 살짝의 단맛이 들어가면
0: 네.
1: 또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양념장까지 금세 만들었어요.
0: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예.
0: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1: 네.
0: 그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간장에도 잘 스며들어서
1: 예.
0: 간장만 찍었을 때도 잘 어우러지거든요, 맛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봐야겠죠?
0: 네, 구워보도록 할게요.
1: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구이 시간이에요. 예.
0: 기름 살짝.
1: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소고기는 특히 뭐 기름을 안 두르고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0: 네.
1: 오늘은 그래도 기름 좀 두르는 게 좀 더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또 미나리 안에 수분이 나오면서 잘 네. 눌어붙어요. 기름을
1: 아,
0: 안
1: 맞아,
0: 두르면.
1: 맞아, 맞아.
0: 네. 그리고 오늘은 고기 부위 자체가 좀 기름기가 적은 부위거든요.
1: 어,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기름을 살짝 둘러주는 것이 실패 없이 구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구울 때 이렇게 지금 끝에 오므린 부분 있죠?
1: 예.
0: 요 부분부터 구워주세요.
1: 오, 그 부분부터.
0: 네.
1: 혹시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0: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부분, 이렇게 예? 열린 부분부터 구워주게 되면요. 처음에 열이 가해지면서 딱 밀착이 되거든요.
1: 오.
0: 근데 다른 쪽부터 구우면 땡겨지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딱 벌어져요.
1: 아.
0: 이걸 다시 땡겨오기가 힘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이것도 좋은 팁이에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딱. 뭐 꼬치를 꿰거나 그럴 예. 필요가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이거는
1: 네,
0: 뭐 구워진 다음에 썰으셔도 되는데.
1: 그래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렇죠. 뭐 이렇게 큰 덩어리째로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썰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예.

0: 미디엄으로 드시겠어요? 레어로 드시겠어요? 물어볼 정도로 사실 예. 살짝 덜 익어도 되는데 예. 뭐 기호에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1: 예. 올라가시는 예. 만큼 핏물만 예. 많이 없을 정도로
0: 네. 그리고 또 미나리의 식감을 좀 살리고

0: 보면 이렇게 좀 고기의 그런 고소한 맛은 살리고 미나리의 예. 식감까지 그 예. 향까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풀리잖아요.
1: 그러게 아까 이제 하면 돌아가가지고 이게
0: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1: 예. 네. 근데 선생님 이 미나리와 네. 우리 홍두깨살 이 고기가 정말 잘 어울려요.

0: 파티 할 때는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예. 앞에서 퍼포먼스 좀 썰어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게 됐습니다. 예. 남은 열로 익혀볼게요. 지금 예, 분홍색 핏기는 다 사라지고요. 예. 뭐 풀리지 않았죠. 예. 드실 때까지 이렇게 좀 고정이 잘 되어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뭐 한 입 크기로 썰어서 한번 그릇에는 담아볼까 해요.
1: 그럴까요?

0: 한 장으로 말았던 거는 그대로 올리고요.
1: 그러게요.
0: 네.
1: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0: 미나리 색이 이쁘죠?
1: 색도 예쁘고 이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그냥.
0: 냄새가 전달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전달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1: 간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네.
0: 뭐 조금 작게 썰으셔도 되는데 네. 크기를 좀 맞춰볼게요.
1: 또 기호에 따라 네. 또 길이가 있는 걸 좋아하시면 길이가 있게 한 입 크게 줬으면 한 입 크기로
0: 썰은 단면도
1: 예.
0: 이쁘죠?
1: 한번 볼까요?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미나리의 향 살아있네요. 식감 살아있고 아삭한 소리 하면서
0: 촉촉하잖아요. 예, 예. 네.
1: 와.
0: 그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혹시나 미나리가 숨이 많이 죽었을까 네. 걱정했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0: 그렇죠. 아주 촉촉하게 살아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1: 예.
0: 이렇게 잘 보이는 면을
1: 근데 선생님 고기 요리인데도 네. 무겁지 않고 정말로 웰빙
0: 뭔가 네. 좀 죄책감이 없죠? 예. 고기 요리 드시면서도 네.
1: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또 양념장을 만들어 봤잖아요.
0: 네.
1: 양념장까지 맛있게 한번 올려볼까요?
0: 네.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1: 예.
0: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청양고추를 한 입씩 좀 얹어서
1: 맞아요.
0: 드시는 느낌으로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우 벌써 군침이 돌아요.
0: 예. 역시 고기 요리가 향도 좋고 일단
1: 예. 고기와
0: 있습니다.
1: 미나리의 멋진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나리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소고기 미나리 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고기를 겹쳐서 펼쳐 놓아줍니다. 소고기는 세 장씩 겹쳐서 길게 만들어도 되고 한입 사이즈로 한 장만 사용해도 됩니다. 소고기에 미나리를 가지런히 올려 말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진간장, 식초, 꿀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소고기 마리를 올려 돌려가며 구워줍니다. 소고기 미나리 구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소고기 미나리 구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요즘 핫한 고단백 저칼로리 포두부로 만드는 포두부 해물볶음부터 담백한 돼지고기에 부드러운 달걀 옷을 입은 육전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6초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14
0: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0: 벌써 벌써 최고 2, 3,
1: 5,
2: 7,
3: 9
4: 벌써 벌써 벌써
5: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2: 10
3: 13
1: 15
2: 17
0: 19
4: 홀수 홀수 불러 홀수
5: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4: 홀수
6: 짝수
4: 홀수!
6: 짝수!
7: 짝수!
5: 더하기 짝수는
1: 짝수!
7: 짝수!
1: 더하기 짝수는
7: 짝수!
1: 짝수!
7: 더하기 짝수는 짝수!
4: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7: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7: 짝수? 와우!
2: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1: 더하기 홀수는?
8: 짝수?
4: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2: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8: 홀수!
7: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8: 홀수!
1: 짝수?
9: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4: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7: 정사각형!
1: 다음 홀수는?
10: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1: 정사각형! 짝수!
10: 홀수!
7: 짝수!
0: 홀수!
4: 홀수!
7: 짝수!
4: 홀수!
7: 짝수!
4: 홀수!
7: 짝수!
4: 홀수!
7: 짝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잘 났겠냐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왜 그래, 곰마? 너 스키 탈 줄 몰라?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야?
1: 응.

하나 둘 달려라 달려라.

엄마, 너도 저거 알지?

Hey!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괜히 그런다니까?

내가 꼭 챔피언 만들어준다니까. 여기 어깨. 잘했어. 바로 그거지.

좋아, 이제 마지막 운동이야.

건무니가 너무 잘 어울려. 건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0: 이게 다 뭐죠?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엄마야, 저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긴 어떻게 오셨지요?
2: 자, 앉으세요.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많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는 어느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결기. 골대 앞으로 가져갑니다. 보셨나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 선수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아, 이거 오늘 공격수를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지요.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고마워요.

지게꼬리 인형단. 호이! 호이! 다들 저리 비켜! 스타 고어는 내 거라고!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진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0: 잠깐만!
2: 우와! 우와! 저게 뭐야?
0: 새로 개발한 다이너 물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5: 우리만 믿어!

0: 준비 완료! 인형들의 초식주 다같이 출발!
1: 어? 저기 봐 얘들아!
2: 어? 꽁지잖아!
1: 꽁지!
2: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3: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4: 바로 갈게.
3: 스태고 출동!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5: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3: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익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2: 그리고 익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1: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0: 알았어.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좋았어.
1: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0: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우주용 큐브! 발사! 발사! 발사! 디노, 지금이야!
1: 다이노 물총! 발사!
0: 우리가 베리스!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2: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2: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1: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3: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4: 발사!
1: 몸집이 너무 커서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4: 조심해! 안 돼! 안 돼!
5: 방법을 찾아야 해.

0: 꽁지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꽁지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어? 진심이야?
2: 부딪히겠어.

0: 대단하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어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0: 해냈다!
1: 정말 다행이야! 잠깐! 스타코어는 어딨지?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스핀!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티노!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2: 티노!
1: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4: 티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5: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얘들아, 본부가 왔어.
0: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어 포기 안 해.
2: 멈춰, 공주야. 구조용 루프 액션!
0: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2: 공주야, 제발 멈춰!
0: 아니, 꽉 잡아!
6: 공주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티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1: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1: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0: 꽁지야! 멈춰!
2: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0: 내가 속을 줄 알고!
2: 우리 말을 안 들어!
7: 공주, 우릴 믿어줘!
0: 안 돼!
8: 호기! 섀도우 스피드!
3: 무슨 일이지?
1: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7: 뭐? 기다려! 금방 갈게!
1: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3: 어서 가자,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4: 좋았어!
5: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나와라, 최고 등판 방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3: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으악! 으악!

0: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하이야! 뭐야? 매치!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1: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붙을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0: 어, 제법인데?
1: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얘들아!
2: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올 확대 액션! 자, 하! 오, 어, 뜨거워, 뜨거워! 다행이다. 물엔 문제 없어.
1: 셀리 집게발잡기 액션! 너무 뜨거워. 구중 루프 망치 액션!
2: 포기 섀도우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민호가 막았다. 간지러워.
1: 운석을 잡아야 해!
0: 안 돼!
2: 오, 이런, 큰일 났어! 공룡들아, 어서 비켜!
0: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진호가 막아내고 말 거야!
3: 변신시키자, 당장!
4: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거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5: 어, 안 돼.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6: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7: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8: 빨리 열어봐.
6: 왔어, 왔어.
8: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1: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6: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8: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0: 오늘이 무슨 날?
1: 정정당당 응원날!
0: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2: 그러니까 반칙하면
3: 안 돼요.
2: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3: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넌 내가 지켜줄게.
4: 보기 좋구나. 우정.
3: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4: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5: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0: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3: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0: 잘 부탁해.
6: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7: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8: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6: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4: 운동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6: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2: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출발!
7: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4: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2: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3: 네!
4: 잘 봐.
2: 자, 출발!
6: 오! 오! 이야! 오!
4: 비행기인 줄?
6: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2: 자, 지구도 준비됐지?
3: 네! 지구야 힐링!
0: 지구 화이팅!
6: 만나, 지구.
2: 자, 출발!
6: 케미! 밟으면 안 돼!
3: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6: 생명은 소중해.
1: 역시 지구야.
6: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친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1: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2: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모범,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또 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져다.
8: 범이 안경이
4: 뭐야?
3: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얘 안경 뭐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4: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3: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9: 친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놔.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놔!
4: 어떻게, 뭐지?
10: 으아! 그거,
4: 또? 선생님!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닌데요, 쌤.
3: 어? 아, 웃겨.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1: 밥 더 먹으라! 새똥이나 맞으라!
12: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이가 보면 난리칠 텐데. 선생님,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0: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0: 부딪히면 가만 안둘것 같으니까 그렇죠.
1: 내 짝이 나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이번에도 부석에게 소원해?
2: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 안 돼요.
3: 맞아요.
1: 안 되긴 뭐란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3: 자, 모두 준비? 시작!
1: 우와! 야! 어, 살살해!
3: 우와!
2: 오늘 살살해? 어, 괜찮아?
1: 너 지기만 해봐.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음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하라고.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찌릿찌릿 전기.
1: 진짜 재밌겠다.
2: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3: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1: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3: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1: 좋아.
4: 아, 저기가 바로 톱갱 감독의 새 영화.

0: 미션자인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2: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쭉!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니은,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토끼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 봐!
0: 어, 정말? 나도 갈래! 검기여왕! 검기여왕! 독감이야!
4: 집이 커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5: 아, 정전인가 봐.
4: 정전?
6: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아우,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8: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6: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다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4: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5: 아하.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떡하지?
4: 촛불 있잖아. 아.
9: 조심.

0: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자음아, 모음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6: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7: 네! 자음!
8: 모음!
7: 변신!

0: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 천지군의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0: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경구구나. 어? 저기도 지은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길!
0: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어,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 힘이다!
0: 천지?
7: 번개의 힘이여. 천지곤 번개! 으악!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7: 천지고, 번개! 슛!
0: 아연석!
7: 천지고, 번개! 슛!
0: 아연석!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7: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쭉!
4: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주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4: 어는 내가 쓸게. 흩, 쭉,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9: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8: 아, 할아버지.
10: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8: 네.
10: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8: 그래요, 할아버지.
1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8: 전기!
10: 전기!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형 빨리 와.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어? 프랑스 혁명 정신과 빈체제?
1: 응? 프랑스 혁명은 아는데 빈체제가 뭐지?
0: 그럴 땐 해보면 되지 뭐.
2: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3: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4: 시간을 달리는 프랑스 혁명 정신과 빈체제 이야기. 1792년
5: 나폴레옹 만세!

0: 왔네.
1: 안녕하세요.
2: 아, 잘들 있었어?
1: 네.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3: 간다, 얍.
4: 오, 여덟 번.

0: 봐도 봐도 신기하다.
1: 그렇죠.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니,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기겠는데. 아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군사들을 보내!
3: 네. 네.
2: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주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무엇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될까요?
4: 어? 동맹을 맺어요?
0: 너희들 그 프랑스 시민혁명은 알아?
3: 네.
0: 프랑스 시민혁명은 프랑스가 영국과 큰 전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한다고 돈을 막 쓰면서 왕실의 돈이 바닥나자 프랑스 왕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삼부회를 열었는데 이때
5: 우리 이제 참지 말고 싸워 이깁시다. 영국이랑 미국 파잔수 우리 권리 우리가 찾아옵시다.
6: 얼쏘
0: 분노한 시민들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켜 혁명정부를 세웠어.
5: 이제 프랑스는 왕이 아닌 시민의 나라입니다.
0: 그러자 프랑스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난리가 났던 거야.
7: 와, 프랑스 대단하네.
0: 왕한테 항복을 받고 헌법을 고치고 있다는데요?
8: 와, 좋겠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왕이나 귀족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안 받고 자유롭게 살죠.
9: 맞아요.
0: 이렇게 유럽의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평등 사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5: 아니, 이런 일은 이러다가 우리 프로이센도 프랑스처럼 시민들이 왕을 잡아 가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곤란한데 이렇게
0: 여러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 정신이 자기네 나라로 퍼질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파리의 궁에 갇혀있던 프랑스 왕과 왕비가
10: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5: 좋소.
0: 하지만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다가 발각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 근데 프랑스 왕비의 오빠가 오스트리아 황제였거든?
11: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도? 여봐라, 프랑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 전화거라.
0: 이렇게 오스트리아 황제가 프랑스 일에 간섭을 하려고 하자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를 했어.
10: 하면 되는 거지. 응?
12: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0: 결국 1792년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런데 전쟁 중이던 1793년 프랑스 왕이 혁명 세력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만 거야.
5: 그래? 누굴 처형해?
12: 왕을 처형했다고?
5: 시민들이?
0: 유럽 여러 나라의 왕들이 깜짝 놀랐고 영국과 에스파냐까지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시민 혁명 세력과 싸웠지. 그런데
11: 쏴라!
0: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군인이 등장해서 영국과 에스파냐 함대를 물리치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격해서 항복을 받은 뒤 오스트리아의 영토까지 가져왔던 거야. 이때 나폴레옹은 시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하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계승한 법전까지 만들면서 나폴레옹이 주변 여러 나라 사람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
12: 그러니까 법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준다잖아.
8: 아, 우리나라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 시민들이 프랑스와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 시작하자.
11: 예! 나폴레옹! 시민이 주인? 궁극 꾸지마!
0: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야.
3: 아, 정답!
2: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퍼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은
3: 프랑스 혁명 정신!
2: 네, 정답입니다. 예!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주변 왕정 국가들의 왕과 귀족들은 자유와 평등 같은 프랑스 혁명 정신이 퍼져 자신들의 나라에도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을 무척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0: 동맹을 맺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보너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이야! 아, 여섯 칸.
3: 됐다.
2: 어이, 신기하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맞습니다.
5: 좋습니다. 그런데 영토는 어떻게 할 거예요?
0: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은 여러 차례 동맹을 맺어 나폴레옹을 물리친 뒤 빈에서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어떤 체제가 성립될까요?
6: 응? 체제요?
7: 나폴레옹이 유럽의 영토를 넓히면서 정복 전쟁을 했었거든. 와!
0: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군이 워낙 잘 싸워서 동맹을 맺어 싸운 다른 왕정 국가들에게 승승장구해 프랑스가 유럽의 영토를 거의 다 점령했지. 심지어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환영을 받기도 했어.
8: 우리나라를 부패시킨 황제와 귀족들을 쫓아낸 나폴레옹이야말로 혁명 그 자체지.
9: 맞아요. 법 앞에서는 황제도 시민도 모두 평등하다잖아요.
0: 이렇게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으로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10: 더 이상 프랑스가 커져선 안 돼. 다시 동맹 맺어.
0: 예. 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시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그러다 1814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 치면서 유배를 가게 됐어.
10: 한숨 났네.
8: 나폴레옹을 물리쳤다.
0: 이렇게 나폴레옹을 물리쳤지만 이미 유럽 전역에는 프랑스 혁명 정신인 자유와 평등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11: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웁시다.
12: 싸웁시다.
11: 싸웁시다.
12: 싸워야 돼요.
0: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왕실들은 대책이 필요했어.
13: 자유? 평등?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너희들은 평민이고 난 왕이야!
14: 맞습니다. 엄연히 신분이 다른데 평민 나부랭이들이 시민이랍시고 절대 가만둬선 안 됩니다.
13: 그러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8: 폐야. 폐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13: 오, 맞네. 다른 나라 왕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네.
8: 예. 이참에 다른 나라를 다 모아서 프랑스 혁명전으로 돌려놓자고 하는 겁니다.
13: 오호, 좋아.
0: 이렇게 해서 유럽 여러 왕정 국가들의 대표들이 빈에서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15: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다 흔들어가지고 영토도 다 엉망진창입니다.
16: 영토뿐입니까? 아무나 자유네 평등이네 하면서 혁명한다고 설치기나 하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13: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 전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는 혁명한다는 소리 못하게 시민들을 꽉 눌러놓고 왕정 체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5: 맞습니다. 그런데 영토는 어떻게 할 거예요?
17: 그거야, 우리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물리쳤으니까 보상을.
0: 영토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회의가 길어지고 있을 때 나폴레옹이 탈출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만 거야.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국의 대표들은,
13: 자, 영토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18: 아, 그렇게 합시다.
11: 네, 그렇시다.
0: 영토 문제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맹을 맺어 나폴레옹을 완전히 물리쳤어. 그런 다음에 유럽의 모든 왕조는 프랑스 혁명 전의 왕조로 다시 돌아갔고,
13: 이제부터 자유, 평등 이야기하는 것들 싹 다 잡아가!
19: 새로운 체제는 없어. 나라는 왕이다 드릴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
0: 유럽의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왕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이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하는 거야.
13: 아, 정답!
0: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나폴레옹을 물리친 뒤 빈에서 회의를 열어 생기게 된 체제는
13: 빈체제!
0: 네, 정답입니다! 예!
1: 빈 체제가 성립된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이전의 옛날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오히려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 사상을 더 확산시켰고 세계 각국에서 시민혁명과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3: 아, 원래 누르면 튕기게 되어 있거든.
4: 그치. 자유와 평등이 좋다는 걸 다 알게 됐는데.
1: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오, 열렸다.
4: 열렸다.
3: 어, 가자, 가자. 잘들 있어. 야, 우리 재밌게 놀자.
1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재밌었나요?
12: 네, 최고였어요.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4: 연기라 승하나 케이크 먹자.
12: 잘 먹겠습니다. 잘

0: 왔어. 오늘은 뭐 해볼까? 어?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1: 어? 뭔가 있어 보이네? 오늘은 이거 해보자.
0: 그래.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달리는 천혈재상 비스마르크 이야기. 1862년.
3: 우리 독일도 독일이다!

0: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김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내가 먼저. 오, 저절로 움직이네.
1: 야, 이거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수모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3: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 시기에 등장해 독일 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0: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6: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7: 프랑스 혁명 전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 빈 체제가 형성되어 혁명의 기운을 억누리려 했지만 한 번 불붙은 자유주의는 쉽게 꺼지지 않았지. 결국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8: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6: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 왕을 몰아냈는데 이 혁명은 유럽 여러 나라들로 빠르게 퍼지면서 3월에는 독일 전 지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특히 독일에서는
8: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일이 독일하라!
9: 독일하라!
6: 독일어를 쓰는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고 있었어.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독일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연합체였거든. 혁명이 거세지자 프로이센의 빌헬름 4세는 다른 나라 왕들처럼 쫓겨날까봐 안절부절 못했어.
0: 혁명이라니, 이러다 너도 다른 나라 왕처럼 쫓겨나는 거 아니야?
6: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자 빌헬름 4세는 마지못해 혁명 세력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독일 통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
8: 드디어 왕이 앞장서서 독일을 통일하겠답니다!
10: 우리 프로이센이 나서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6: 이렇게 프로이센의 황제가 약속을 하자 독일 연방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의회를 만들어 통일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지. 그런데 그 사이 빌헬름 4세의 마음도 바뀌었던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산해! 독일의 3월 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빌헬름 4세는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을 통일하자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0: 그렇다면 우리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통일 한번 해봐? 하노버 작센 제후들 모이라고 해!
6: 빌헬름 4세가 이렇게 독일 연방의 제후들을 모아 독일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지. 그러자 독일 연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오스트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던 거야.
0: 아니, 프로이센이 우리를 빼놓고 뭐를 추진한다고? 아, 이런 건방진 것들이 감히 대오스트리아를 빼겠다고. 가서 전해. 계속 그런다면 러시아랑 손잡고 쳐들어간다고.
6: 오스트리아는 당시 강국이었던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프로이센을 압박했고
0: 둘이 손잡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지겠지? 자존심 상한다. 일단 다 멈춰.
6: 그러자 국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자존심이 상한다며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난리가 났던 거야.
11: 언제까지 오스트리아 말만 들어야 합니까?
12: 맞아요! 이렇게 부족적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오스트리아 전쟁을 하고 우리끼리 통일합시다!
11: 옳소! 전쟁합시다!
13: 그래요!
6: 모두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할 때
5: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12: 뭐요? 그럼 우리가 오스트리아에게 계속 수모를 당하란 말이요?
5: 수모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스트리아 뒤에는 러시아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이센이 그 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6: 그랬지. 비스마르크는 젊은 정치인이었지만 이렇게 외교적 판단력이 뛰어났었어. 이 일로.
13: 쟤 누구야?
14: 비스마르크래.
13: 비스마르크라. 젊은데 정치 감각이 뛰어나구만.
6: 비스마르크는 사람들에게 젊은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지.
7: 아, 정답!
3: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 시기에 등장해 독일 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젊은 정치인은
7: 비스마르크!
3: 네, 정답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왕정주의자로 유명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매우 뛰어난 감각을 지녀 프로이센의 새 역사를 쓰는 인물이기도 하죠. 아~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의도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엔 제가
12: 잘해. 야!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7: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돼요?
6: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61년에 빌헬름 1세가 새로운 왕이 되었지.
13: 이제 프로이센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까 군사 개혁을 해야겠어. 예산 올리라고 해.
15: 네.
6: 빌헬름 1세는 군사를 늘리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난리가 나고.
12: 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군비를 왜 늘려요?
16: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지 그런 예산 못 줍니다.
6: 의원들은 군대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지. 그러자 빌헬름 1세는 자신의 정책을 잘 실현해줄 새 재상을 찾기 시작했고.
7: 아, 의원들을 확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아. 가만.
5: 우리 프로이센이 그 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7: 그래. 비스마르크라면은 의회를 확 잡을 수 있을 거야.
6: 이렇게 해서 빌헬름 1세는 의회를 장악해 나라를 운영할 재상으로 비스마르크를 임명했지.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바로 의원들에게 협조 연설을 하는데.
5: 통일한다고 말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려주세요.
11: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얻자니 왜 미쳤어?
6: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과 피, 즉 무기와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이길 수 있다는 철혈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 덴마크 왕이 옛날 독일의 영토였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공국을 갖겠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연합해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프로이센은 슐레스비히를, 오스트리아는 홀슈타인 속국을 갖게 됐지. 그러자 비스마르크를 비난하던 여론도 의회도 모두
5: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예산을 올려주시오!
11: 난 찬성!
16: 나도 찬성!
6: 비스마르크에게 우호적으로 변했고 비스마르크는 더 과감해졌지.
14: 여기 끼어있는 이 홀슈타인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어봐. 그러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6: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전에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 먼저 외교적으로 거래를 하고 독일 통일안을 제출해버렸어.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스트리아가
12: 뭐? 프로이센이 통일안을 제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이런 감히 프로이센이 가만 안 두겠어. 전쟁해버려!
6: 프로이센에게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드디어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전쟁을 했는데

0: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정책은?
1: 철혈 정책!
0: 네, 정답입니다. 예!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덕분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독일 연맹을 결성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전쟁과 외교를 적절히 구사하며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문 열었다.
1: 잘들 있어. 안녕.
2: 안녕.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 최고였어요.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 영기라, 승환아, 김말이 먹자.
1: 어, 김말이 내가 먹자.
3: 김말이야, 아이, 형아, 같이 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학생 우주 비행사로 절 고려해 주세요.
0: 올해 3회째를 맞는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겁니다.
2: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0: 우승자는 저와 함께 화성을 빼닮은 이 장소에서 우주비행사처럼 생활하게 되죠.
2: 주변을 좀 보세요. 푸른 하늘과 구름만 없었다면 화성이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0: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왜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을 눈물짓게 할지 우주탐사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를 열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주탐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제3회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를 열었고, 우승자는 우리가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하와이 여행을 하게 되죠. 대회 우승자는 유명한 화성 모의 훈련장인 하이시스에서 화성 우주비행사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활동 가운데는 화성과 아주 흡사한 지형에서 우주 유영을 하는 것도 있죠.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는 우주 탐사에 깊은 열정을 지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원자들은 자신이 이번 대회에서 우주비행사로 선발돼야 할 이유를 영상으로 찍어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0: 고심 끝에 후보를 단 4명으로 추렸죠. 굳이 수수께끼를 푸는 게 어째서 이렇게 매혹적인 걸까요? 화성을 예로 들면 화성은 지구에서 2억 2,5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요.
1: 저는 우주 거주지나 우주에 건설될 공장들 그리고 방사선 차폐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이시스에 가서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이 뭔지를 본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2: 우리 몸과 지구는 화성에서 발견된 물질들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액 속의 철분이나 돌에 있는 이산화규소, 근육과 신경의 기능에 필수적인 나트륨 같은 것들이 있죠.
0: 마지막 결승 진출자는 지금까지 지원한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제일 독특한 후보였습니다. 바로 줄리아 벨라스케스입니다. 줄리아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남들과 수화로 소통을 하죠.

0: 이렇게 뛰어나고 영감을 주는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우승자를 한 명만 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모험을 할 우승자를 뽑는 게 우리가 맡은 일이죠. 우승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저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선물을 받게 될 우승자를 찾아 샌디에이고로 영상을 가져갔죠. 올해의 우승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우리와 함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고 우승자는 곧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올해의 학생 우주비행사는 줄리아 벨라스케스입니다. 줄리아의 영상은 제작진 모두를 감동시켰죠.
1: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예요. 줄리아 벨라스케스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축하해요, 줄리아.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가 됐네요. 우주탐사 분야를 모두가,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신의 열의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학생 우주비행사로 당신을 하와이로 초대해 저와 함께 화성에 간 우주비행사처럼 생활하고 그 과정을 우주탐사 이야기 다음 시즌에서 방영할 계획이에요. 정말 축하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잠시 후 줄리아 벨라스케스가 하와이에서 저와 합류해
2: 세상에
0: 하이시스 훈련장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축하해요, 줄리아.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가 됐네요. 줄리아 벨라스케스는 우승자가 됐다는 걸 깨닫고 나자 학생 우주비행사로서의 경험을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와 공유하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우리 SNS 페이지에서 우승자가 발표되면서 줄리아가 우리에게 보낸 영상은 전 세계 70여만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줄리아는 생물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미국 수화와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 이중 언어교육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은 아니었고 생후 6주 무렵에 척수막염에 걸려 청각을 잃고 말았죠.
3: 언제부터 이렇게 우주에 매료되기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줄곧 우주와 제가 연결된 느낌을 받고 우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탐구하고 우주에는 뭐가 있을지를 궁금해했던 게 기억나요.
0: 줄리아와 줄리아의 아버지는 종종 한밤중에 일어나서 별을 관찰하거나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줄리아한테 이번 선발대회 우승은 최초의 청각장애인 우주비행사가 되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치는 첫 단계입니다.
3: 수업이 끝나고 정말로 선발대회 우승자가 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온몸이 떨리더군요.

0: 가슴이 돋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청각장애인들한테도 뜻깊은 일이 될 거예요.
1: 청각장애인이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줄리아는 청각장애인이라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우주에선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합니다.
0: 줄리아는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될 거예요. 줄리아의 열정과 의지만 봐도 대단하죠. 줄리아라면 많은 학생들이 불가능한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이번 경험에서 줄리아가 뭘 얻어서 돌아올지 궁금하네요.

0: 저는 줄리아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수화도 몇 가지 배워뒀죠.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통역사와 함께 있을 겁니다.
1: 안녕하세요. 전 헤더 벤자민이에요. 미국 수화와 영어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요. 여기 있는 모두와 줄리아 사이의 소통을 도우려고 왔어요. 모두와 함께 일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 늘 근처에 있죠.
0: 안녕하세요. 세상에. 줄리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1: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0: 이번 탐험을 기대하고 있어요.
1: 네, 정말 기대돼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이시스의 청각장애인이 머무는 건 사상 처음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워가고 싶어요.
0: 저도요. 가서 살펴볼까요?
1: 네, 안으로 들어가요.
0: 잠시 후, 줄리아와 전 하이시스에서의 체험을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 로봇을 조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새 이곳에 머물기도 하고 우주 유영에까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주 탐사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하이시스 거주지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 북부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시스는 나사가 지원하는 유명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6명으로 이뤄진 팀이 8개월 동안 외딴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막 한 팀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끝마쳤는데 줄리아와 저는 이 팀 멤버 중 두 명인 브라이언과 로라를 만납니다. 수화 통역사가 우리 근처에 서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여기서 8개월 동안 사셨다던데 맞나요?
2: 네, 맞아요.
0: 굉장하네요.
1: 근데 아직 여기 계세요?
0: 여기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2: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주된 연구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나사는 화성 우주 비행사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있죠. 어떻게 해야 팀 전체가 화합할지 알아보고 팀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지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0: 그렇군요. 여러분이 8개월 동안 거주한 집을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물론이에요. 따라오세요.
0: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대부분 동결 건조시킨 겁니다. 여기가 주방이군요.
2: 네, 들어오세요.
3: 여기 가져오는 식량은 화성 여행 기간 동안 유지돼야 해서 적어도 3년은 상하지 않아야 하죠.
0: 동결 건조된 닭고기와 분말 계란이네요. 채소와 향신료는 거주 공간 한켠에서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전력은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공급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개인 침실이 있죠.
3: 보시다시피 각자 작은 방이 있어요.
2: 각 방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이 클 필요는 없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적어도 한 곳은 있어야만 하죠.
0: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은 로라도 미국 수화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동안 로라가 브라이언에게도 가르쳤고 그게 오늘 유용하게 쓰이죠. 우리가 할 모험의 일환으로 줄리아와 저는 하이시스 거주지에서 탐사 로봇을 조종해 볼 겁니다. 이 탐사 로봇을 이용해서 내일 우주 유영을 할 때 어디를 탐험하러 갈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텔레란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태평양 국제 우주 탐사 센터라는 하와이 주 기관이 제공하는 겁니다. 지질학자인 카일라 디포어가 흥미로운 지점 몇 군데를 우리에게 알려줄 예정이죠.
1: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영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4: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아내서 반드시 탐사를 해야 할 때 우주 유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탐사 로봇만 현장을 탐사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 있을 때 훨씬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0: 현장에 가 있을 때 과학 탐사를 자세하게 할 수 있죠.
4: 네.
0: 탐사 로봇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그걸 클릭하고 누르면서
0: 태평양 국제 우주 탐사 센터의 잭 앤더슨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 임무에 이 탐사 로봇을 보내는 일을 도울 겁니다.
2: 여기 보시면 태양 전지판이 있고요.
0: 컴퓨터의 마우스를 이용해서 줄리아는 탐사 로봇이 나아갈 방향을 조정할 수 있죠.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흥미로운 지형이 보이면 나중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둡니다. 바위들이 멋지네요. 어쩌면 내일 이곳이 목적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실제 탐사 로봇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미지의 땅을 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사 로봇을 몸소 다루는 체험을 해보고 로봇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직접 지시해보는 건 굉장히 근사한 경험이에요.
0: 줄리아와 저는 오늘 이 주거지에서 머물 계획입니다. 브라이언과 로라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차릴 예정이죠. 라자냐를 만들고 있어요. 라자냐를 수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자냐라고 했어요. 라자냐. 로라가 아름다운 라자냐를 층층이 쌓고 있어요. 먼지 같던 고기가 진짜 고기가 됐네요. 아, 그럼 이걸 오븐에 넣는 거죠? 음흠. 맞나요?
5: 네.
0: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먹어보니까 어때요?
4: 아주 맛있어요.
0: 그래요?
4: 놀랍네요.

0: 잠시 후 줄리아와 저는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이 기이한 지대를 탐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하와이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일부 지역은 마치 외계처럼 보일 만큼 동떨어져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잘 모르고 보면 다른 행성에 와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죠. 이게 이번 대회 우승자 줄리아 벨라스케스와 할 다음 활동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테스트 하나, 둘. 줄리아와 저는 브라이언과 함께 우주 유영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어제 탐사 로봇으로 확인한 지점까지 찾아가는 거죠. 바깥 풍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 멀리 광활한 지대가 펼쳐져 있고 바깥 세상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죠. 이렇게 외딴 환경처럼 화성에서의 삶을 체험하기에 좋은 곳은 또 없습니다.
1: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우린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돔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바람, 냄새 같은 것들을 늘 우주복이 가로막고 있어요.
0: 브라이언은 헤드셋을 이용해서 거주지에 남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로라와 소통합니다.
2: Copy that. Repress time has started.
0: 저도 헤드셋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끼리는 수화를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하죠.

줄리아는 손목에 GPS 기기를 차고 있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죠. 흥미로운 화산 지형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0: 브라이언은 메모보드를 이용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기도 하죠.
1: 제가 화산구에서 분출돼 나온 후에 빠르게 식으면서 가스를 가두죠.
0: 아, 그래서 가벼운 거군요.
2: 커다란 우주복을 입고 걷는 건 제법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덕분에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과정이 어떨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도 했습니다.
0: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의사소통이 이렇게 유용할지는 오늘 이전에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에요. 정말로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3: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게 굉장히 편안했어요.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시각적인 정보와 직관력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탐사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뭘 해야만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처럼 통신장비가 고장났을 때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는군요. 유대감을 얻게 된 좋은 경험이었어요.
2: 청각장애인이지만 언젠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줄리아의 꿈이 지금은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나사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몇 년 내로 지금까지 우주로 나간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 계획이 실현될 때 줄리아 벨라스케스가 우주비행사가 되어 참여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 줄리아와 제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걸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모험으로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인 줄리아 벨라스케스와 저는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을 찾아갑니다. 이 망원경은 해발 4,200m 높이에 있으며 마누아케아 화산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죠.
4: 마누아케아의 정상은 지구상 그 어떤 곳과도 달라요. 건조하고 황량한 곳이죠. 그리고 정상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구름이 발밑에 있어요. 보통 머리 위에 구름이 보이지만 여긴 발밑에 구름이 있어서 그 위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죠.
2: 이 망원경은 하늘에서 넓은 구역을 관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측소 안을 들여다보면 망원경의 거대함에 감탄하게 되죠.
4: 망원경은 우주의 사진을 찍어요. 사진의 픽셀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빛을 스펙트럼으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우주의 사진의 3D로 입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2: 줄리아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주에 실제로 나간다면 어떨지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줄리아가 가진 꿈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줄리아, 우린 지난 이틀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학생 우주비행사로 훌륭하게 활동해줘서 고맙고, 특히 청각장애인들과 수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걸 가르쳐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한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나도 언어라는 게 우주 탐사 분야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 경험으로 처음 배우게 됐거든요. 정말 근사한 경험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당신한테 많은 걸 배워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경험해보니 어땠어요? 재밌게 보냈어요?

청각장애인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 스스로의 자리가 있고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도전해야만 해요. 뭐든지 좋아요. 불확실한 일이라도 마음 가는 대로 도전해보세요.

0: 새벽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산이 숨을 고르는 동안 바다는 물러나면서 생명을 드러냅니다.
1: 포창군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됐어요. 특히 선운산은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0: 고창의 너른 갯벌에선 많은 이야기가 넘쳐나죠.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갯벌에서 내어주는 풍성한 먹거리들. 귀하신 몸 드러낸 이 녀석의 정체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소문의 조개는 또 뭘까요?
2: 한산 필요 없어요.
3: 네?
2: 한산 필요 없어요.
0: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장. 이번엔 말을 타고 달리면 명사 심리가 품 안에 들어옵니다.
4: 아, 모든 게 다 날아가죠. 아, 머리 아팠던 게.
0: 지친 하루 끝. 고창의 산과 갯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심원면과 아산면에 걸쳐있는 고창을 대표하는 산에 올라볼까 합니다. 바다와 들판 사이 조용히 솟은 산 하나, 바로 선운산이죠. 해발 335m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안에 담긴 풍경은 여느 산에 뒤지지 않죠. 특히 울창한 숲길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데요. 여행작가 김소남 씨도 자주 찾는답니다.
5: 예, 좀 서해안길, 코리아 둘레길의 하나인 서해안길 걷고

0: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이 전부 한 4,500km에 그 수많은 노선이 있지만 대표 코스 45개 노선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선정된 곳이에요.
1: 통서 남해안동 우리나라 외곽을 연결하는 284개의 코리아 둘레길 중 고창은 3개 코스를 통과하죠. 그중 서해 바다와 선운산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서해랑길 42코스는 특히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고창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선운산.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은 여행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추억을 안겨주죠.
2: 소풍 올때 자주 놀러 와봤죠, 여기.
1: 숲길을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작은 동굴 하나.
2: 여기 진흥굴이라고 허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이제 지형인데 뭐 깊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은데 진흥왕이 말년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쪽에 와가지고 승려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수도를 했다.
3: 진흥왕은 신라왕이잖아요.
2: 예, 신라왕이죠.
3: 근데 여기 고창 땅까지요?
2: 고창이 얼마나 이 기운이 좋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3: 소풍을 일로 오셨다고요?
4: 그때는 뭐 걸어서 다니는 시절이라 아침에 한 9시쯤 출발해서 1시 정도 도착했던 것 같아요.
2: 그때 서너 시간을 걸어서 선운산으로 소풍 오고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1: 천연석굴인 진흥굴은 높이 4m에 깊이는 10m에 이르는 크지 않은 굴이지만 화산 퇴적암의 지질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2: 요즘은 그 사진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와서 필수로 들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멋있게 나와. 그래서 호주 한번 멋있게 잡아봐요.
1: 학창 시절 소풍 왔던 그때를 기억하며 호주를 취해 보시는데요. 어째 사진사의 반응이
2: 좀 예술미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4: 하트 모양 하거나 이제 뭐
1: 아니요 이만하면 충분히요. 이제 또 발걸음을 옮겨보려는데 분명 둘레길인데 어째 가파른 계단이 나타납니까요?
5: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4: 여기 동정아요 이제
2: 다 왔어요. 뭐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 이 코리아 둘레길 걷는 사람들은 이거 깨끗 발로 건너고 그래요, 이 정도는.
5: 올라가면 비경이 나오나요?
2: 아, 비경 나오죠.
1: 그래요. 비경을 포기할 수 없죠. 운동 부족 제작진도 힘을 내봅니다. 자, 드디어 도착.
2: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
1: 하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선운산이 내뿜는 기운과 눈앞에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
2: 고창군 전역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가 됐어요. 특히 선운산은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바위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죠.
1: 수천만 년전 화산 활동이 만든 기암 괴석과 수직 절벽들, 선운산 전체가 거대한 조각품인 듯한데요.
2: 그이 선운산은 외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많아요. 봄에는 동백, 가을에는 단풍, 추석 무렵에는 또 꽃무릇, 여름에는 녹음, 겨울에도 설경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책장을 넘기듯 계절을 따라 갖가지 황홀한 색으로 물드는 선운산.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꽃과 색의 산으로 부르기도 하죠. 선운산 자락에 자리한 1500년 고찰 선운사. 선운산을 찾았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랑길 42 코스의 마지막.
2: 뭐 고창은 몰라도 선운산은 많이 안다고 이제 그러는데 창건은 백제 위덕왕이나 신라 진흥왕 무렵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고찰이죠.
1: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전각들과 불상, 목판 등 많은 문화재가 선운사에 있습니다.
2: 이거 옛날 선사들 절에서 얘기하면은 불자에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스승님들을 모셔놓은 곳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0: 선운사 창건설하고 관련이 있는 검단선사 재밌는 설화가 있죠. 여기 보은념이라고 소금 단지를 이렇게 앞에 안고 있네.
1: 은혜에 보답하는 소금이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이 보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창건을 하려고 터를 잡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뭐 전쟁 난민이라든지 도족들도 있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절을 짓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선운산 뒤에 전부 이제 정착을 시키고 소금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제염법. 그게 이제 그 소금이 자염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전통 소금이에요.
1: 서해안에 염도 높은 진흙을 가져와 물을 붓고 큰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드는 자염. 그때 소금은 지금의 화폐와도 같았답니다.
0: 그래서 그 정착한 마을에서 생산하는 자염을 해마다 가을에 부처님께 바치면서 감사의 예를 갖추고 그랬죠. 우리 고창의 자염의 뿌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있는 거죠.
1: 단순한 소금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결정체. 고창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옥한 고창의 땅 끝엔 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조숙 한 만의 차가 큰 고창. 햇볕이 강하고 바람은 적당해서 소금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오늘도 염전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도 염전이 이렇게 있네요.
3: 네, 여기 염전 많아요.
2: 염전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 40년 했습니다.
1: 40년째 만돌의 염전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 소금을 만드는 일은 뜨거운 태양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4: 그전에는 삼형사 염전이 굉장히 컸어. 종업원들이 한 5,600명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5,600명이 다 그 삼형사 염전에서 다 먹고 살았어.
1: 한때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고창 염전. 지금은 그 시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지만 넓은 소금밭은 여전히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4: 고창수에 보다시피 산이 없잖아. 탁 터져가지고 산이 없으니까 툭 터져가지고 소음이 올 때 아싸 가버려. 이것도 소금도 진지하게 있으면 쓴맛이 있는데 이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부은 게 그렇게 햇빛 보고 오니까 이 짠기가 없어. 소금이.
2: 소금은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짜야 되는데 짠 쓰면 안 되지.
5: 그래 봐. 여기 소금 맛봐봐. 쓴맛이 없지.
1: 맛을 봐야겠어요.
4: 쓴맛이 쓴맛이 없잖아.
1: 아, 진짜 쓴맛이 없습니까?
6: 바삭바삭하고 약간 쓴맛이 없네요.
4: 물 쫙 한 수 빠지면 단맛이 난다니까, 단맛이.
6: 약간 중독되는데요, 이거?
5: 막 먹고 싶어?
6: 예. 네.
2: 짜지 않아, 짜지?
6: 짜긴 짜죠, 소금인데. 근데 이제 깔끔하게 짠맛이. 또 생긴 것도 약간 별사탕 같은 느낌도 나고.
1: 실제 고창의 소금은 질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미식가들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 소금보다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창의 염전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답니다.
7: 원래 이쪽 일대가 다 염전이었었는데 다 없어지고 여기만 남았어요.
1: 마음이 바빠진 아버지는 하나라도 더 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는데요.
4: 일시 염도 된 것이요. 19도 되면 지금 이미 몇 도냐면은 17도인게 내일 19나 18도 되면 따. 그래가지고 이제 혼합물이 늘어고.
1: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은데요. 염전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저수조, 증발지, 결정지로 나뉘는데 각 공간에서 염도를 조절해 염수를 이동시킵니다.
4: 바닷물이 자연에서 늘고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증발되고 증발지 보면 여기 오면 한 18도에서 19도 그래가지고 오후에 한 2시나 3시쯤이나 25도쯤 맞으면 그때 소금이 이제 꽃이 피어. 이게 물이요.

0: 이게 소금, 소금이 이제 뜬 것보다 소금 꽃이라고 그러거든.
1: 아,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면?
2: 바닷물이 소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5일.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현 씨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3: 소금 넣는 거 보면 4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적응도 하고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본 친구들도 그냥 어제 본 것처럼 그냥 반갑게 맞이하시고 이제 같이 즐기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2: 소금 채취는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은 모양이죠.
4: 아, 지금 동죽 작업이 있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5: 동죽이요?
4: 예.
5: 아, 바닷 일도 하세요?
4: 아, 예. 투잡이에요. 저번 게.
5: 아, 투잡이에요?
4: 같이요?
5: 아, 예. 같이 가세요.
2: 시원하게 바다로 향해보는데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움직여봅니다. 장비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남자들 같은 경우는 힘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뒤에서 엄마들이 캔 거를 쓸어 담고 방에다 작업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캐는 역할을 많이 하시죠.
2: 이분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은 동죽, 일명 물총조개로도 불리는데요. 포창 갯벌의 좋은 모래와 깨끗한 환경 덕분에 포창 동죽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깊이 파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동죽.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동죽입니까?
5: 양식장이에요?
6: 아니요, 양식장 아니에요.
5: 이게 그럼 다 자연산이에요?
6: 예, 예, 이거는 자연산 다. 이게 적게 나오는 거라고 원래 자연산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캐가지고 이제 붕어 체험장 그쪽에다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갯벌 체험하러 온 사람들한테 조개 캐기 체험도 하고 이제 오신 분들 캐가지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2: 갯벌 체험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동죽도 챙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니 바구니가 금세 채워집니다.
6: 이렇게 조개 캐다 보면 이 땅에 이렇게 백합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5: 백합?
6: 예.
5: 이게 백합이에요?
6: 예, 이게 백합.
2: 조개의 여왕으로 불린다는 백합 껍데기에 나이테와 함께 100가지 각기 다른 무늬가 있어 백합으로 불리는데요.
6: 저쪽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허리 숙여가지고 네. 뒤로 뒷걸음질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레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합을 잡으시는
2: 동죽 캐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백합 캐기.
7: 이렇게 하면은 딱딱하고 소리가 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백합이 안 나오네요. 그죠?
2: 그레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백합이 날에 부딪히는 소리와 진동을 느끼면서 채취한답니다.
5: 동죽은 아예 안 주수세요?
8: 주딱 안 주딱 그래요.
5: 왜요?
8: 그 많이 주수다 무득이. 아,
5: 동죽은 흔해요.
2: 과거와 달리 이젠 귀한 몸이 된 백합.
8: 요요요요요. 이게 백합이 단계야. 백합이 비싼 게 맛있지. 백합 맛보면 다른 건 못 먹고 여 서해 안에서는 백합을 알아준다고요.
2: 자, 그러면 막 백합 맛 안 보고 갈 수는 없지요. 백합 정식이라 네, 기대가 됩니다.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2: 백합 손질이 한창인데요.
10: 백합 정식은 코스로 나오는 요리예요. 예, 백합 이제 회는 각 1인당 하나씩 드리고요. 구이, 탕, 무침, 죽 이렇게 5가지 음식이 나갑니다.
2: 소금물에 담가 해감을 마친 백합은 먼저 횟감으로 손질합니다. 딱딱한 껍데기 안에 숨어있는 하얀 속살.
10: 회예요.
11: 회.
10: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라 싱싱해서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입니다.
2: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고 고추와 마늘, 고명이 전부.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이 전해지는데요. 이번엔 은박옷을 입습니다. 앞서 날것으로 입맛을 적셨다면 이젠 다른 맛을 볼 차례.
10: 아, 백합 구이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국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일에 싸는 거예요.

0: 뜨거운 냄비에서 짧게 익혀주면 부위가 완성되는데요. 조개즙이 흐를 때라 조심조심 뚜껑을 열면 국물이 가득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백합은 끓이기만 해도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이죠. 양념 한 숟갈 넣지 않고 완성된 백합탕. 뽀얗게 우러난 백합 육수. 와.
1: 예, 이게 끝이에요. 이건 원래 바다에서 나서 간이 돼 있고요. 파하고 고추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도 엄청 맛있어요.
0: 한 입 먹으면 땀이 쭉 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매콤함에 새콤함을 더한 백합 회무침. 마지막으로 뱃속을 부드럽게 채워줄 백합죽까지. 포창바다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백합이 변신. 자, 이제 맛을 보시자고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백합회부터 공략합니다. 아하, 아니 껍데기까지 드시겠습니까?
2: 고창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를 다 먹은 느낌?
3: 그러니까 국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그대로 부으면서 국물이 새지 않게.
0: 촉촉하게 익은 백합 살과 국물의 조화. 부위 맛은 어떨까요?
2: 찬사할 필요 없어요.
4: 예?
2: 찬사할 필요 없어요. 몸이 소신되나 봐.
5: 진짜 덥네.
2: 예.
5: 땀나요, 땀나.
2: 그리고 백합은 꼭 코스로 드셔야 돼.
4: 왜요?
2: 다 맛이 틀리잖아요. 제가 다 맛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 먹어보고 찜과 먹어보고 양념 된 거 보고 이제 마지막에 탕에다가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로 싹 써내리고.
0: 고창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겐 백합은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죠.
3: 예전에 정말 백합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백합은 좀 그래도 조개 중에서도 좀 고급 어패르라.
2: 그리고 이제 방 한켠에 큰 솥단지 걸고 그때는 양철통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할아버지 이제 소주 한 잔에 백합 하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0: 시대는 변해도 바다의 넉넉함 덕에 변함없는 맛이 이어지는 것이죠. 속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일직선의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진 명사십리. 아니, 그런데 해변가에 뭔 말이 나타난대요? 무슨 일인지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그 끝에 나타난 한 승마장.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그거 껴보세요. 아, 이거 끼야지.
8: 좀 잡으시죠.
3: 자, 제가 잡아드릴게. 네. 자, 이거.
8: 자,
3: 잡아드릴게. 잘라.
6: 해변에 이렇게 승마장이 있어요?
9: 보통 명사십리라고 하는 게 가는 모래가 십리 이상 깔려있다라고 그래서 모래가 발에 빠지지 않고 달릴 수 있어서 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갖다 달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달리는 승마하고 모래밭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뛰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런 쾌감이라고 할까?
0: 자연과 사람, 말이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순간. 하지만 해변으로 나가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감정을 잘 느끼고 예민한 말과 먼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6: 계속 저걸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9: 네, 지금 보통 보면 말들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라디오 소리를 갖다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민감한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 금방 말씀을 갖다 했다시피 빵! 했을 때 그냥 얘가 그냥 귀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사람의 소리, 음악 소리, 기타 등등의 소리를 갖다 말들이 익숙해지는 거죠.
8: 소음으로 소음을 가리는 거죠.
6: 아, 한번 왁! 왁! 왁!
3: 차네, 차.
0: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말을 다루는데 꼭 알아야 할 수칙과 장비를 점검한 후 승마 체험이 시작됩니다.
6: 어디서 오셨어요?
7: 대전에서 왔습니다.
6: 대전이요?
7: 네, 여기가 해변가에 환경이 좋고 말이 좋아서 월 2, 3회씩 오고 있어요.

0: 자, 저 따라오세요.
1: 말에 익숙해졌다면 조금씩 속도를 내봅니다. 평탄한 승마장과 달리 야외에는 웅덩이나 움푹 파인 곳들이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숲길을 지나니 눈앞에 펼쳐지는 넓은 해변, 바닷물이 빠져나가 달리기에 딱 좋습니다.
0: 말씀해 주시면 돼요. 힘들다, 빨리다, 천천히 가자, 빨리 가자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닷가는 보시다시피 터져 있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지금 백사장이 넓은데요. 기승자가 잘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말은 기승자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1: 경험자를 선두에 두고 슬슬 움직여 보는데요. 명사십리 모래길은 약 8km에 이릅니다. 이름처럼 곱고 부드러운 모래 덕에 백사장은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찰지고 단단한데요. 때문에 말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랍니다.
2: 잠깐 정지! 우리가 말을 달리니까 아주 바닷바람 시원하고요. 오늘 신나게 달리면서 힐링할게요.
0: 아, 모든 게 다 날아가죠. 아, 머리 아팠던 게. 진짜 이 시원한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힐링하고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출발! 출발!
1: 아! 바닷바람과 파도소리, 말의 숨결이 어우러집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걷거나 차를 타고 보던 바다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3: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첫 번째 창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든 게 풍요로운 고창입니다. 여기 이렇게 넓은 고창 바닷가를 힐링하면서 아주 즐겁게 건강하게 아주 안전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1: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을 닮은 바다가 있고 시간을 머금은 갯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고창의 산과 땅, 내일이라도 떠나보실까요?
4: 태초의 자연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집에서 막 애들 재워놓고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문을 열더니 그럴 거면 그냥 밴드를
1: 활동을 해라.
0: 해서 공연을 보러 오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냥 갈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수 씨가 어 형님 다음 주 합주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이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공연을 리허설 들어가는데 드럼을 이렇게 웃으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경이 음악을 할 때 행복해야 하는 드러머가 제 최고의 드러머다.

0: 그래서 요즘에 좀 난감스러운데 애들이 아빠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락스타라고 원하는다고 해서 아 되게 좀 난감을 해서 자랑스러운 군 락스타라도 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네.
1: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가타의 생애 첫 스페이스 공감
2: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죠?
2: 네, 강모야
3: 이제부터 첫 곡 들려드릴게요.
2: 인사 한번 하자.

0: 이렇게 TV로만 보던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예, 여기 오렌지 빛깔로 보이는 이 모습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2: 저는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오는 순간까지 긴장을 안 하다가 들어오는 직전에 긴장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너무 떨려요. 울진 않아요. 아무튼 신나게 달려봐야 되겠죠? 저희 근본 있는 그가타의 면목중학교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니요, 오늘은 공감중학교로 바뀌겠습니다.

0: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맨날 이렇게 공연 끝나고 가면서 야, 격이 형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 그렇지.
0: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항상 뭉클해가지고
2: 우리를 봐달라고 저희가 먼저 찾아간 입장이었다면 어느 생각부터인가 팬들이 저희를 찾아와주는 시기가
1: 맞아 진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까지 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더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
3: 그냥 너는 그냥 계속 웃고 있어 네,
1: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3: 진짜 뭐 아무리 생각해 뭐 진짜 약간 밴드 하는 것만큼 재밌고 내가 멋일 수 있는 일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 그냥 혹시라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예, 그게 밴드지 않나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 딱 그 삶의 BGM이 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평가 만날 수 있겠어

0: 오늘 이제 첫 출연이니까 다음번에 또 출연하게 되면은
1: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들려드릴게요.

0: 바보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사이키델릭하면 뭔가 좀 더 제 이미지엔 좀 진하고 뭔가 뱅글뱅글 도는 좀 어지러운 느낌이라면 저희는 그게 연한 느낌?
1: 그때 저희가 이제 동아리 선배였고 제가 후배였는데 앞에서 어떤 빡빡머리인 사람이 너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연을. 그게 이제 군대에 막 전역한 이승현이었고
0: 말년 휴가 나가서 공연한 데서 보러 갔는데 글어올린 보컬이었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랑 하면 뭐라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2: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응원에서 듣던 그 평면적인 사운드랑 굉장히 대비될 정도로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0: 공연만으로 라이브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관객들이 더 우악할 때도 있거든요.

공감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짜 최고 최고. 저희 다음 곡은 플라워 테일 하겠습니다.

0: 그냥 다 같이 처음부터 잼을 해서 리프 하나 누가 치고 있으면 그걸 듣고 반응하고 또 그걸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굴러가던 잼들이 많았었어요.
1: 바다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대만 투어를 갔었는데 거기 무대가 되게 어둡고 되게 스모그를 되게 많이 뿌려서 시야가 가시거리가 되게 짧은 공연장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아무도 안 보이고 나밖에 없는 기분은 드는데 되게 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현님의 베이스 소리, 승현님의 드럼 소리, 지혜님의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다. 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3: 뭐야, 네. 감동이야.
0: 약간 심쿵인데?
2: 그런 좀 하나씩 하나씩 좀 꿈을 이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해외를 다니면서.
3: 엄청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토라던가 델타슬립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사실은 절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랑도 같이 공연을 했고 이 사람이랑도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밴드 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공연하고 나선 것 같아요. 집에서 감사 샤워를 하거든요.
2: 그게 뭐야?
0: 공연이 끝나는 날 공연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샤워를 좀 길게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사실 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공연을 할 때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더 생각하려고요. 감사함을
4: 샤워하면서.
0: 네. 오늘 감사 샤워 꼭 해야 돼요.

0: 이거 정말 행복한 어. 경험이네요.
1: 한 말씀 올리거슈. 아, 참으로 오늘 그 공감을 거시기 하면서 약간 딱 그 느낌입니다. 표지판 등산하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표지판에 딱 보는데 어? 잘 가고 있는 길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아, 사슴이 아니고 기린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죠. 다 자란 기린은 키가 5m를 훌쩍 넘습니다. 저는 기린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기린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은 기린의 심장 단면입니다. 제일 왼쪽은 정상 사람 심장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심부전 환자의 심장입니다. 정상 심장과 비교하면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안에 공간이 거의 없죠. 피가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비후해지면 오히려 딱딱해진 심장은 피를 잘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린 심장은 정확히 심비대 환자의 심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혈압 때문입니다. 사람도 목 때문에 괴로운 동물입니다. 인류는 직립을 시작하고 다른 동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요통이 그 중에 하나고요. 다른 포유류들은 우리처럼 요통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보내는 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심장에서 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심장에서 짜준 압력은 머리에 도착하면 5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120에 80mm 머큐리로 피를 짜주게 되면 뇌에 도착했을 때 70에서 30만 남아있습니다. 길이는 우리보다 목이 훨씬 길고 높습니다. 5m 가까운 높이의 뇌에 100mm 머큐리의 압력을 유지해 주려면 기린의 심장은 수축기 혈압 200mm 머큐리 이상으로 피를 짜줘야 됩니다. 기린의 심장이 중증 고혈압 환자의 심장처럼 비대해진 이유입니다. 기린은 고혈압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기린이 물 먹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심장 높이를 낮추고 재빨리 물만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심장보다 내려가면 머리로 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모습 더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다 보면 뇌출혈로 사망해서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체로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전부입니다. 기린은 이렇게 두꺼운 심장을 가지고도 심부전에 시달리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에는 두꺼워져도 근육이 돌처럼 굳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생물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발굴되고 동물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기린으로부터 알게 된 신부전 약재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은 신약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현대 과학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아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장 리모델링 기술들입니다. 지난 3강에서 1930년대의 노르웨이 의사 뮬러가 보고했던 슬픈 가족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하는 가족들,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죠.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전자를 분석하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4밖에 안 되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분의 유전자를 검사해봤더니 그동안에도 사실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들 몇 개를 알고 있었었는데 이 여성분은 특히 PCSK9이라는 나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생활은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훨씬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에어로빅 강사였었고 혈관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런 발견에 열광하게 된 연구자들은 이제 PCSK9을 억제하는 약제를 개발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이 개발됐고요. 불과 10년 만에 이분이 보고됐던 게 2005년인데 2015년에 미국 FDA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약제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높은 고혈압을 견디는 기린의 유전자처럼 에어로빅 강사의 콜레스테롤 수치 14를 기록한 유전자처럼 이런 여러 심장병 환자들을 살리는 표적 치료의 설계도를 건네준 셈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끝판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집어넣고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임상 단계이기는 한데 이런 약들이 상용화되면 딱 한 번 맞으면 평생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원샷 백신처럼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하면 신부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질환이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종착역에 다르면 결국 심장이라는 펌프 엔진이 지쳐버리는 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신부전은 어지간한 암보다 예후가 나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사이에 신부전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약물 치료가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 가지 핵심 약제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이런 네 가지 핵심 약제를 제대로 쓰면서 신부전 환자의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은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심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환자들만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분들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식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라는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심장 끝에 펌프를 다는 거고요. 작은데 성능이 아주 좋은 펌프를 심장 끝에 달아서 심장을 도와서 피를 타주는 기구입니다. 국내에서 점점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엘바드 달고 건강하게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엘바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아예 완전한 인공심장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심장보다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이 온 기술은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이종장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인간끼리가 아니라 다른 종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거고요.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가 담겨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우리 면역 반응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초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표현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이 가운데 장기가

기기 발전이 눈부신 영역 중에 하나는 대동맥 판막 협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장의 마지막 관문인 대동맥 판막이 낡아서 딱딱해지고 눌러붙어서 잘 열리지 않는 병이고요. 잘 안 열리다 보니 피가 잘 못 나가서 기운이 없고 뒤에 피가 차서 폐에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은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 판막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전신 마취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서 낡은 판막 잘라내고 인공 판막을 넣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개흉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고령의 환자분들,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한테 생기다 보니 이런 수술을 사실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한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영어로는 줄여서 타비라고 불러서 우리도 그냥 타비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카테터에 집어넣은 판막을 보통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진입하게 되고요. 심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뛰고 있는 심장에 재빨리 판막을 넣고 나오게 되는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큼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기술도 더 좋아졌습니다. 판막도 더 좋아지다 보니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까지도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긴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도 타비를 일찍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술과 신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 모니터링 과정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의 건강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워치만 해도 걸음수는 물론이고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알려주고요. 기기에 따라서는 혈압 수치를 알려주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하루 종일 나오는 병이라기보다는 숨어있다가 아주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정말 힘든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검사가 24시간 심전도 검사, 홀터 검사하고요. 24시간이 아니라 더 시간을 길게 모니터링하면 더 많은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기계를 무거운 걸 차고 줄줄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구선 하루 종일 생활하니까 좀 번거로웠는데 최근에는 기기를 경량화시키고 패치형 홀터를 붙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거든요.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가능한 이런 검사들이 가능해져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까지도 긴 시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웨어러블 혈압계도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진료실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고 가정혈압계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24시간 혈압계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검사입니다. 혈압계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 하시면서 혈압을 재는데 얘가 15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혈압을 재다 보니까 번거롭거든요. 일상생활 하다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데 주무시다가 이게 혈압을 재면 자꾸 잠을 깬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웨어러블 혈압계는 불편함 없이, 커프 없이 손가락에 끼우면 하루 종일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구고요. 기존 혈압 방법 측정 방법 대비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증명하면서 임상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난리죠.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제품들 중에는 입원 환자 심정지 예측 AI가 있고요. 가끔 병원에 오셨다가 심폐소생술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CPR팀 어디 어디로 뭐 이런 방송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방송이 나면 머리가 쭉 서가지고 제 환자는 아닌가 막 불안해하고 찾아보고 제 환자가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심정지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한번 생기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

하는 경우가 많고 후유증이 남아서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심정지 예측 AI는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상태를 잘 모니터하고 있다가 심정지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영역에서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CT, MRI 등 전문적인 검사 영역에 AI가 차츰차츰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더 잘 얻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부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혈력학적인 기능 정보를 주는 데에도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영역에서도 심장 시술 로봇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의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할 때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게 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장비 옆에서 방사선 노출되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 밖에 조종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술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기술이라서 의사를 대체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술과 로보틱스가 합쳐지면서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차례 강의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미라부터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약하는 첨단 병원의 모습까지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병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문제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지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역사 속 소통의 유전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일까요? 이 소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어느 시대에나 이 소통의 장애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입니다. 1443년 12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아무도 모르게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종실록에는요, 이달의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종이 글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든가 곧 완성된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세종은요, 이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이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에 대해 이 최만리를 비롯한 7인의 집현전학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이 집현전학사들은요, 세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신료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종은 왜 세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반대 상소를 보면요, 세종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만리들

지금은 이 훈민정음 창제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어긋나며 이 자기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 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나 이 훈민정음은 뿌리 없는 것으로 이 학문을 할 수도 없고 이 나라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왕이 독단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이르기를 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했는데 이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이 군상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집현전 학사들이 이두를 정리한 설총을 두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요, 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고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문자입니다.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세종서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창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예, 이 훈민정음의 해설서는요, 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또 문자 훈민정음과 구별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머리에 실린 서문에서 이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는 우리말 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 즉 이 평민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중국어와 우리말이 달라 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고뇌하며 전착했습니다. 세종에게 소통은 이 절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언제부터 소통에 주목했을까요? 세종은 1397년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았고 1400년 조선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세자는 첫째 아들 양녕이었지만 양녕은 놀기를 좋아했고 학문을 게을리했고 또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1418년 6월 이 태종은 양녕을 폐세자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녕은 23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419년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종은 백성을 중시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백성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을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28년 진주에서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놀란 세종은요, 백성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니 효행록을 간행해서 백성을 교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효행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소통에 대한 세종의 문제의식은 계속됐습니다. 1432년 이 세종은 율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율문을 본 뒤에 이 죄의 경중을 알게 되는데 이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 어떤 죄가 중대한지 사소한지를 어찌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별도로 이 큰 죄의 조항을 뽑아서 이두문으로 번역한 다음 민간에 반포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요. 이 이두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두문으로 해결이 안 되자 1434년 세종은요, 삼강행실에 이 그림을 붙여 만들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를 안다면 이 누백포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요. 그림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한문을 이두문으로 바꾸고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간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은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444년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집현전 학사들과의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연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 백성하고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던 세종은요, 마침내 세문자 창제를 결심했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은 호학의 군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로 아주 유명했죠. 이 건강을 다칠까 걱정한 태종이 책을 싹 치우도록 했는데 이 구석에 떨어져 있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몽땅 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세종은요, 1436년부터 이 정부 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이 결재도 세자에게 맡기고는 언어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440년에는 이 중국과 일본에서 국어와 국어의무, 국어보음 같은 언어학 관련 서적을 수입해 탐독했습니다. 이 집현전 학사들은요, 왜 세종이 언어학에 큰 관심을 가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세종은 묵묵히 홀로 연구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였을까요? 세종의 생각과 계획이 담긴 문헌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완성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어려운 한자와는 다른 성격의 글자, 즉 우리말의 소리를 잘 적을 수 있는 표음 문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이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는요, 이 해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글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글 명자는요, 해 일자와 달 월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요, 상영,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등 육설하는 이 여섯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자처럼 이 획수가 적은 글자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이 건물이나 관청을 뜻하는 청은 25획으로 이루어져
기억하기도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울창할 울자는요, 29의 긴데요. 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 강희제는 대학사 진정경 장옥서 등 30명의 학자에게 사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1716년, 5년 만에 완성된 강희자전에는 약 4만 7천 자의 글자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표의문자 한자는요, 이 특성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새로운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어 그 카드, 이 카드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와 같은 새로운 글자가 현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라 추정치가 다르지만 한자의 수는 5만에서 10만 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은 어려서부터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이 배우기 어려운 글자여서 한자와 한문을 능숙하게 해독하고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농업, 어업, 수공업 등 이 노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은 이 신분상 제약으로 학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 글자를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위한 문자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학습량도 늘기 때문이죠. 훈민정음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한국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음문자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는 100넉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인쇄체 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이게 100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100넉자를 모두 외우기에 공책에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은요, 28개의 자모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자음 다섯 글자는요, 발성기관의 모습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혀소리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입술 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입니다. 잇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세종은요, 다섯 개의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이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소리는 기본자의 획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추가된 글자는 기본자와 닮은 모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홉자를 만들고 이체자, 리을, 그리고 반시옷자, 옛니응을 합해서 모두 17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자음자에 대해 이 영국 서세스 대학의 제프리 샘슨 교수는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변별적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반영되어 있는 문자체계인 자질문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비슷한 모양을 지진 문자들은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역은 기역의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기역은 모양이 비슷하죠. 형과 이 동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금니 소리라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자 니은과 확장자 디귿, 티귿, 쌍디귿은 모두 혀소리고요. 이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반면에 영어 알파벳 D와 T는요, 이 같은 혀소리입니다만 모양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 모음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천지인을 형상해서 아래와
땅을 뜻하는

의, 사람을 뜻하는 이. 이렇게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의와 이의 위아래 또 오른쪽 왼쪽에 아래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본 모음자 1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요, 최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모자 28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요,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또 비읍시옷, 비읍시옷기역이라든가 또 왜 같은 확장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8개의 기본자만 익히면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 기본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를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 둘째.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쉽고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꼬불꼬불합니다. 이 5,60대는요, 영어를 꼬부랑 글씨라고도 했습니다. 이 꼬부랑 글씨는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매우 서투르게 쓴 글씨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어 따위로 쓴 글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자는요, 모양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인자, 또 이건 어지린이죠? 인자, 휴, 목, 림, 뭐 이런 자들처럼 유사성을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글자도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익히기도 어렵습니다. 자질 문자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글은 형태가 유사합니다. 한글은 8개의 자모 기본자와 그 확장자이거나 합용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형태에 대해 훈민정음 학자 김수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자의 과학성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도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다가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에게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간결성이 있어야 한다. 인류 문자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문자는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 증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형 특성에서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다. 현대 한글은 모음자의 점이 짧은 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직선이 70%를 넘는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 간결한 것이고 누구나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다. 이 점과 직선과 동그라미는요, 누구라도 쉽게 인지하고 쉽게 그리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 학습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이 한글은 글자를 풀어 쓰는 영어와 달리 자음 더하기 모음,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과 같이 이 자모자를 모아서 음절로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요, 알파벳을 가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나열해 표기합니다. A calm sea makes a bad sailor.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음절을 만드는데 그 방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세종은요, 음절을 만들 때 모음자 의와 이를 축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일관되고 규칙적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한글은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한자처럼 어려운 글자는 백성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물로서 표음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자모자는 28글자이고 글자의 형태는 점과 직선, 동그라미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아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직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의 경우 기본자에서 파생된 글자도 유사한 형태를 띠게 했고요. 이 음절을 구성할 때는 자모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쓰게 함으로써 이 누구라도 원리와 구조를 알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이 세종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쉬운 문자 창제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한 정인지는 해례본의 맺음말에서 새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하니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네,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의 석학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포스 교수는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요,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6년 10월,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훈민정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쉬운 문자 훈민정음을 환영한 것은 궁인들과 왕실 여성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교육하는 기관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훈민정음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449년 어느 날 한글 때문에 서울 장안이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하정승하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한글로 쓴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익힌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썼고 특히 여성들은 수많은 내방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으로 태어난 신세를 한탄했고 친정 부모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남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이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했죠. 정부인 안동장씨는 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저술해 이 조선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이 안동장씨는요, 이 한문에 능한 분이었지만 딸과 며느리들이 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로 썼는데요. 이 책머리에 적힌 당부의 말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도 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말라.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 안동장 씨께서 자신이 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 삼강행실에 그림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발행했었죠. 그렇지만은 소통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 이 삼강행실도의 언문으로 설명을 넣겠다고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은요, 1450년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를 미처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481년에 성종은 언문을 넣은 삼강행실도 언해를 간행했습니다. 여기 실린 누백포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이 언문이 보이죠? 네. 최누백은 고려 때 수원의 관리 최상저의 아들이다. 최누백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해 죽었다. 최누백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버지를 해친 호랑이를 잡으러 도끼를 메고 호랑이의 자취를 따라갔다. 호랑이는 이미 아버지를 다 먹고 배가 불러 누워있는데 바로 앞에 달려들어 네가 내 아버지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하고 꾸짖으니 범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다. 최누백이 도끼로 내리쳐 호랑이의 배를 갈라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그릇에 담고 호랑이의 살점은 항아리에 넣어 시냇물 속에 묻었다. 이후 아버지를 흥법산 서쪽에 장사 지내고는 염효살이를 하였다. 이렇게 업문을 넣으니까 이 백성들도 최루백의 효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훈민정음은요, 사대부들의 외면과 배척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백성은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널리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근대의 문턱에 들어선 1894년에야 고종의 국문칙령에 의해 국문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언문, 반절, 암글, 각약을 등 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한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은 한나라의 한을 뜻하고 하나, 크다,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그 바탕에 한국어와 한글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요, 이 문화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강한 한자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민정음의 창제로 한자 문화권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 남녀 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언어 차이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계도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으려 노력하는 소통의 유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낳은 빛나는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장이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0: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윤재영 교수입니다. 사용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디자인 트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족들과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 시간째 줄을 서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우리를 앞질러 들어갔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저 사람들은 왜 줄 안 서고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줄곧 논란이 되어 온 익스프레스 티켓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곳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돈으로 등급을 나누냐라는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새치기 해도 된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치 중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시간이죠. 돈 있는 사람은 이 시간마저도 살수 있다라는 점에서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저서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는데요. 세상에는 자본의 논리로 작용되지 말아야 하는 가치들이 있다면서 시장 논리가 공정한 줄서기에 도덕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매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도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 자체는 이미 우리 일상의 근로나 금융 같은 분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측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얼핏 보면 놀이동산의 익스프레스 티켓 문제가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기만 한 걸까요? 이 양측 입장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제

경제학과 윤리학 분야에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가치들이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UX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왜이 문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놀이동산 익스프레스 티켓 이슈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지불하면 웹툰을 미리 볼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광고 없이 보고 싶은 영상을 더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면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 비슷한 점이 있죠. 왜 유독 놀이동산의 익스프레스 티켓만큼은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고요. 그 원인은 의외의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코노미석 티켓줄은 길고 오래 기다려야 해서 공항에 몇 시간씩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줄의 바로 옆에는 비싼 좌석을 구매한 사람을 위한 창구가 따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등석을 구매한 사람들은 공항에 느지막하게 도착을 해도 이 이코노미석 탑승객의 긴줄 옆을 유유히 지나서 신속하게 수속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1등석 구매자를 위한 창구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대기줄은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 대신 1등석 구매자가 오면 그 줄의 맨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보다 늦게 공항에 도착한 1등석 티켓 구매자가 줄의 맨 앞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뭔가 새치기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성격의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낸 사람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혜택을 주느라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듯한 그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일이 온라인상에서도 있었습니다. 2021년 국내 한 금융 플랫폼에서 인터넷 은행 서비스를 출범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이자 혜택을 제공해서 출범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요.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진행했던 독특한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순번을 받은 이용자가 친구를 이 서비스에 초대할 경우 자신의 순번이 올라가도록 했던 이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번호가 800번이었는데 친구를 초대하면 300번으로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이벤트의 효과 덕분인지 이 서비스는 사전 신청자 수만 100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흥행몰이에 성공했죠. 하지만 이 이벤트는 곧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사전 신청을 했던 한 이용자는 자기 대기번호가 2주 만에 3만 등이 밀렸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토로하기도 했고요. 순번이 밀린 이용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던 것입니다. 지인을 데려오면 순번을 앞당겨주는 새치기가 아니냐라며 지적을 받기도 했죠. 익스프레스 티켓, 그리고 금융사 이벤트 모두 줄서기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을 배려하는 줄서기 디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VIP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호텔이나 공항, 은행에서의 VIP 전용 서비스처럼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를 아예 분리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VIP 서비스가 일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빨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렇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해봐야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해서 서비스의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약 개념을 접목하는 방법인데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를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예약한 손님의 경우입니다. 예약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부지런하게 예약을 했고, 자기는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 놀이동산에서도 익스프레스 티켓을

이런 전략은 익스프레스 티켓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 흥미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고 특별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돈이 아닌 다른 지불 방식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는 오퍼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받고요. 그 포인트로 앱 내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광고를 시청하거나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이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익스프레스 티켓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오퍼를 활용하면 돈이 아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서 돈의 논리로만 작용한다는 인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하죠. 경제학자, 윤리학자, 법학자들도 저마다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티켓 이슈는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라서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각이 옳은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디자인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디자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사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만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현재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세 발에 피었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17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반갑습니다. 오늘날에도 라틴어를 쓰는 데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날도 라틴어를 쓰는 곳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틴어는 사어입니다. 대부분 사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언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서양 언어가 아닌 우리 언어에서 라틴어는 더 멀게 느껴지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럽의 학생들에게는 라틴어가 죽은 언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언어로 나타납니다. 언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라틴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준비하듯이 이탈리아의 고등학생들은 라틴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만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근데 왜 만 7세에 입학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 7세가 되면 이성 사용의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인간은 만 7세가 되면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 7세가 되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6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몇 년이냐면 몇 년일까요? 예, 5년입니다. 중학교는 몇 년일까요? 3년. 아,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중학교는 3년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몇 년일까요? 4년. 또? 5년입니다. 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마뚜리따,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뚜리따,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학교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학교, 학과를 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졸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다? 졸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명문대학, 좋은 대학이라고 해서 내가 원서를 내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해도 그 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학교에 원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그 마뚜리따의 첫날, 첫 과목의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 라틴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영어나 수능 국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고등학생들도 라틴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능 국어나 수능 영어에 얼마나 많은

참고서나 교재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친구들도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많은 라틴어 문법책과 교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라틴어를 배우지만 그것 말고 또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필요하는 곳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신학. 예, 좋은 답변입니다. 신학을 하는데도 라틴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신학은 자기 언어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신학을 하면 되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신학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고전 문헌을 알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빼고서는 딱히 라틴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참 라틴어를 잘했지라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모두 라틴어로만 했을 때 그때는 라틴어가 공용어였고 의무였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무척 라틴어를 잘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 불문하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하면서 그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기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점점 교회 안에서도 라틴어의 비중은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현재 살아있는 언어로 라틴어를 쓰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 로타 로마나라는 곳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교차로 중에 사각으로 된 교차로도 있지만 둥그런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로터리라고 들어봤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둥글다, 둥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로터리란 말이 이 로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둥글, 둥근. 그럼 로마라는 뭐냐? 로타, 둥근 이 원탁 같은 식탁에 재판관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회의를 한 곳, 그것을 로타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로타 로마나, 이것은 바티칸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그 대법원의 입구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꼬르테 임페리알레라고 써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꼬르테 임페리알레, 꼬르테 임페리알레.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예, 황제의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재판했던 곳이 바로 어디? 이곳이었습니다. 이 황제 재판소를 딱 들어가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회랑이 나타납니다. 1층과 2층 회랑. 그리고 저기 딱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기에 가본 적이 단 1번도 없습니다. 저 박물관이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박물관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시험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로타로마나에 입학을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왜 저 사람이 저기 바로 밑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조차 못 갔을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조들도 나오고 이제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나타납니다. 이 프레스코화를 그린 사람은 조조 바사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조 바사리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들리죠. 여러분 가운데 한번 조조 바사리에 대해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조 바사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를 아시나요? 라파엘로를 아시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기 시작했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파엘로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술해서 알까요?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이런 유명 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의 일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작품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조조 바사리라는 사람입니다. 조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작품은 바로 조조 바사리가 그린 겁니다. 프레스코화로. 이거를 그리고 나서 조조 바사리가 미켈란젤로를 초청합니다. 젤로야, 내가 이거 했어. 그러니까 젤로가 딱 그럽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디가 했니? 근데 내가 이거 그리는데 100일 걸렸어. 딱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살라, 이 홀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느냐? 살라 디 첸토조르니.

백일 홀, 백일 걸려서 그린 홀이라는 의미에서 백일 홀이 됐습니다. 자, 이 프레스코화를 보고 있다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홀이 상당히 아름다운 홀인데, 누군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이 홀은 상당히 잔인한 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홀에서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학년 진급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최종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시험에 몰두하지 않고 지금 이 그려진 조조 마사리의 그림을 보고 있다면, 그 프레스코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감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빠질까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험 시간에 이 홀을, 이 살라를 감상할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 홀에서 두번 그림을 감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홀을 또 들어가 보면 그홀 안에 살라 리아리아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홀입니다. 자, 이 살라 리아리아 홀은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됐으면 변호사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 같은 거 받는 거. 아니면 모든 그 시무식을 할 때, 이곳에서 시무식을 하고 우리가 업무상 알았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다뤘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수 있습니까? 여기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홀, 이 바티칸 대법원, 이곳의 공식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모든 시험, 모든 수업, 모든 과제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라틴어로 이루어집니다. 입학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 입학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교회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입학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입학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4지로 6페이지 정도 된 라틴어로 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판결문, 라틴어로 작성된 그 판결문을 보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되는 현대 유럽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하면 됩니다.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는 가능합니다. 무엇이 안 될까요? 한국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이런 거안 됩니다. 자, 그 라틴어로 된 판결문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럽어로 번역하고 나면 또그 판결문에 담긴 무엇? 법리를 라틴어로 한 페이지 정도 써야 됩니다. 그게 입학 시험입니다. 그러면 담당 시험관은 그 학생의 입학 시험지를 보고 이 학생이 라틴어로 된 판결문을 제대로 잘 번역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라틴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잘한다라고 하면 이제 입학 시험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악명이 높습니다. 무엇으로? 졸업이 안 되는 것으로 너무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이 기간에 사법연수원에 입학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했을 때약 80명의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입학시험을 준비했는데 80명 가운데 40명이 붙었습니다. 그 40명에서 40등이 누구였을까요? 네, 저였습니다. 하도 입학을 하고 졸업이 안 되니까 그래, 좀 올해는 좀 많이라도 받아서 하다 보면 졸업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 운빨에 의해서 제가 끄트머리를 잡고 딱 들어가서 40명 중에 40등이 딱 돼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등은 들어갔는데 바로 이 살라디 첸도조론 이 홀에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시험을 이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다 라틴어로 말씀하시고 이제 과제물도 주어지고, 과제물은 매달 하나의 과제물이 주어집니다. 그 과제물은 실제로 있었던 소송 사건을 학생들 각자가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파벳 순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 주고, A부터 어디까지는 피고 측 변호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원고 측 변호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판사,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검사의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른 변론서를 라틴어로 써온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은 이탈리아어로 다뤄진 사건일 수도 있고, 영어로 다뤄진 사건일 수도 있고, 불어로 다뤄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라틴어로 쫙 판결문을 써가는 겁니다. 판결문은 어느 정도 써가야 되냐면 A4지로 15장 정도 써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제출한 그 판결문을 보고 교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 학생이 제출한 이 변론서에 문법상 오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가령 누구의 책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누구의 책이라는 조사에 의의를 안 쓰고 누구가 책 하면 선생님은 빨간색 사인펜으로 쫙 긋습니다. 그렇게 쫙 거진 게 10개가 넘으면 일단 그 과제물은 과락입니다. 그런데 10개를 안 틀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출한 변론서가 법리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30점 만점에 18점. 이 18점이라는 것은 최저 점수입니다. 이 과목을 통과하기엔 최저 점수를 주고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제물을 7개 내지 8개를 하면 그 학생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학년 진급 심사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은 4일간 이루어지는데 9시부터 1시까지 4일간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4시간씩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년 진급 심사를 통과를 하면 2학년으로 올라가고, 이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생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어떤 권리가 주어질까요?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수업과 과제물을 다시 다 반복해야 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시 1년 동안 수업을 다시 다 들어야 되고, 다시 1년 동안 과제물을 다시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다시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첫해 제가 40명 가운데서 40등으로 들어간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준비했다는 그 라틴어, 제가 그 전에 알았던 라틴어는 이곳에서는 새 발에 피었습니다. 왜? 라틴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글을 줄줄줄 써 나가야 될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을 딱 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저의 성적표는 30점 만점에, 이거 방송 이런 걸 내가 얘기해야 되나? 예, 1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1점만 더 받으면 2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1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실 로마 유학 중에 저는 매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라샤 키어비안강 라두라서르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슬프니까 울게 그냥 냅둬라. 왜냐면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막 차가 막 지나다니면 제가 노래 부르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갖고,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석사 때, 박사 때 했던 공부들은 잘했는데 왜 여기서 나는 이렇게 무능한 나 자신으로 머물러 있을까? 하여튼 그런 개인에 대한 엄청난 탄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시아. 노래를 크게 부르고 나면 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유급을 당하고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심기 일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년 진급 심사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다시 준비한 그 학년 진급 심사 시험은 30점 만점에 18점을 받고 당당하게 2학년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저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때와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라틴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부터는 잘해 나가리라 하면서 이제 2학년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2학년 때부터는 성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그 성적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입만 열면 제자랑이 되니까.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3학년으로 올라가는 진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니까 40명이 시작했던 학생이 2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시작했던 2학년 학생이 3학년 오니까 10명.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최종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종 변호사 시험은 바로 보였던 이 건물, 이 101호를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2시간 동안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면 시험관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웨이터가 먼저 옵니다. 웨이터가 먼저 따와서 메뉴지를 쫙 돌립니다. 그래서 프리모 삐아또, 파스타 어떤 거 먹을래? 그럼 세콘도 삐아또, 뭐 고기 먹을래? 아니면 고기는 뭐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뭐 닭고기 먹을래? 막 뭐 토끼고기 먹을래? 쫙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은 뭐 먹을래? 커피나 에스프레소 마실래? 아니면 뭐 마실래? 막 카페 마키아또 마실래? 쫙 있습니다. 그걸 체크 쭉쭉쭉 합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 웨이터가 그 사람이 쓴 그 메뉴대로 책상에 쭉쭉쭉 갖다 줍니다. 이 큰 홀에 지금 이 강연정의 네다섯 배 되는 그 큰 홀에 시험 보는 학생은 한 네다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딱 갖다 줍니다. 근데 파스타가 먹히겠습니까? 전혀 안 먹힙니다.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달 과제물로 했던 그 실제 소송 사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문을 나트륨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의 분량이 A4G로 통상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불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취약한 언어가 나오게 되면 그 시험은 딱 망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보부도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험에서도 30점 만점에 18점을 받으면 최종 변호사가 되는데 그때 저는 몇 점을 받았느냐? 30점 만점에 17점을 받고 또 따라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라샤 키오비앙가 라두라 서르테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진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과 얼마나 많은 비난과 나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데 내가 감수한 모든 위험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무척 한심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변호인 자격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는 또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3학년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럼 다시 3학년 과정을 시험과 과제물을 반복해야 됩니다. 3학년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최종 변호인 자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떨고 있는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시험을 치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딜리제 et fac quod bis.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라틴어와 영어가 완전 별개의 언어가 아니구나. 자, 크레아츄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딱 N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라틴어로 별이라는 단어는 스텔라입니다. 자, 영어로 별은 뭐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T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해양에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과학자 남성현 교수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조석입니다. 조석 현상이 무엇인지, 이 조석에 어떤 과학적인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석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석 현상을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규칙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흔히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 있는 하나의 섬이 어떤 때는 육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섬까지 가는 길이 있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 바다로 채워져서 육로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육로로 연결이 되고 바닷길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 조석 현상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조석 현상이 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규칙적으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석이라 그러면 이 달과 태양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바닷물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석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위와 조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위는 해수면의 수위, 즉 높고 낮은 이 높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면 높이 있던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나 미터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조위가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고조라 그러고 또는 만조라고 하고 이게 낮아졌을 때는 저조 또는 간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석 간만 할때이 간만은 간조와 만조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고조와 저조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조도 조석 현상에 의해서 조위가 올라간 이 고조도 다 똑같은 고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조 중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고조가 있고 조금 덜 올라가는 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고조는 우리가 고고조라 그러고, 조금 덜 올라가는 고조는 저고조라고 하는 것이죠. 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조도 내려가는데 조금 덜 내려가서 높게 유지되는 저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저조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저조는 저저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중에도 우리는 고고조, 고저조, 저고조, 저저조, 이런 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 저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조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해수면, 평균 해면을 기준으로 높아졌을 때 고조, 낮아졌을 때 저조 이렇게 되는데 이또 고조와 저조 사이의 조위 차는 우리가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가

커지는 시기가 있고 조차가 작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조차가 커지는 시기는 우리가 대조기 또는 살이라고 부르고 조차가 작아지는 시기는 소조기 또는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어떤 주기가 있고 고조가 됐다가 저조가 됐다가 하는 것도 주기가 있는데요. 다양한 주기로 이런 조석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조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평균 해면을 기준으로 고조 때에 그 해당하는 조위들을 평균한 그것을 우리가 평균 고조위, 평균 고조면이라고 하는데 이 대조기에는 대조 평균 고조면이 되는데 대조 평균 고조면은 일반적인 평균 고조면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소조기에는 소조 평균 고조면이 일반적인 평균 고조면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저조에 해당하는 조위도 대조 평균 저조위는 더 많이 내려가 있고 소조 평균 저조위는 그거보다 덜 내려가 있습니다. 평균 저조위는 이제 그 사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조석에 의해서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것들을 나타내는 이 조위의 개념은 수평적인 해수 운동의 속도를 나타내는 조류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조류는 수평적인 해수 움직임에 해당하는 속도, 즉 유속이기 때문에 단위가 cm per second 또는 m per second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규칙적으로 밀물이 돼서 들어왔다가 썰물이 돼서 빠졌다가 하는 그때에 나타나는 유속을 조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밀물은 다른 말로 우리가 창조라고 하고 썰물은 다른 말로 낙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류를 나타내는 방식은 흔히 조류타원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류타원은 조류의 그 벡터, 유속 벡터의 수평 성분을 동서방향 유속 성분과 남북방향 유속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것인데요. X축을 동서방향 유속 성분, Y축을 남북방향 유속 성분으로 나타내서 이 조류 벡터의 끝점을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화살표로 끝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조류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전하면서 타원 형태를 그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류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류타원의 모양을 통해서 그 특정 해역의 조류 특성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류타원이 좀더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러면 여기는 왕복성 조류가 있구나. 밀물, 썰물 사이에 크기는 거의 같지만 서로 방향만 정반대로 되면서 왕복하는 그런 형태의 조류가 우세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조류타원의 모양이 좀 원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면 이거는 회전성의 조류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조석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조석을 일으키는 힘은 우리가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조력은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구 주변을 끊임없이 공전하고 있는 이 달의 경우와 또 태양 주변을 끊임없이 공전하고 있는 지구, 그래서 이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공전하는 이 궤도가 약간의 타원이지만 원에 가까운 타원 형태인데 계속 공전을 하다 보면 이 궤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심력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멀어지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은 반대로 만유 인력이죠. 이 만유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심력과 만유 인력이 지구 중심에서 보게 되면 거의 같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합력이 사라지게 돼서 균형 상태에 있으니까 마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이 원심력과 만유 인력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방향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합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조력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조력을 계산해 보면 달이나 태양에 가까운 쪽에서는 원심력보다 만유 인력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보다 만유 인력 쪽으로, 즉 달이나 태양 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달이나 태양의 반대면에서는 만유 인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원심력에 비해서도 작기 때문에 그 합력이 원심력 방향으로, 즉 달과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도 벡터 합으로 표현하는 그런 만유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 즉 기조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조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질량에는 비례하고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달에 비해서 월등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까지 거리가 달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훨씬 길기 때문에 태양에 의한 기조력은 달에 의한 기조력보다 절반 이하로 작습니다. 즉,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두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석에서는 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석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론을 만들고 했는데요. 조석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조석론 또는 평형 조석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동역학적 조석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평형 조석론에서는 지구에 육지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지구가 전체가 다 바다로만 둘러싸여 있고, 그 평균 수심이 일정한, 평균 수심으로 일정한 그런 바다로만 둘러싸여 있고, 육지는 전혀 없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마찰력이라든가 전향력이라든가 또뭐 해안선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지형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지구를 생각을 해서 조석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조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구 주변에 달이 계속 공전을 하다 보면 달 방향 쪽으로 기조력이 작용하고 또 달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도 기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이 바다가 쏠려서 해수면의 높이가 공간적으로 다른 분포를 하는, 균일하지 않은 분포를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조석 돌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석 돌출이 달 방향과 달 반대 방향으로 부풀어 오른 그런 해수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조석 돌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면 고조도 나타나고 저조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해수면의 높이 차가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고고조와 저고조 또는 저저조와 고저조처럼 하루 중에 나타나는 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 저조가 서로 다른 조위를 보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조 부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나타나는 조석이 같지 않다. 그래서 일조 부등. 근데 이 평형조석론을 통해서 우리가 일조부등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달의 공전 궤도면은 지구의 적도면과 항상 평행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울어져 있는 각도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달 방향과 달의 반대 방향으로 조석 돌출이 생기면서 해수면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달 방향 쪽으로는 고조 중에서도 더 높은 고조를 맞이하게 되고 달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해서 돌아갔을 때는 고조 중에서는 조금 낮은 고조, 저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조와 저고조, 또 저저조와 고저조, 하루 중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 저조가 서로 다른 조위차를 보이는 이런 일조부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평형조석론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형조석론은 실제 나타나는 조석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평형조석론에서 지구가 바다로만 둘러싸인 행성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전향력과 마찰력 등 실제로 존재하는 힘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형조석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석 현상들이 지구 곳곳의 바다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역학적 조석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동역학적 조석론에서는 조석 현상을 파동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석파, 타이달 웨이브,
조석파라고 하는 이 파동의 전파로 이 조석현상을

현상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석파의 전파 속도, 그 다음에 이 조석파의 진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석파의 전파 속도가 지구 자전 속도보다도 더 느려지는 그런 경우에는 달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고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지나간 다음에 약간의 시간 지연이 생겨서 고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찰력에 의해서 달의 위상과 정확한 그런 고조, 저조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동

그렇게 되면 아주 현실적인 이런 조석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평형조석론이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 때문에 현실적인 조석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석현상 중에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평형조석론만으로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일조 부등 현상 외에도 우리가 대조기와 소조기, 다시 말해서 조차가 커지는 시기와 조차가 작아지는 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평형조석론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조기에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달에 의한 기조력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더욱더 강하게 조석 돌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달과 태양 쪽으로,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바닷물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해수면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그런 시기를 이제 삭 또는 망이라고 하죠. 금음달 또는 보름달이 되는데, 그럴 때는 달에 의한 기조력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보강 간섭을 하면서 조석 돌출을 심하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고조와 저조 사이에 조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즉 대조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조기에는 달과 태양과 지구가 서로 수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즉 상현이나 하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달이 반만 차 있는 이런 반달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달에 의한 기조력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서로 90도의 방향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생겨서 좀더 약한 그런 조석 돌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는 달에 의한 기조력이 두배 이상 더 크기 때문에 달 쪽으로, 그리고 달의 반대 방향으로 해수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조석 돌출이 되지만, 대조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폭의 해수면 돌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원에 가까운 그런 조석 돌출이죠. 이런 소조기에서는 지구가 자전할 때 물론 고조와 저조가 나타나지만 그 조차는 작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기와 소조기 사이에 조차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규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평형조석론의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한달 만에 한 바퀴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두 번의 대조기와 두 번의 소조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조력이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다 보니까 태양보다는 달이 더두배 이상 큰 그런 기조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개념 또한 달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도 달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하루 그러면 24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하루이고,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긴 24시간 50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한 점에서 달을 쳐다보고 있으면 달의 어떤 위상이 보일 텐데, 지구가 자전해서 원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24시간이 걸리지만 그 24시간 동안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약간 움직였기 때문에 달의 같은 면을 보려면 50분 동안 더 지구가 자전을 한 후에, 우리 달의 같은 면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을 기준으로 한 하루는 24시간 50분이 됩니다. 이 24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조석에서는 24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하루 중에 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 저조, 고고조, 저고조, 고저조, 저저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하루도 사실은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50분인 겁니다. 그래서 고조가 됐다가 저조가 됐다가 다시 고조가 될 때까지 이 조석의 주기가 24시간 50분의 절반, 즉 12시간 25분. 12시간 25분이 중요한 주기가 되는 것이죠. 하루의 절반이라 그래서 그것을 반일 주기라고 부릅니다. 24시간 50분은 일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일주기와 일주기로 조위가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조류도 끊임없이 변하는 이것이 바로 조석현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에 의한 기조력만 작용하고 태양에 의한

기저력은 전혀 작용하지 않느냐. 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그런 조석운동도 있고, 또 12시간, 정확하게 12.0, 예, 12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조석운동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일주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기들, 또 반일주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기들, 이런 여러 다양한 주기로 조석운동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조석은 이런 것들의 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의 개념도 달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달의 절대적인 위치가 원래 위치에서 공전을 해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27.3일, 즉 항성월이라고 부르는 시간인데, 조석에서는 이런 항성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에서 볼때 달의 위상, 즉 보름달, 망이었다가 다시 보름달 공전 후에 다시 망의 위치에 도달하는 상망월 29.5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망월 29.5일을 주기로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되고 그 절반 주기를 가지고 이 대조기와 소조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차가 커지는 대조기가 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차가 작아지는 소조기가 되고 또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조차가 커지는 대조기가 돼서 약 보름 정도 주기로 이런 대조기와 소조기가 번갈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조기, 소조기 주기의 정확히 두 배가 항성월이 아니라 상망월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반일주조와 일주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반일주조도 정확하게 12시간 25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12.42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시간에 가까운 여러 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주조도, 정확하게 24시간 50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 정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주기에 가까운 주기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주기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도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게 되고, 또이 공전 궤도면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운 정도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주기들의 합성으로, 여러 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석과 관련된 여러 주기들, 이런 것들을 100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석을 여러 개로 나누는, 여러 개의 주기를 가지는 조석들로 나누는 이 각각의 조석들을 우리가 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을 동역학적 조석 이론에서는 여러 개 분조의 조석들의 조석파들의 전파 합으로 조석을 이해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특정 위치에서 우리가 조위 관측소라고 하는 곳에서 해수면을 계속 측정을 하면 우리가 조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위를 계속 관찰을 해보면 여러 주기로 이 조위가 변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 수많은 분조들의 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분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각 분조들의 진폭과 어떤 위상,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화 분석을 통해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측정된 이 해수면의 변화, 조위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해역의 조석 특성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석의 그 분조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M2 분조, S2 분조라고 불리는 반일 주조가 있고, 또 K1 분조, O1 분조라고 불리는 일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2 분조와 S2 분조, 그리고 K1 분조와 O1 분조 이네 가지를 주 4대 분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네개 분조의 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M2 분조와 S2 분조의 진폭 합, 그리고 K1 분조와 O1 분조의 진폭 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반일주조가 큰지 일주조가 큰지, 그런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K1 분조 진폭과 O1 분조 진폭의 합을 M2 분조의 진폭과 S2 분조의 진폭의 합으로 나눈 그 값을 우리가 조석 형태수라고 하는데요. 이 조석 형태수를 가지고 그 해역의
조석 특성이 일주조가 우세한 곳인지, 반일주조가 우세한 곳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형태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가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반일주조에 해당이 되고, 1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일주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주사대분조에서 일주조와 주사대분조에서 반일주조의 비율로 조석 형태수를 계산해 보면, 곳곳에서 서로 다른 조석 형태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국과 베트남, 필리핀, 미국, 서로 다른 네 군데의 위치에서 실제로 측정된, 약한달 동안 측정된 그 조위의 변화를 보시면, 대조기가 나타났다가 소조기가 나타났다가 다시 대조기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서나 대조기일 때는 다 같이 대조기고 소조기일 때는 다 같이 소조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거나 또 그것이 서로 수직이 되었거나 하는 이 주기가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다 똑같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나타나는 이 고조와 저조, 그것이 일주기로 나타나는지 반일주기로 나타나는지 또는 일주기와 반일주기가 섞여 있는지 이것은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석 형태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 형태수가 큰 값을 가지는 곳에서는 반일주기보다 일주기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반대로 조석 형태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그런 해역에서는 일주기보다 반일주기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조석 형태수 수치를 가지는 그런 지역에서는 반일주기와 일주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혼합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동역학적 조석 이론에서는 조석파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조석 현상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조석파가 어떻게 전파하는지 이 조석파의 전파 특성을 아는 것이 조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적인 해안선과 또 해저 지형, 또 마찰력, 전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석파가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 특성을 갖다가 지도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나타내는 지도를 우리가 조석도라고 합니다. 실제 조석은 여러 주기로 규칙적인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주기의 분조마다 이런 조석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M2 분조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M2 분조, 주 4대 분조 중에 하나인 M2 분조의 조석도를 갖다가 전 세계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무조점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그 무조점은 조차가 완전히 0이 돼버리는 곳입니다. 즉 조차가 0이 된다는 것은 조석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석 현상이 마치 없는 것처럼 조석 현상에 의해서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볼수 없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무조점이라고 하죠. 그 무조점을 기준으로 등조시선이라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는데 이 등조시선은 조석파의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조가 됐을 때에 동시에 고조가 나타나는 그런 해역들을 다 이은 선이 되는 것이죠. 그 선을 따라서 동시에 고조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을 따라서 동시에 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가 될때 같이 올라가고 저조가 될때 같이 내려가는 그런 점들을 하나로 이어서 선으로 나타내면 그게 등조시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조점을 기준으로 이런 등조시선들이 여러 개가 뻗어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 12시간 주기, 반일 주기라 그러면 이 등조시선을 1시간 간격으로 12개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조시선의 수직인 직교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등조차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등조차선은 조차가 일정한 점들을 이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조차가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을 테니까 무조점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어떤 패곡선 형태의 모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조차선과 등조시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석파는 이 무조점을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전파를 합니다. 즉, 무조점을 중심에 두고 등조차선을 따르는 방향으로 등조시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시는 지도에서 동태평양에 무조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무조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조석파가 전파를 하다 보면 남쪽의 멕시코에서부터 미국을 지나서 캐나다 해안 순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조석파가 전파하게 되죠. 남반구에서는 동태평양에 또 다른 무조점이 있는데 남반구에서는 그 무조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조석파가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 남미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전파하는 그런 조석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남미 대륙의 서해안에서 북쪽에서 먼저 고조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남쪽에서 다시 고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석파의 전파로 어디에서 얼만큼의 조차를 가지고 언제 고조에 도달하고 저조에 도달하는지 이런 조석의 특성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학적인 조석 이론인 것입니다. 자, 평형조석론과 동역학적 조석론을 통해서 전 세계 바다의 조석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주변의 조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조석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조석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조석이 큰 편에 조차가 큰 그런 해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동해안의 경우에는 조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조석 현상이 미약한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안으로 가면 조석 현상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작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서해안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조차를 보이는 조석 현상이 두드러진 그런 아주 대조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조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해안에서 그 조위 관측소를 세워서 해수면을 오랜 기간 측정해 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그 조위 관측소에서 기록된 장기간의 그 조위 기록, 조위 자료를 분석해서 대조기에 조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대조차죠. 또 소조기에는 조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조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대조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나타낸 지도가 지금 보시는 그런 지도인데요. 자, 이 지도에서 이 원의 크기가 클수록 평균 대조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색깔이 파란색 계열로 갈수록 조차가 작아지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동해안에서는 평균 대조차가 10cm 내외로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반대로 남해안, 서해안으로 오면서 특히 서해안 중에서도 경기 연안으로 오게 되면 조차가 아주 커져서 평균 대조차가 8m, 9m 이렇게 아주 큰 조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8, 9m의 대조차와 10cm 내외의 대조차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적인 조차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해안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남해안보다는 서해안, 서해안 중에서도 남쪽보다는 서해 중부 연안으로 올수록 이 조차가 커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특성은 황해에 나타나는 이 무조점의 위치를 보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M2 분조의 조석도를 그려보면 황해에는 무조점이 4개가 나타납니다. 고해만에 2개, 그리고 산둥반도 동쪽에 하나, 그리고 산둥반도 남쪽에도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무조점이 나타나는데요. 이 무조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조차가 크기 때문에 이 무조점의 위치가 황해 중심보다는 약간 서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조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 동해안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조차가 더큰 것이죠. 왜냐하면 무조점이 중앙보다는 좀더 중국 연안 쪽에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조점을 중심으로 등 조시선들이 뻗어나가 있는데, M2 분조가 약 12시간 정도 주기를 가지니까 1시간 간격으로 등 조시선을 표현하면 12개의 등 조시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경우에는 이 무조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조석파가 전파하기 때문에 이 무조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조석파가 중국 동해

서해안을 따라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파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남서해안, 전남해안에서 고조가 먼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전북해안, 충남해안, 경기해안 순서로 고조가 차례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조시선이 3개, 4개가 이렇게 목포와 인천 사이에 3, 4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것은 목포에서 고조가 나타난 다음에 3, 4시간 후에 인천에서 고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조속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조위가 어떻게 변하고 또 조차가 어떻게 되고 상대적인 이 조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해서 이 조류 특성을 조류타원을 그려서 파악해 볼 수도 있는데 조류타원뿐만 아니라 또 조류는 유속 벡터이니까 화살표 형태로 조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에는 수심도 깊고 조차가 아주 작으니까 조석 현상을 무시할 수 있어서 이 조류를 잘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조석 현상이 아주 중요하니까 조차도 크니까 이 조류를 화살표 형태로 유속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밀물이 가장 컸을 때, 즉 최강 창조류가 어떤 분포를 하는지, 또 반대로 낙조, 썰물이죠. 낙조류 중에서도 가장 큰 최강 낙조류가 어떤 분포를 하는지 이것을 이제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나타내 보면 최강 창조류나 최강 낙조류나 다 경기 연안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전남 연안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서도 굉장히 강한 조류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평균 대조차를 봤을 때는 분명히 전남, 전북, 충남 연안보다 경기 연안에서 훨씬 더큰 대조차를 보였는데, 전북 연안은 전남 연안보다도 더큰 조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류는 더 작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차가 크다고 해서 꼭 조류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남 연안과 전북 연안에서는 비교적 큰 조차를 보이지만, 조류가 강하지 않은데 반해서 경기 연안과 전남 연안 또 남해안 일대에는 조차가 큰 곳도 있지만 조차가 작은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류는 굉장히 강한 그런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동일한 조차에도 불구하고 좁은 협수로라든가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단면적이 좁아져서 아주 강한 유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수로와 같이 단면적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단면적이 좁아지면 유속이 강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조차에도 강조류가 나타나서, 해남 부근에 이런 명양이라고 불리는,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그런 해협에서는 아주 강한,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가장 강한 강조류가 흐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명량 해협에 흐르는 이 강조류가 시간에 따라 창조류가 됐다가 낙조류가 됐다가 하는데 특히 대조기에는 워낙 강한 강조류가 흐르니까 그것이 언제 창조류에서 낙조류로 바뀌는지 그런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이 왜수군을 맞아서 전장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양의 특성을 잘 알고 전장에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명량 해전에서는 이 명량 해협의 아주 강한 강조류 특성을 이순신 제독의 이 조선 수군이 잘 알고 전장에서 활용해서 전장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기조력에 의해서 규칙적인 해수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조석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기조력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달과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구 주변에서 당기고 밀고 원심력과 만류 인력을 작용시키면서 기조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럼 기조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의해서 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사라지지가 않으면
공급만 되고 사라지지 않으면 조차가 점점 끊임없이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공급되는 에너지만큼 또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기조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일, 즉 공급되는 이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조석이 아닌 형태로 변환되는 것일까요? 즉 에너지가 조석 에너지는 어떻게 손실이 되고 있을까요? 조석파도 다른 모든 파동현상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생성시키는 원인이 있게 되면 이것을 소멸시키는 원인도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석파의 쇠파, 즉 조석파가 깨지게 되는, 즉 사라지는,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해양의 파동들은 사라지기 전에 비선형적인 특성이 강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선형적인 사인파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파형을 보이다가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 비선형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주 비선형적인 파형을 보이게 되고, 즉, 가파른 기울기라든가 어떤 불연속적인 형태에 가까운 그런 파형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쇠파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백파, 파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것은 수심이 얕아지면서 마찰에 의해서 조석 에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물론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조석파가 깨질 때에도 다른 파가 깨지는 것처럼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난류 혼합 에너지가 즉 난류 에너지가 증폭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런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조차가 큰 해역에서 대조기에는 종종 특이한 조석파를 볼 수가 있는데 조석보어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조석보어는 조석파의 끝부분이 아주 가파른 모양으로 절벽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종종 조석보어가 발생해서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거나 또 강을 타고 강을 역류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소리도 조석파가 깨지면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도 합니다. 이 조석보어가 이렇게 전파해 오다가 결국에는 깨지면서 여러 가지 난류 혼합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해저 마찰로 인한 조석 에너지 손실을 전 지구적인 바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너지 손실이 큰 곳들은 대부분 수심이 얕은 대륙분과 천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대륙분과 천해에서는 이 마찰이 크기 때문에 조석 에너지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크기가 대략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몇 줄의 에너지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약 0.01에 가까운 줄퍼 세컨 퍼 미터 제곱만큼의 에너지들이 손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심이 깊은 심해역에서는 그것보다 10배, 100배 정도 작은 그런 조석 에너지 손실을 볼수 있고, 그나마도 해저의 지형 변화가 있는 해산이라든가 해령, 이런 지형 변화가 있는 곳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석 에너지가 사라지는 방식은 꼭 이런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석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석파입니다. 원래 조석파에 의해서 이 조석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해수면의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그 조석파였고 이 내부에서도 그런 규칙적인 조석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조석파와 구분해서 내부 조석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 조석파가 내부 조석파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해저의 어떤 지형 변화가 생기고 해저에도 밀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성층을 이루고 있어서 그 밀도 경계면이 오르내리는 조석 주기로 오르내리는 그런 조석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조석파는 해수면이 조석 주기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에 해양 내부의 밀도 경계면이 조석 주기로 진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부 조석파는 성층이 이루어져 있고 지형 변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에 의해서 기조력이 만들어낸 이 조석파 에너지가
해저지역

0: 환경이 나타나고 성층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내부 조석파 에너지로도 변환이 되고 그 내부 조석파가 해양 내에서 전파하다가 또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이것이 내부 조석파도 결국 깨지게 됩니다. 쇠파가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가 다시 난류혼합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석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조석은 바다의 맥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규칙적인 해양 현상입니다. 너무나도 규칙적이어서 우리가 이 미래의 조석이 어떻게 될지 그 예측도 상당히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조석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해안과 남해안에 이런 조석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가 조석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바닷물이 규칙적으로 운동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점에서 달을 쳐다보고 있으면 달의 어떤 위상이 보일 텐데 지구가 자전해서 원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24시간이 걸리지만 그 24시간 동안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약간 움직였기 때문에 달의 같은 면을 보려면 50분 동안 더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사망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어떠신가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계속 꾸준하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러는 삶이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겠죠. 똑같은 어떤 일상의 방법보다는요. 자, 이두 가지 주제를 이제 했다면 세 번째, 오늘은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부여가 뭐냐?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를 이렇게 매일 보시면서 10분씩, 그리고 복습 20분,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해나간다는 거. 자, 이게 하나의 삶의 루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디서 동기를 얻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내적 동기든 외적 동기든. 나는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와 같은 내적 동기든. 뭔가 좀, 어디 가서 영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외적 동기든 간에. 자, 이 동기부여는 그런데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동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 하다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전도 그렇고 이 영어 공부와 같은 것도 꾸준하게 동기를 잘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일단은 우리가 만나볼게요. 동기부여하다 동사 뭡니까? motivate라는 동사 아시죠? 그 명사형은 motivation. 먼저 만나봐야 될 단어들입니다. motivate oneself. We need to motivate ourselves. We need to motivate ourselves. motivate. motivate. 자, 요걸 이제 읽을 때 말이죠. 요 T 발음이 완전히 리을처럼 북미권 발음에서 바뀝니다. 영국 발음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미국 발음 기준으로 하면 이 T가 리을로 바뀌면서 motivate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좀 들어보세요.
1: Motivate oneself. Motivate oneself.
0: 그렇죠? motivate 이렇게는 안 하셨죠? motivate, motivate. 자, 요거를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다라고 한게 oneself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니까 나한테. 뭐 himself 해도 그 사람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거고 find the motivation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동기를 찾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동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니까 find the motivation. We need to find the motivation to do things, right? We need to find the motivation to take on challenges. 내가 굳이 저 도전을 왜 해야 되지? 동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기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고. 들어볼게요.
1: Find the motivation. Find the motivation.
0: 좋습니다. 자, 의지력을 강화하다. 자,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가 약해지면 안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의지에 해당하는 좀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기보다는 잘안 받던 단어인데. Resolve. 이게요, 뭐,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명사로 쓰이면 이게 의지란 뜻이에요. 뭐 willpower, will 이런 것도 다 의지란 얘기인데 resolve 오늘은 이 단어를 써볼게요. resolve 노란색 어디 칠해져 있어요? 뒤에 칠해져 있죠. 그럼 읽을 때 여러분 resolve가 아니라 resolve 이렇게 읽어줘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의지력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 strength에다 em 붙이면 동사 되죠. strengthen one's resolve. strengthen one's resolve 한 뭐예요? 의지력을 강화하다. 들어볼게요.
1: Strengthen one's resolve. Strengthen one's resolve.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나의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 아, 자꾸 영어 공부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잘안 해. 그죠? 그럼 내가 의지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될것 같아. 그래야 내가 꾸준히 할것 같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의지력을 강화하던 아까 strengthen my resolve 하면 될것 같고 방법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Find the way. 오케이? Okay? Find the way. 이거 영작 같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방법을 찾아야 돼. I need to find a way. 한번 더. I need to find a way. 뭐 하는? To strengthen my resolve. To strengthen my resolve. 나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됐죠? 이 정도 여러분도 영작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이 문장은 통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울게요, 그냥. 들어볼게요.
1: I need to find a way to strengthen my resolve. I need to find a way to strengthen my resolve.
0: 좋습니다. Very good. 자, 동기부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 뭐 라이프 코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소셜 미디어 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기부여 전문가들. 그다음에 책도 엄청 많아요. 네, 외국인들이 쓴 책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쓴 책도 있고. 자,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 영어로 뭐라 합니까? 잘 보세요. 자기를 개발하는 책이죠. Help라는 단어 써요.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self-development books, self-improvement books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self-help books도 많이 많이 쓰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돕는 책, 즉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화시켜서 예습 붙여볼게요. 자, 들어볼게요.
1: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0: 이런 책에 이제 보면 뭐가 쓰여 있냐, 어떤 게 쓰여 있냐면요. Self-help guidance가 나와 있습니다. Guidance는 뭐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린 주로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ide라는 말보다 guidance. 뭔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행동 요령 이런 걸 guidance라고 하죠. 그럼 self-help guidance가 이런 책들에 담겨 있겠죠.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들어볼게요.
1: Self-help guidance. Self-help guidance.
0: 자, 그 다음에요. 요 문구를 하나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좀 넣어봤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문구입니다. 자, 뭔가 동기부여를 받을 때 내가 꾸준하게 뭔가 배우고 싶은 지식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이게 자기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는데 이 갈망하다의 뜻의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crave. crave. 요건 약간 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당길 때도 쓰거든요. I'm craving some cake or ice cream 이런 식으로. 그래서 crave knowledge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갈망하다. 아, 나 더 배우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거. crave knowledge. 들어볼게요.
1: crave knowledge. crave knowledge.
0: 문장 읽어볼까요? 서점가에 판매되는 다양한 자기개발서들이 있다. 자기개발서 쳐보면 엄청 나와요. 온라인 서점에도. 그럼 이제 일단 서점가에 갔는데 와, 이게 자기개발서네, 이게 전부 다. There are so many books, right? 무슨 books? Self-help books. There are many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that are sold at bookstores. That are sold. 책이 자기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면서 that are sold. 수동태 판매되는 어디에? At bookstores. 일반화 시켜야 되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self-help books that are sold at bookstores. There are many self-help books that are sold at bookstores.
0: 서점에 자기개발서 많으니까 그런 거 한 권 사서 봐. 이런 느낌. 그쵸? 서점이 많다. 자, 그 다음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게 동기부여를 꾸준하게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러므로써 자아가치를 재발견하다. 자, 이런 말들이 영어로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아이고, 쉬워라. 단어들은 쉽잖아요. 그죠? Find the meaning. 의미를 찾아야 돼. 뭐에 대해서? Of true happiness.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0: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아가치란 거 아까 self란 단어 자기개발서에도 썼었죠? worth가 가치란 명사도 됩니다. self-worth가 뭐예요? 자기 가치를 또 찾아야 됩니다. find one's self-worth. find one's self-worth. 너무 멋있는 말들이에요. 최대한 여러분 잘 기억해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find one's self-worth. find one's self-worth.
0: 오케이, 영작 챌린지.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문장 길이를 조금 줄이느라고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이거 그냥 like this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만 붙여서 문장에 넣어볼게요. 자, find the true meaning of happiness를 써봐야 될 것 같은데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전치사 없고 그냥 this way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들어볼게요.
1: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this way. We can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0: this way.
1: Well done.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동기부여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동기가 약해지지 않게 해서 의지력을 계속 강화해야 되죠. Strengthen one's resolve. 들어볼게요.
0: Strengthen one's resolve. Strengthen one's resolve.
1: Resolve. 강세 잘 주시고. 자, 얘기해봤어. Self-help books. 복수형으로 연습할게요. 들어볼게요.
0: Self-help books. Self-help books.
1: 노란 부분의 강세.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다.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들어볼게요.
0: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Find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1: 자, 오늘은 동기부여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표현들을 일상에서 그대로 쓰셔서 정말 동기부여 관련된 대화에 유용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 EBS2 앱을 설치해서 방송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All right, welcome back.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similar and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te versus chew. Bite versus chew.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bite and chew입니다. 네,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단어들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bite부터 할게요. bite는 깨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bit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ite. bite. 이렇게 마지막 그 T 부분에 으라는 소리 안 나게 최대한 모음 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T로 끝내보세요. Bite. Very good. 이렇게 뉘앙스 차이 볼게요. Bite는 이로 물다 혹은 베어 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 bite refers to tearing something with your teeth or gripping something with your teeth. Okay? 그리고 깨물다, 뜯다, okay? Bite can also mean to tear something off or to rip something off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Does your dog bite? Don't worry, I won't bite. Don't bite your nails. Bite, 깨물다, bit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너의 개는 물어? Does your dog bite? 그래서 여기서는 물다라는 느낌이죠. Does your dog bite? 그래서 동물들 혹은 애완견들이 물다 혹은 아기들도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bite라는 단어가 적합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걱정 마, 깨물지 않을게. 이거는 직역하면 이렇지만 Don't worry, I won't bite.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깨물지 않을 거야. Don't worry, I won't bite. Don't worry, I won't bite. 네, 이거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손톱을 물어뜯지 마.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don't bite your nails.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서 뜯는 거잖아요. 그래서 bi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on't bite your nail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bite your nails. Don't bite your nails. 네, 좋아요. 그 다음에 chew로 넘어가 볼까요? 네, chew는 씹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chew. chew. 그래서 치옷에다가 U만 놓으면 조금 부족해요. 거기다가 살짝 입술로 W 발음을 조금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chew가 아니고 chew. 저는 지금 I'm exaggerating a little bit, 하지만 이렇게 chew, chew, 그 다음에 chew. 근데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okay? chew, very good. Okay, chew의 뉘앙스 차이는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씹거나 뜯을 때 이거는 chew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hew when we're continuously or constantly biting on something.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뭔가 오물거릴 때도 chew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hen you kind of have like food in your mouth and you're kind of like tossing it and turning it in your mouth, we also say we are chewing our food,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Chew your food well.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I'm chewing gum.
네, 씹다. chew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음식을 꼭꼭 잘 씹도록 해. 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chew your food well. chew your food well. 그래서 뭔가 한 번 무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지속적으로 계속 씹는 거니까 chew가 적합하겠죠. chew your food well. 두 번째는요.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네, 이거는 영어 속담인데요. 씹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베어 물지 마. 이거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bite라는 단어도 있고 chew라는 단어 둘 다 나왔습니다. Don't bite off. Okay? Don't bite off. 이거는 크게 베어 물지 마. More than you can chew. 씹어 먹을 수 있는 만큼보다. So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선택해서 하라. 이런 말이죠. Oka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껌을 씹고 있어. 네. 껌은요. chewing gum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짧게 gu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씹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I'm 자 씹고 있어요. chewing gum. I'm chewing gum. 이거는 bite보다 chew로 하셔야 됩니다.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chewing gum. I'm chewing gum.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ite. 이거는 깨물 때 bite라는 단어 쓰고요. chew는 뭔가 좀 지속적으로 씹을 때 chew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Does your dog bite? Does your dog bite? Does your dog bite? Chew your food well. Chew your food well. Chew your food well. 네, 오늘은 bite하고 chew를 확실하게 배웠죠. 거기다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Don't worry, I don't bite.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Don't worry, I don't bite. 그리고 되게 좀 많이 쓰는 영어 속담

0: 헬시 씨는 sure there are similarities 하지 않고 mm-hmm. sure there are 약간 yeah. 잘못
1: sure
0: 들으면
1: there are similarities. 예,
0: 잘못 들으면 show처럼 아. 왜냐면 sure가 정말로 sure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sure.
1: Sure.
0: Sure. Sure.
1: Sure. 네.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사람도 yeah. 많거든요.
1: Sure.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Sure there are similarities. Sure.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1: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0: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른데 비슷한 점도 있다. Mm-hmm. 예를 들어서 이런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이 있죠. 두 가지가 mm-hmm. 나왔죠. 내성적인
1: introverted, introverted.
0: 그리고 외향적인
1: extroverted. Extroverted.
0: 이 두 가지 단어 발음할 때 발음 팁 하나 드리면 앞에 이제 intro가 나오고 extro가 나오지만 row처럼 발음하지 않고 그냥 no. intro.
1: Intro. Yeah. 네. Introverted. 네. Extroverted.
0: Like 사전에서
1: bro. extra.
0: 그렇죠.
1: Intro.
0: 네. 어 발음이 나와요. 사전에서 발음기호로 보시면은 intro가 oh. 아니고요. 그래서 introverted, mm-hmm. extroverted. 뒤에 이제 verted를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hmm. 예를 들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거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고요. Yeah. 그런데
1: She says,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0: 먼저 but still 해도 됩니다. Mm-hmm. 그렇긴 해도 라는 mm-hmm. 뜻으로 그런데 even still 하면서 mm-hmm. 조금 더 강조해서 mm-hmm. even still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you can be like 중간에 필러 사실 빼도 되고요.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성적일 수도 있고 mm-hmm. 그리고 hmm.
1: She says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0: 중간에 이제 you can be an extroverted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냥 introvert가 결론이기 때문에 you can be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데 extroverted introvert 네. 외향적인 편인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1: Yeah.
0: 섞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1: Mm-hmm. And she talks more.
2: You know,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So you're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1: You kno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0: 네, 이 부분 재밌습니다. You kno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Mm-hmm. 방식이 정말 많습니다. That people are made up.
1: Made up.
0: 사실 make up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여기서 이제 be made up이라고 쓰였으니까 uh-huh. 그 be를 빼고 make up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나오는데요. Mm-hmm. 화장할 때도 make up이라고
1: yes.
0: 하고요.
1: Make up.
0: 어떤 화해할 때도 make up. You know,
1: oh yeah, you can someone. make up with someone. 네. We had a fight. And now we're going to make up and have pizza.
0: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뭔가 만회할 때, 보충할 때도 make up for your
1: oh, yeah.
0: mistakes. 그런데 여기서의 메이크업은 구성하는 걸 말해요.
1: Yeah, like 네. literally what they're made of,
0: 네.
1: kind of.
0: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1: Yeah.
0: 그래서 consist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mm-hmm.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가능하냐면 this kind of, for example, people.
1: People?
0: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they make up 10% of the population mm-hmm. 하면 이들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이런 말도 mm-hmm.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 Yeah. Basically, 네. what kind of people they are, how 네. are they made up. Yeah.
0: 그래서 사람들의 기질이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1: Mm-hmm. And she says next.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0: 이 부분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Mm-hmm. Put people in a box.
1: Yeah, you categorize them so strictly. You're this. Or this,
0: 맞아요.
1: or that. But there are so many other different things they're made of.
0: 네, 사람들을 상자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정형화하는 거예요. Mm-hmm.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Mm-hmm.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여기서 이제 caught in, get caught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
1: Yeah.
0: We make the mistake
1: Some kind of
0: doing that.
1: Mistake, right? A situation you get in, right?
0: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 한 가지는 사람들을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1: Mm-hmm. She says, for example, so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0: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Oh, introvert인가?

0: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서 성격 자체, personalities are 이렇게 가면 조금 문장이 꼬일 수 있어요.
1: It's, yeah. 예.
0: 그래서 물론 our personalities are all different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아마 we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더 흔할 것 같습니다.
1: Yes,
0: we all
1: sure.
0: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Mm-hmm. 한 번 더.
1: Right. We all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0: Okay.
1: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이번 소셜미디어 포스팅들은요,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 find personalities really interesting. Like,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human? Everyone's thoughts and personalities are interesting to me. I'm a people person and love to see and meet new folks.
0: 네, 첫 번째 글은 누가 썼죠?
1: Christian.
0: 네, I find personalities really interesting. 저는 성격이라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Like, 여기서 like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 mean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human? 물론 이거를 따지듯이 물으면 정말 따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1: Right.
0: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terrible person? 이렇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1: In this case, it just means what things made you like that? What 네. made your personality like that?
0: 그렇죠.
1: 사람만, Good or bad?
0: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나가 흥미롭다는 이야기고요.
1: And next one we have is from Blossom.
0: Everyone's thoughts and personalities are interesting to me. 모두의 생각과 성격들이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I'm a people person.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and love to see and meet new folks.
1: New folks.
0: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여기서 see 하고 meet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1: Yes.
0: 왜냐면 new folks이니까.
1: It's new folks. You 네. always got to see them first before you meet them.
0: New people.
1: New people.
0: 네.
1: Yes.
0: 네. 그래서 folks.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한대요.
1: I haven't heard that in forever.
0: 그래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1: Yes. 네. So thanks for watching today, folks. This 네.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we'll see you next time.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0: 자신감이 좀 많잖아요. 외모 대해서. 그래서 broad shoulders. 네. 네. 넓은 어깨로 이 문을 부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재밌죠. 그래서 시노이가 아니, 키가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계속 읽어봐요.
1: Is there a key? Shinoi asked. Yes, there's a spare one under the floorboards, third plank on the left. They levered the floorboard up and Shinoi put his hand in. There's something there, but I can't reach it. You've got longer arms, Merritt.
2: Merritt looked into the dark hole. A beetle scuttled by.
1: You've got this, Toby said. There's nothing to fear.
2: Merritt closed his eyes, gritted his teeth, and reached in.
3: Got it!
0: Oh, very good. 자, 여분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문을 부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Okay.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물어봐요. 아니, 혹시 키가 있나 물어보는데 There's a spare one under the floorboards. 자, 여기 나무 판자 밑에에 spare one 이라고 하는데 spare는 여분이 spare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죠. 자, they levered the floorboard up and Shinoi put his hand in. 자,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Lever, to lever up. 자, 들어 올리다. 근데 to lever up 여기에서는 이 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To lever up. 네. 그래서 이제 봤어요. 키가 여기 있네. 근데 Shinoi가 팔이 짧대요. 그래서 이제 Merritt를 시키는데 네, 다 좋아요. Merritt's like, okay, yeah. 그렇지만 이제 a beetle, 딱정벌레가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Merritt가 creepy crawlies. He's very afraid of creepy crawlies. 그러니까 Toby는 이제 할 수 있어. You've got this.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여기 그림을 보면은 Merritt 표정을 봐요. 막 하기 싫죠?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를 잡는 거예요. Alright? So he's very afraid of creepy crawlies.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on.
2: Shinoi put the key in the lock and opened the door.
1: Oh, thank you. We were getting a bit desperate. Mabel even flashed Morse code from the window using a torch.
4: We saw it and decoded your message, Shinoi said.
1: Oh, I told you it was worth doing, Howie, said Mabel. We've been stuck in there since this morning.
5: Extraction complete, Merritt said, and we fixed your stair lift.
0: 아, 네, 귀신이 아니고요. 네, 이런 이 나이 있으신 분, 노인 부부가 여기에서 갇혀 있었네요.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여기에서 we were getting a bit desperate. 네, 우리 vocabulary word인데 desperate, 필사적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갇혀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막 계속 이거 문이 안 열리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네, 그래서 Mabel even flashed Morse code from the window using a torch.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이 할머니가 손전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torch예요. 자, 영국에서는 torch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flashlight라고 합니다. So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자, 영국 영어하고 또 미국 영어하고 이런 단어 차이가 있어요. Alright? So keep that in mind. 자, 이 torch로 이제 이 light를 보낸 거죠. 네, flashlight. Flashes of red light. 자, we saw it and decoded your message. This is our last vocabulary word. To decode. 암호를 풀다. 네, 이 light를, 이 빛을 보고 이 암호를 풀었죠. 그래서 이 Morse code는 할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All right. Smart. Good. Good thinking. 자, 그래서 할머니가 I told you it was worth doing, Howie.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 봐, 내가 그거 할 가치가 있다고 했지. Okay,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All right. 자,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자, haunted house. 뭐 보기는 되게 무서웠지만 으스스하고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Alright, very good. I hope you enjoyed it. And join me next time for another new story and adventure. Take care, everyon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오늘은 직장 상황입니다. 바로 마감 전 야근 지옥 Part 1 되겠습니다.
1: 정말 네. 이 야근 제가 여동생이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으로서.
0: Okay. Right.
1: 근데 야근 때문에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시즌이. 아 그때는 와 언제 끝나 도대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좀 바쁜 시기가 있죠.
1: 있어요.
0: 그렇죠? 네. 시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또 계속 일만 하고 싶겠어요. 빨리
1: 맞아요.
0: 가고 싶은데 네. 뭔가가 특히나 마감일이 다가왔다. 그럼 또 지켜야 되거든요.
1: 아유, 그럼요.
0: 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어, 동료의 이야기인가
0: 그런
1: 봐요.
0: 것
1: 야근을 하고
0: 같아요.
1: 있는.
0: 아니면 뭐 상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 그죠,
0: 그쵸?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아, 근데 이런 지금 말들이
1: 네.
0: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어 아닌가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That's right.
1: 아, 이 집에서 마무리해. 언제까지 쓰려고 그래? 뭐 밤샐 거야? 뭐 이런 얘기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0: 9?
1: 9시가 지났는데? 응?
2: The time.
1: 9 o'clock. Come back home. Why?
2: Why come back home?
1: Yes.
2: I'm not home.
1: You have to come
2: I have to
1: home.
2: go home.
1: Go home. So late.
2: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Too much work?
2: I want to go home, but I have
1: 아니,
2: too much
1: 그냥
2: work.
1: 마무리하고 집에 가.
2: Huh?
1: Just go home.
2: Just go home.
1: It's okay. Just.
2: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Deadline?
2: Yeah, I wish I could go home,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내일까지?
2: tomorrow.
1: 오케이, 그러면은
2: Do you
1: stay.
2: want to help me?
1: I have to go home.
2: You don't
1: Sorry.
2: want to?
1: 아, no.
2: 네?
1: Okay, bye.
0: 아이고. 아니, 근데
1: 네.
0: 그렇다고 저기 상대방한테,
1: 예.
0: 저기 뭐냐, 상대방이 그랬다면서요. 그럼
1: 네.
0: 같이 일하는 거 어떨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 예, 저는
0: 아하.
1: 그냥 혼자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적극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0: 각자 하는 거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직장 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은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0: 그 중에 또 일부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3: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3: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 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갈 건데요. 아니,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그죠?
0: 지금 직장 동료 혹은 뭐 부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근데 밤 9시가 넘었나 봐요.
1: 그러네요. Why are you here? It's past nine. 근데 지금 여기에 사실 뭐가 안 들어가도 말은 되죠.
0: 그렇죠.
1: Why are you here?
0: Why are you here?
1: 근데 아직이 넣어야 되나 봐요. 아직을. 그래서 Why are you still here? 예전에 until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면구스러웠어요. 예, It's past nine. 9시가 지났다.
0: Right. 자, still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1: Yeah.
0: Perfect. 아직, 여전히 하는 단어입니다. 이 still이 없으면 말은 되지만 당신은 여기 왜 있는 거죠?
1: 오.
0: 아예 왜 왔냐는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1: 먼저 are you officer?
0: 그죠?
1: 약간, 예, 경관님?
0: 뭐, 여기서 뭐 일하는 사람 맞아요?
1: 네.
0: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So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 훔치다 할 때 S-T-E-A-L과 스펠링도 틀리지만
1: 발음이.
0: 발음 자체가 그렇죠. So still 이렇게 E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입모양 벌리지 않은 상태로 편하게 갈게요. 두 번 갑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There you go. Okay. 자,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Hold on one second. 지금 past nine 할 때 P-A-S-T라고 돼 있죠?
1: 네.
0: Okay.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죠?
1: 네.
0: 얘랑 발음이 같아서
1: 거의 비슷해요.
0: 원어민들도
1: 예.
0: 이렇게 실수해버려요.
1: 아.
0: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past 과거 아니에요?
0: 과거란 뜻도 되고요.
1: 네.
0: 지난.
1: 지난.
0: 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지나갔다.
1: 네.
0: right?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하니까 의미도 대충 비슷한 것 같으니까 원어민들도 이걸로 쓰는데
1: 예.
0: 우리가 몇 시가 지났다라고 할 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돼요.
1: 아.
0: 몇 시가 지난. 이렇게 해서 past 그 다음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1: 그럼 얘는 뭐가 지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0: Something just passed by.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동사 과거형으로 쓴다든가 할 때 쓰게 돼요.
1: Yes.
0: Okay. 자, 그래서 past 뒤에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떤 시간이 넘은, 뭐뭐가 지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10시가 지난, 그럼 어때요?
1: Past 10.
0: 그러면은 9시가 지난.
1: Past 9.
0: 자, 문장 만들게요. 벌써 10시가 지났어. 그러니까 뭐 Where are you? 전화를 딱 걸면서 Where are you? 그러면서 10시가 벌써 지났다.
1: It's already past 10.
0: Oh, nice. It's already past 10. Where are you? How about this? 너 알잖아. 9시가 지난 거. 9시 지난 거 알지 않니? 어떻게 할까요? 너 알잖아.
1: You know, it's past 10.
0: 9. 그죠?
1: Yeah.
0: You know, it's past 9.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So,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자고요.
1: 네.
0: P-A-S-T. 읽어볼게요. Yeah. It's already past 10.
1: It's already past 10.
0: You know, it's past 9.
1: You know, it's past 9.
0: There you go. 자, 여기서는 왜 출퇴근 안 했냐? 이런 느낌으로
1: 그쵸.
0: 갈게요.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1: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0: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약간 여기 dark circles.
1: 그렇죠.
0: 돼가지고.
1: 어깨가 축 처져 있겠어요.
0: 아는데 일이 너무 많아.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I know, but I have too much 일.
0: 아이고. 나눠주세요.
1: I know에서 먼저 끊고.
0: Yes.
1: But I have too much work. 여기까지겠는데요?
0: 오케이.
1: Okay. 예.
0: 얘는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죠.
1: 애매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 일이 많다고 할 때는 우리가 work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쓴다고 그때 하셨으니까요.
0: Nice. Okay. So I know 여기까지 문장 끝날 수 있습니다.
1: 네.
0: But 하면서 이어가죠. I have too much work가 있어. 정답.
1: Yeah.
0: 일이라고 하는 거 work는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I have one work, two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So work는 셀 수 없는 흔히 불가사한 명사. 라고 쓸 수가 있는데
1: 네.
0: 자 이렇게 셀 수 없는 거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too much 명사 이렇게 써주면 너무 많은 명사 명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1: 네.
0: 그래서 much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아까 work가 셀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물 물 셀 수 있나요?
1: 아니요.
0: 물, 물 한 세 개 주세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담겨 있을 때 그럴 때는 셀 수 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액체 개념 못 세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너무 많은 물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Too much water.
0: Too much water.
1: Yeah.
0: 그러면 너무 많은 소금.
1: Too much salt.
0: 그렇죠. Salt. 물론 하나하나 알갱이 셀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 물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는 너무 많은 물을 난 마셨다.
1: I drank too much water.
0: 그렇죠. I drank too much water. How about this? 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넌 먹어 너무 많은 소금을.
1: You eat too much salt.
0: 아, 그렇죠. You eat too much salt.
1: Yeah.
0: 여기서 말한 salt는 사실 salty한 음식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And again, water, salt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셀 수 없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much라는 단어를 앞에 쓰게 되고요.
1: 네.
0: 아, 근데 사실 영어가 참 애매한 게요.
1: 예.
0: 어떤 거는 셀 수 없을 것 같지만 셀 수 있게도 취급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컨테이너에 셀 수 있는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셀 수도 있다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해상, 바다인데
1: 예, 예.
0: 다른 지역의 바다를 여러 개 얘기할 땐 또 waters를 쓰기도 해요.
1: 아,
0: 근데
1: 정말?
0: 굉장히 rare한 케이스죠. 여기서는 그냥 물이란 개념입니다.
1: 그리고 컵 한 잔, 두 잔 할 때도 a cup of water.
0: 그렇죠. 못 세니까 컵으로 나눈다든가.
1: 예.
0: 자, 읽어볼게요. I drank too much water.
1: I drank too much water.
0: You eat too much salt.
1: You eat too much salt.
0: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익을 넣어보겠습니다.
1: 예.
0: 나 쿠키 너무 많이 먹었어.
1: 아이고.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I ate too
0: 쿠키를 너무 많이 먹었어.
1: Too many cookies. 와하.
0: 와, 이제는 속지 않아요.
1: 예, 예.
0: 여러분, 쿠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 살 수 있습니다.
0: 있죠. 그러니까 too much가 아니라
1: too
0: many 쓰는
1: yes.
0: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집중해서 하진 않겠지만 아, 셀 수 있는 단어는 복수명사로 한 다음에 거기 앞에 many를 쓰는구나.
1: Yeah.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피곤한 느낌으로, right?
1: Yeah.
0: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자,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휴,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오.
0: 근데 말하는 사람은 좀 쉽지만 이게 또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0: 결국 내가 나와서 해야
1: 그래.
0: 되거든요. 해줄 거 아니잖아요.
1: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렇게 늦게 끝난 김에 다 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0: Right.
1: Just to wrap it up and go. Wrap it up. 오, 이게 싸버리는 건데 그거를. 그냥 싸버려. 랩이니까. 그리고.
0: 나눌 수 있죠.
1: 예, 집에 가. Go home. Yeah.
0: Okay.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익숙한 단어 나왔죠?
1: 네.
0: So, just wrap it up.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쵸? And go home. 정답. Perfect.
1: Yes.
0: 자, home 앞에, 왜 집으로라고 하니까 to 안 붙여요? 하실 수 있지만은, 아시죠? home은 집이란 명사도 되지만,
1: 네.
0: 집에, 뭐, 집으로라는 부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오히려 넣으면 집으로 가. 이렇게 두 번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1: 어색하네요.
0: 어색할 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home 이렇게 썼고요.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요거 전에 한번 제가 말로만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re, there, downtown, uptown.

0: 이런 것들은 명사로도 되지만 명사도 돼요. 그렇지만 부사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전치사 앞에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로부터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막 from을 꼭 써야 되기는 해요. from ther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할 겁니다. 오케이. 자, wrap up 나왔어요. wrap up. 아까 슬기 씨가 wrap up 하는 게 뭐라고요?
1: Wrap it up. 그냥 그거를 싸버려. 그러니까 싸다잖아요, 랩이.
0: 짐 같은 거 싸는 거잖아요. 아니면 포장을 하거나.
1: 맞아요.
0: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온게 맞습니다. So, wrap up을 한다든가, 뭔가를 wrap up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싸서 난 집에 가는 거예요. So, 결국 마무리하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회의, 수업 이런 거할때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리더가 자, 마무리합시다. 이런 느낌 있죠?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하자. 뭐죠?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자,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Oh. 어떻게 할까요?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it을 써도 돼요. 그것. 그러면은 요 사이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대명사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린 그걸 마무리했어. 아주 나이스하게. 나이스하게.
1: We wrapped it up nicely.
0: Nicely. We wrapped it up nicely. 그럼, 우리 아주 마무리 깔끔하게 했어.
1: 어우,
0: 많이 쓰겠죠?
1: 부러워요. 마무리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0: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요. 오케이, wrap it up. Let's wrap it up. 이런 말 엄청 많이 들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슬기 씨도 예를 들어 어떤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할때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할때 오케이, let's wrap this up.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듣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차피 결국 할리우드 가실 거기 때문에
1: 아, 글로벌 스타 가야 돼요.
0: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 읽어 볼게요. Let's wrap up the meeting.
1: Let's wrap up the meeting.
0: We wrapped it up nicely.
1: We wrapped it up nicely.
0: 그렇죠.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Just wrap it up and go home.
1: Just wrap it up and go
0: Alright, 말이 쉽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1: home.
0: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항상 보통 늦게 왜 갈까요?
1: 늦게 가는 이유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일도 할 일이지만 동료가 갑작스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료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좀 아파요. 그러면은 그 동료가 같은 부서의 팀원인데 그 일이 마무리 못 되면은 가끔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이렇게 딥하게까지 갈 줄은
1: 너무 말이 갔나요?
0: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냥 마감이 다가온 거죠? 네. 그 정도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료애와. 이 모든 게 들어갈 줄 상상도
1: 맞아요.
0: 못했습니다.
1: 아주
0: 네.
1: 뜨거워요.
0: 자, 볼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감이 내일이야. 나 그래서 못 가.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마감이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발표하거나
0: Yeah,
1: 제출해야
0: something like
1: 되거나
0: that.
1: I wish I could 그럴 수 있으면 I wish이지만 나도 좋지만 but the is tomorrow 마감이 tomorrow야 이거네요. 그 마감이 뜻하는 말이 알아요. 끝나는 그거잖아요. 끝나는 선. 그래서 finish line. 비웃지 마세요.
0: 아니, 비웃은 거 아니라 그냥 너무
1: 잘
0: 귀여웠습니다.
1: 썼죠, 근데.
0: 알겠습니다.
1: 생각이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0: The finish line
1: is
0: is
1: tomorrow.
0: tomorrow.
1: 내일이 마감
0: 마감날이다.
1: 날이야.
0: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I wish I could, but the beep beep beep is tomorrow.
1: 데드라인. 그거 라인
0: 같은
1: 맞네.
0: line인데, finish line은 뭔가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점을 말하고요.
1: 그렇군요.
0: deadline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one word입니다. 그래서 마감, 기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업무 관련된 마감일 이걸로 쓰게 되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due date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due date. due date 처음 들어본 거, 아니, 들어본 거
1: 근데
0: 처음이군요.
1: 그렇게 막 이렇게 막
0: 네.
1: 익숙하진 않은데요.
0: 아마 사전을 찾아보셔도 여기서도 뭐 마감, 기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둘다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deadline, due date.
1: Due date.
0: 중요한 건 이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를. 그렇죠? 제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마감인데 deadline, 벌써 dead가 거의 죽은이란 뜻이죠.
1: 그쵸.
0: 강력하죠. 그래서

0: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수준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그쵸, 어떤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얘기를.
1: 네.
0: 이건 넘기면 나는 진짜 해고당할 수도 있어. 이런
1: 그쵸.
0: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회사에 어떤 뭔가 제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에세이 같은 거 그런 거 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데드라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듀데이트 같은 경우에 얘도 마감일이긴 한데요. 얘는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한번또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이 있는 그런 느낌?
1: 그런 경우도
0: 네.
1: 많으니까요.
0: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1: 네.
0: 그뭐 언제까지 마감 뭐 기한 이게
1: 그쵸,
0: 있죠?
1: 결제 기한?
0: 그럴 땐 영어에서 듀데이트를 많이 써요. 그 얘기는
1: 아.
0: 뭐냐면 이때 안 내도 되요는 아니고
1: 예.
0: 이번에 만약에 못 내면 다음번에 조금 뭐 돈을 더
1: 연체료.
0: 연체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회 뭐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면 뭐
1: 예.
0: 좀 힘든 시기였다.
1: 좀
0: 그래서 좀
1: 봐주죠.
0: 그런 플렉서블하게 해주겠다.
1: 맞습니다.
0: So 얘가 조금 부드러워요. 아시겠죠?
1: 그렇구나.
0: 그만큼 여기서 지금 데드라인 내일이야. 나 이래서 못 간다는 거 강조해 준 거죠.
1: 네.
0: 자, 여기서 잠깐 뭐 하나 볼게요. I wish I could. 이거는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1: 안
0: 그건
1: 돼요.
0: 불가능이기 때문에
1: 네.
0: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뭐 하나 볼게요. 아, wish하고 hope하고 다 바라는 거 아닌가?
1: 맞죠?
0: I wish, I hope, right? I hope는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기, I hope you can come to my party. 오면 좋겠어. 나 한번 기다려 볼게. I hope you can come.
1: 네.
0: 근데 슬기 씨가 만약에 미국에 살아요.
1: 예.
0: 그날 아예 외국에 있는 거예요. 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럴
1: 네.
0: 때는, 오면 좋을 텐데, 가로치고 못 와서 아쉽다. 이게 I wish입니다. 이 경우는 I wish 뒤에 뭔가 가정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못 가요. I wish I could go home, but I can't. 그게 줄여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Do you understand? So, 얘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픽스 해놓고, 고정해놓고 쓰는 경우 엄청
1: I
0: 많아요.
1: wish I could.
0: I wish I could.
1: Yeah.
0: 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1: 네.
0: 들으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슬기 씨가.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1: 네.
0: 들어서, Do you think you can come to my party, 슬기? My birthday party is tomorrow.
1: Oh,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이런
1: Yeah.
0: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1: 그쵸.
0: 못 얻는 거 100%.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투자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아, 내가 막 무조건 뭐 이렇게 profits 이익을 남길
1: 예.
0: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어서 아쉽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죠.
1: 네.
0: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볼까요? I wish I could, but I am busy.
1: I wish I could, but I'm busy.
0: 두 번째는요.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1: I wish I could, but it's not easy.
0: There you go. 자,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Just wrap it up and go home.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왜 아직 여기 있어? 9시가 지났는데.
1: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0: 네, 두 번째는요.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Just wrap it up and go
0: Wrap
1: home.
0: it up and go home. There you go.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9.
2: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0: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past. 스펠링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1: 네.
0: Right, past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음흠.
0: 자, 9시가 지났는데 is로 주어를 잡으세요. 9시가 지났어.
1: It's past nine.
0: It's past nine. 자, 두 번째, 벌써 10시가 넘었어.
1: It's really past ten.
0: Really? 벌써, 벌써.
1: It's already past ten.
0: Okay.
1: Yes.
0: 자, 세 번째. 9시 지난 거 알잖아. 너 알잖아. 9시 지난 거.
1: You know it's past nine.
0: You know it's past nine.
1: Mm-hmm.
0: Just like this.
1: Yeah.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past nine. It's already past ten. You know, it's past nine. Very,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1: Wrap up?
0: Wrap up. 이렇게 뭔가 포장지로 싸린 느낌도 있지만,
1: 네.
0: 뭔가 마무리하다. 어떤 세션
1: 그쵸.
0: 같은 것을. 자,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그것을 멋지게 마무리했어.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마무리했어.
1: We wrapped it up nicely.
0: Yes, we wrapped it up nicely. 과거형이죠,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그 회의를 마무리합시다.
1: Let's wrap it
0: up,
1: up.
0: wrap. 회의가 영어로
1: Let's
0: 뭐죠?
1: wrap up the meeting.
0: 그렇죠. Let's wrap up the meeting.
1: Yeah.
0: Just like so.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집에 가. 그걸 마무리하고, 그냥 그걸 마무리하고 집에 가.
1: Just wrap it up and go
0: Ooh,
1: home.
0: nice. Nice and
1: Yeah.
0: smooth. So just wrap it up and go home. Alright? 읽어볼게요. We wrapped it up nicely. Let's wrap up the meeting. Just wrap it up and go home.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1: 예.
0: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3: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2: Just wrap it up and go home.
3: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y are you still here? It's past nine.
4: Oh, I know, but I have too much work.
1: Oh, just wrap it up and go home.
4: I wish I could, but the deadline is tomorrow.
1: Oh, you have to stay.
4: You want to stay?
1: No, no, no. Oh, I have to go home.
4: Yeah. You sure?
1: Bye.
0: Yes!
1: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Okay.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phone is gone from the
0: There
1: table.
0: you go. From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rap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그걸 마무리합시다. 그걸 마무리합시다.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마감 전 야근 지옥 파트 2. 되겠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마감 전에 야근 때문에.
0: 맞아요. 갈 수가 없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 하나의 인물로 소속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게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0: 결국 또 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힘들긴 해도
1: 오늘 끝내고 가는 게 나아.
0: That's right. 에이. 자, 그러면은 야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의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승진시키는 것도 알아야겠고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확실히 승진에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와우.
1: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누가 해주면, 오케이, 야근 가자. 되는 거거든요.
0: 열심히 해야지,
1: 예, 네,
0: 그래. 나잘
1: 그럼요.
0: 살고 있어.
1: 동기부여가 다른 게 없어요.
0: That's right.
1: 예. 네.
0: 칭찬입니다.
1: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0: That's right.
1: 그것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0: 아하. 자, 이런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와, 정말 너희 부장님은 너 승진시켜줘야겠다.
2: Am I in trouble?
1: 응? No. your boss, you have to pay, have to take so much money. You are very hard work. Yeah, so your boss,
2: Oh, I deserve
1: good job. Yeah.
2: more money. Yea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Working hard?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He don't know? He doesn't
2: I'm
1: know?
2: not sure. I hope so.
1: 아니, 너는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2: Huh?
1: 응?
2: What did you say?
1: B 그러니까
2: bonus?
1: bonus. Bonus, you know?
2: I know bonus.
1: Bonus.
2: Right?
1: Much money. More money.
2: I deserve?
1: Yeah.
2: Oh.
1: You have to.
2: Oh.
1: Yeah, take it.
2: Hold on. Hold on.
1: 왜?
2: Oh, my daughter's calling.
1: 어?
2: Hey, baby.
1: What's up?
2: Hello?
0: 아이고. 아니, 굉장히 칭찬맨이네요? 어,
1: 예,
0: 칭찬맨입니다. 혹시
1: 그럼요.
0: 사장님 아니에요?
1: 아우,
0: 본인은
1: 하고
0: 그런 권한은
1: 싶어요.
0: 없죠?
1: 네, 하고
0: 알겠습니다.
1: 싶어요.
0: 오케이. 자,
1: 예.
0: 지금 대화 중에 승진시켜야 된다,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 그쵸.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니까
0: 맞습니다.
1: 아마 여러분들도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오늘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때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야,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1: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승진 안 시키면 누굴 시켜?
0: 이건 말이 안 돼.
1: 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0: Of course.
1: Your boss should give you. 너한테 줘야 되겠다,
0: 뭐를요?
1: 승진을.
0: 아하.
1: 승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승진이 뭘까요? 뭔가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예. Give you an upgrade. 예.
0: 상대방이 약간 소프트웨어인가요? 느낌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1: 찌익찌찌찌.
0: Okay, 보겠습니다. Your boss should give you.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하려면 언업그레이드인데요.
1: 그런가요?
0: Promotion, come on.
1: 프로모션. 프로모트는 제가 생각이 어렴풋 났는데.
0: 맞아요. 왜냐면 promote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쓸 수는 있거든요. 네. 자,
1: 네.
0: 근데 오늘은 덩어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promotion, promotion.
1: 네.
0: 물론 우리가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판촉 관련돼 있는 뜻으로도
1: 맞아요.
0: 쓰지만은
1: 네.
0: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승진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주다라고 하는구나.
1: 그래서
0: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1: 네네.
0: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give부터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명사를 암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1: 아하.
0: 자, so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줘요. 뭘 줘요? A promotion
1: 프로모션.
0: 주는 거예요. 그게 승진시키다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give의 과거 뭐였죠?
1: gave.
0: gave. 요 정도만 알아도 꽤나 많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1: 네.
0: 자, 내 상사가
1: 네.
0: 날 승진시켰어. 그 얘기는 내 상사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줬다.
1: 네.
0: Right?
1: My boss gave a promotion.
0: Ah, 누구에게 줬다고요?
1: Ah,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1: 아하.
0: 목적어. Yes. Right? Gave me a promotion.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1: Oh.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에게 프로모션 안 줬다는 거예요.
1: 네. They didn't give them
0: Give him.
1: Give him a promotion.
0: 그렇죠. Uh-huh.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Yes.
0: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를 그쵸? 얘기를 하겠죠. Okay. So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1: 네.
0: 누구에게 promotion 주다. Give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슬기 씨가
1: 네.
0: 동사는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1: Promote.
0: Promote.
1: 네.
0: 그것도 가능해요.
1: 오.
0: 이 promote 쓰면 어떻게 보면 더 simpler 할 수도
1: 예.
0: 있습니다. 그냥 promote someone 이러면 누군가를 승진시키다라는
1: 네.
0: 뜻으로 더 쉽게 쓸 수도 있어요.
1: 예.
0: 오케이? 근데 좀 더 길어도 원어민들이 덩어리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1: 아하.
0: 네. So promote someon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급 인상시켜준다고 하면 뭘 쓰면 되는 거죠?
1: 봉급이요?
0: 네.
1: Give someone a 그...
0: 올려주는 느낌인데요, 뭔가.
1: 업이요,
0: 뭔가 올려주...
1: 업. 올리는 거요? 아, raise.
0: 네, 맞아요.
1: Raise.
0: 써주세요.
1: 아, raise.
0: 역시 이렇게 계속 틀려봐야 돼요.
1: 아, 예.
0: 맞습니다.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결국 봉급 인상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aise하고 promotion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1: 세트로
0: 말해요.
1: 가져가면 되겠네요.
0: 그럼요.
1: 에이.
0: Right. 읽어볼게요. Hey,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자, 이랬을 때, 이분은 굉장히 좀 험블한 분이에요. 되게
1: 예.
0: 겸손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면 좋겠네.
1: 오.
0: 아, 그렇죠.
1: 아, 나라면은 그거를 왜 내 보스는 모를까? 어?
0: 근데 반전은
1: 네가 좀 얘기해 줄래?
0: 반전은 예. 이 사람이 버스의 아들인 거예요. 딱 들었을 때.
1: 그랬군요.
0: 아버지.
1: 나도 잘 보여야겠네.
0: 네.
1: I hop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나는 바랍니다. He knows 여기도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가 알기를. I'm working. 내가 일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걸. 아.
0: 끊으니까 나쁘지 않죠.
1: 우와. 끊으니까는 재밌다.
0: 음흠.
1: Hard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0: Alright.
1: Yeah.
0: I hope. 난 바라요. 뭐를 바라냐면 he knows. 그가 알기를 그 bos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네.
0: 뭐를요? I'm working hard. 정답. Perfect.
1: 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1: 네.
0: 뭐 세게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hard라는 단어 부사를 쓰게 되는 거죠.
1: 네.
0: 여기 나왔어요. 아,

0: 바란다. 바란다. 근데 이게 또, 아, 그러길 바라.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1: 예.
0: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아,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1: 네네네.
0: 희망이 안 죽었어요. 희망 살아있어요. 그래서 I hope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그 내용이 벌어지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아직은 그때 쓰는 겁니다. Right?
1: 오.
0: 왜냐면 그 버스가 언젠가 지나가다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알면 좋겠어.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하고 당신 사랑하는데 이런 거가 있다고 치면
1: 네.
0: 난 바란다. 당신이 알기를.
1: I hope you know.
0: 그렇죠.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Oh, yeah.
0: How about this? 그가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1: 오,
0: 기억하려나? 그러면은 난 바라죠.
1: I hope
0: 그가 날 기억하기를.
1: he remembers me.
0: 오, I
1: 오,
0: hope he remembers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떠오릅니다. 진짜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던 예전에
1: 네,
0: 스승님이 계셨는데
1: 오,
0: 미국에서
1: 예.
0: 오랜만에 갔더니
1: Oh,
0: 누구세요?라고
1: who are you?
0: 와인었던 네 그렇죠. 아주 슬픈 기억이 있어요. Alright, so I hope 하고 평소문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know.
1: I hope you know.
0: I hope he remembers me.
1: I hope he remembers me.
0: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I hop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안 벌어진 거여도
1: 네.
0: will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1: 예.
0: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I hope he will remember me.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1: 네.
0: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will 쓰지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1: 현재형으로
0: 돼요.
1: 네,
0: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 hope, I wish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1: 네,
0: 정도만 느껴주시면 돼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1: I wish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 I wish I am a bird 뭐 이런 거.
0: 오케이. 맞아요. 지금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1: 예.
0: I were a bird라고
1: I
0: 해야 돼요.
1: were a
0: 심지어
1: bird.
0: 가정을 써야 되는데,
1: 네.
0: essentially 정확합니다. I hope는 희망이 살아있다 없다.
1: 있어요.
0: 살아있어요.
1: hope는 있어요.
0: Right.
1: 예.
0: But I wish. 이거는 바라긴 해요. 그치만 어차피 안될 거고,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1: 근데 나는 사실은 날개는 있어요. 저는요.
0: 어디 계신가요?
1: 지금 약간 숨겨놨어요.
0: 숨겨놨습니까?
1: 예, 그렇죠. 왜냐면은 갑자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예,
0: 그러네요.
1: 아야.
0: 오케이, 알겠습니다. So, I hope, I wish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 예.
0: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아,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 야근을 더 하라, 이 소리죠, 뭐.
0: 돌려서 말하면
1: 예,
0: 그런가요?
1: 그 소리 같아요. You, deserve it. Deserve it에서 끊어봐요?
0: 오케이.
1: 네. And a bonus. 오,
0: Yes.
1: and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니까
0: 네.
1: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0: 오케이.
1: 보너스까지 deserve. 이거, 뭐뭐 할 가치가 있단대요. 오, 그거를 할 가치가 있다. 아, 이게 확실히네. 확실히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요.
0: 오케이.
1: 예. You,
0: 이거는 단골 단어입니다.
1: must예요. You must have. Yeah.
0: 역시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must have는 아예 틀린 구조고요.
1: 그래요?
0: 여기서 그냥 방금 본인도 부사라고
1: 아, 그럼,
0: 해놓고.
1: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0: Yeah,
1: 그게?
0: yeah.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you,
0: 자, 힌트 드릴게요.
1: certainly. 어, certainly.
0: 오케이.
1: 이거 확실한 거예요,
0: You
1: 이거.
0: know what?
1: Yeah.
0: I like it.
1: 예.
0: I like it. Okay, certainly. 오늘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맞아요. 써도 돼요.
1: 써도 돼요?
0: 확실이란 뜻이에요.
1: 어,
0: Certainly.
1: 예.
0: But
3: definitely 가져왔습니다.
0: 근데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확실히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아. 그래서 definitely도 그 중에 하나고 certainly도 오. surely 이런 거 자주 씁니다.
1: Surely.
0: Right,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되고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죠.
1: 네.
0: 근데 강력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강세를 앞쪽에 D-E에 줘서 definitely 이렇게 안 하면요. 강세를 안 주면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해버려요.
1: 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Ooh, okay. So you definitely deserve it.
1: Yeah.
0: 이라고 했습니다. Mm-hmm. 자, deserve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0: 뭔가를 받거나 누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 그래서 너는 있잖아. 그런 프로모션을 받을 자격이 돼.
1: 오.
0: 어,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느낌이에요. So deserve 뒤에 무슨 나중에는 deserve to g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1: 예.
0: 말고 그냥 deserve 명사 하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예. 돈일 수도 있고요.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나의 칭찬, 그녀의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하다, 누릴 만하다, 자격된다.
1: 네.
0: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라면서 촥.
1: You deserve this money.
0: 아, 그렇죠.
1: 아.
0: 받을 만하다고 해서 뭐 receive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1: 아.
0: You deserve, this,
1: deserve
0: money.
1: this money.
0: Hey. Come on, take it.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받을 만, 아, 뭐뭐 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1: 예,
0: 이게 아니라
1: 벌을 받아 마땅해 이런 말도 되잖아요.
0: 나쁜 걸 받을 만도 해.
1: 예.
0: 이거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벌이라고 하는 게 puni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1: 어, punishment. 맞아요. punishment.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punishment를, 그 체벌을 받을 만 했어. 과거형으로 해보세요.
1: He deserved
0: The
1: punishment.
0: There you go.
1: Oh.
0: Well, he deserved the punishment.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엄청 문제를 만들었어.
1: 큰 죄를 지었겠죠.
0: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항상 돈, 뭐 상,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1: 네.
0: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1: Uh-huh.
0: Okay? 자, 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1: You deserve this money.
0: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1: Oh.
0: 이랬을 때 난 이걸 받을 만하지 않아. 이 this라고 하는 게 이런 취급이라고 칠게요.
1: 예?
0: this로 쓰세요.
1: 예?
0: 나 이거 받을 만하지 않아.
1: I didn't deserve this.
0: 현재형으로 다시.
1: I don't deserve this.
0: 맞아요.
1: Oh.
0: 이거는요. I don't deserve this. 이거는 거의 굳어졌었어요. 원어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1: 예.
0: 화가 났을 때 I don't deserve this.
1: 내가
0: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돼?
1: 맞아.
0: 많이 써요.
1: 상황에 있어서 억울할 때.
0: 맞아요.
1: I don't deserve this.
0: I don't deserve this.
1: 네.
0: 오케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다 대문자로 and, and를 쓰는 거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리겠지만
1: 네.
0: 제가 이렇게 대문자를 써놓은 이유는 promotion도 받을 자격이 되고요.
1: 보너스도
0: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아하.
0: 이렇게 해주면 맛이 더 살 것 같아요.
1: Yes.
0: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0: 네. 아, 자, 이랬을 때 마무리를 좀 이렇게 끝내봤어요. 잠깐. 아, 우리 딸 전화 온다. 안녕, 공주님. 이렇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 그러니까 보너스.
0: 가고 싶잖아요.
1: 가고 싶어. 야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0: 아.
1: 이러다가 야근 다 하고 애 잘 때 들어가요.
0: 너무. Oh, no.
1: 아우,
0: oh, no.
1: 속상해. 잠깐.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정말 스윗한 아빠?
0: Right.
1: 예, 같은
0: Mommy
1: 느낌.
0: or daddy요.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wait 할게요. 잠깐.
0: Oh, wait.
1: 네.
0: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이렇게 또 아이 앞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
1: 그렇죠.
0: 느낌 주잖아요. 오케이. 자, wait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죠?
1: Hold on.
0: Hold on.
1: Oh, yeah, yeah, yeah. 알죠, 알죠.
0: Hold on도 잠깐 기다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좀 hold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1: 네.
0: 금방 돌아올게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Hold on. Right. 대신에 hold on. 이건 좀 느낌. on은 무조건 발음할 때 입 모양을 좀 벌려서 어떻게 할까요?
1: On에
0: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n. Hold on.
1: on. Hold on.
0: Very nice. 자, 지금 보세요. My daughter is 그 다음에 시제가 뭐죠?
1: 진행형.
0: 비동사 ing 나왔죠. So she is calling. She's calling me, right? 비동사

0: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1: 네.
0: 얘는 정말 그냥 진행형에 충실한 시제인 겁니다. 그렇죠? So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남편은 자고 있다.
1: My husband is sleeping.
0: 그렇죠? 비동사 ing. How about this one? 그 개들은 짖고 있대요. 우후.
1: The dogs are 짖다, barking.
0: 오케이. 오, 나이스. 자, 만약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1: 예.
0: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짓다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지저잉. 저는 원래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 단어는 모를 수 있거든요.
1: 예.
0: 하지만 진행형을 지키려는 약간 트레이닝은 좀 필요합니다.
1: 그쵸.
0: 이렇게.
1: 그러면은 진짜 기억이 오래 남죠.
0: That's right. So
1: 예.
0: bark 하는 거가 짖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한참 그러고 있다. 자, 읽어볼게요. My husband is sleeping.
1: My husband is sleeping.
0: The dogs are barking.
1: The dogs are barking.
0: 자, 비동사 ing는 그래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꽤나 다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응용을 두개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 네.
0: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1: 음흠.
0: 지금 그러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 난 영화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1: 예.
0: 나 영화 보고 있었어. 너 전화 했었니? 나 영화 보고 있었어. 과거 진행이죠.
1: I was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I was watching a
1: Yes.
0: movie. I'm sorry.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
1: 네.
0: 너책 읽고 있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1: Are you reading a book?
0: That's it. Are you reading a book? See? 저는 슬기 씨가 이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오래 들으셨으면 꽤나 쉽게 하셨을 겁니다.
1: 사실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시키는 게 조금
0: 아직은? 네.
1: 두 들어가면서 이제 일반 동사랑 같이 하는 게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네.
1: 요거는 이제
0: 나쁘지
1: BING가
0: 않아요.
1: 굳어져 있으니까
0: That's good. 그거는 이상하게 난 이게 더잘 맞아요가 아니라 슬기 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오케이, you guys, 한번 약간 스윗하게 해야 돼요.
1: 네.
0: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1: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오케이,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1: Your boss give.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그렇죠.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0: 오,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2: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알라이,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을 준다는 거, 결국
1: 네.
0: 승진시키다. 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적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 Yes.
0: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날 승진시켰어. 자, 내 상사가 나에게 승진을 줬어.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My boss gave me a promotion.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1: No. They didn't give him
0: Him.
1: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자, 하나 더요. 너의 부장님은 너희 부장님은

0: 사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자, 너의 상사는 너에게 프로모션 줘야겠어.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아, beautiful.
1: Yes.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My boss gave me a promotion.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Deserve
1: Deserve.
0: something. 아, 이거 받을 만하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1: 네.
0: 자, 넌이 돈을 받을 만해. 자.
1: You deserve this money.
0: There you go. You deserve this money. 명사 바로요.
1: 네.
0: 그는 그 벌을, 그 punishment를 받을 만했어.
1: Oh, he deserved this
0: The
1: the punishment.
0: punishment. 하나 더요.
1: 예.
0: 억양 잘 신경 써주세요.
1: 네.
0: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1: You definitely
0: Deserve
1: deserve
0: it.
1: it and the bonus.
0: 오, and 좋았습니다.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He deserved the punishment.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오, 억양 마지막 약간
1: 그쵸.
0: impressive 하네요.
1: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했기
0: 아,
1: 때문에,
0: 전공했기 때문에
1: 예,
0: I
1: 요런 또
0: like that.
1: 연기 감이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할수 있습니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자,
1: 네.
0: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드세요.
0: 주세요.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3: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3: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아, 오늘도 정말 뭐랄까, 그냥 단순한 직장 영어라기보다는 남을 좀 칭찬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을 풍길 수
1: 그러게요.
0: 있겠죠.
1: 뭐뭐 할 만해 deserve는
0: 아하.
1: 정말 여기저기서 쓸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꼭 저장해 둬야 되겠습니다.
0: Exactly.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O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Oh, yeah. Oh, hold on.
1: 응?
4: Oh, my daughter's calling.
1: Oh.
4: Hey, baby.
0: 아, great job, you guys.
1: 역시나.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0: There you go. 뭔가 놓는다는 느낌이었죠?
1: 네.
0: 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굉장히 고급입니다. 바로
1: Oh.
0: deserve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넌 상을 받을 만해. 오, 잘했잖아. 그러면서 넌 상을 받을 만해. 영작해주세요.
1: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를 좀 잊어버렸어요. 분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겠죠. 그때 손짓발짓을 하는 게 정말 여러분이 멘탈이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지 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핵심 동사가 바로 lost가 됩니다. 그래서 I lost 분실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것을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분실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분실하는 거는요, lose라는 동사가 원래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떠한 것을 분실합니다. 현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I lost 분실물 해서 lose의 과거인 lost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lost 분실물.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실물 자리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I lost 분실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갑은 그쵸, 바로 walle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I lost my walle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지갑들을 wall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 긴 것들은 purs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lost my wallet.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ost my wallet.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wallet. 해가지고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긴 여성 지갑은 I lost my purse. P-U-R-S-E, purse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 lost my purse. 제 조금 긴 여성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문장. 자,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휴대폰? 그렇죠. I lost my phone.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lost my smartphone.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lost my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phon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전자기기 뭐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노트북 랩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이 자리에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방, 그쵸? I lost my bag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lost my bag.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bag 해서 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메고 있는 가방 말고 이제 우리 흔히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근데 캐리어는 캐리어라기 얘기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luggage 혹은 baggag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lost my luggage 혹은 I lost my bagga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바퀴 달린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제 유선 이어폰에서 이제 무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하나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분실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무선 이어폰이라는 표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My wireless earphones로 얘기를 하시면은 그렇죠.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0: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제가 무선 이어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wireless라는 표현, 그쵸? 무선의 라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한 번만 더. 시작.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해서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I lost 분실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었죠?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I lost my phone. I lost my phone. I lost my bag. I lost my bag.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I lost my wireless earphon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갑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라는 표현 I lost my wallet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실한 것과 어디다가 두고 온 거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분실한 거는요 I lost 분실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내렸다 혹은 어디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leave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left 분실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분실물을 좀 두고 왔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여기에다가 두고 갔었거든요. 두고 내렸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left 하고 나서 분실물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here 얘기를 하거나 혹은 in 장소를 얘기를 하거나 혹은 at 장소를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어디에서 제가 좀 두고 내렸습니다. 혹은 on 하고 나서 여러분 버스나 혹은 o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뭘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다가 두고 내렸어요. 라는 그런 표현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했다와 두고 내렸다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서 left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eft my wallet here. 한 번만 더. 시작. I left my wallet here. 해서 두고 내린 것은 left. 여러분이 분실한 것은 lost로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st my phone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언제 그거 분실하셨어요? 어디에서 분실하셨어요? 뭘 분실하셨나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시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시점은 바로 when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did you lose your phone?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휴대폰을 분실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장소를 물어볼 땐 어디에서 분실하셨어요? 그렇죠. Where did you lose your phone? 이렇게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뭘 분실하셨나요? 라는 질문은요. 여기엔 없지만 What did you lose?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분실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시점, 장소, 무엇 여러분이 다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분실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I lost 분실물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저는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자,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제가 I always say what you can control 100% is your inside, not the outside. 아시겠죠? 외부 상황은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100% 없습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는 거죠. 아, 여러분 마음도 잘 안 되신다고요? 마음대로? 자, 그래서 적어도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행복 찾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이게 출발점은 이겁니다. 누구에 대한 취향이 궁금할 때, 일주일에 얼마나 밥을 해 드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을 하세요? 독서는 얼마나 하고요? EBS는 얼마나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궁금한 거는 횟수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뭐뭐 하세요는 이미 옛날에 나왔던 do you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자, 그래서 자주니까 how often do you 하는 거. do you는 맨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복습하셔도요. 서로 응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combinations. 그죠? 그래, 그렇게 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how often do you. 자, 얼마나 자주 연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거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는가 궁금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연습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어보세요. Build up your confidence, okay? With these sentences.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다는 뭐예요? 그렇죠. Exercise 쓰시면 돼요. 그럼 앞에 나왔던 How often do you exercise? 동작이 없는 그러한 따라하는 방식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자로 인식되는 순간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exercise? Exercise. 자, 얼마나 자주 그걸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확인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장치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How often do you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How often do you check it? 그렇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check it? 발음도 check it로 들리지 않습니다. check it처럼 들려요. check it. 아시겠죠? 예, 그러면 마치 뭐 한우의 체크살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check it. check it. 아시겠죠? check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 말을 하세요? How often do you? 그렇죠. say it. 그래서 how often do you say it?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는 말을 하는 것은 보통 say라고 하고요. 대화를 나누는 것은 talk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 연설 비슷한 걸 하는 거 그런 식의 느낌이 speak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say, talk, speak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말을 하다라는 식으로 예,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것은 tell이고요. tell, T-E-L-L. 그러면 네 가지가 구분되시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시나요? 사실은 white lie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거짓말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lie?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앞에 다 똑같고 뒷것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거든요. 영어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고 읽으시면 totally meaningless. 네,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작해 드릴 테니까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아시겠죠? 한번 커다랗게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Your turn.

요걸 살짝 더 늘려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2. 자,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죠? 아까 나왔던 거 exercise 쓰시면 돼요. How often do you? 그런데 exercise 대신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How often do you까지 똑같죠? exercise 대신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o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How often do you work out? 이 바깥에서 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How often do you work out? 구어체에서는 99.9% 다 운동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아시겠죠? 만약에 바깥에서 일을 하다, 그럼 work outside라고 outside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주일이니까 a week. 그래서 바로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a 대신에 per, per 이런 단어를 쓰시면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루에 얼마나 전화를, 휴대폰을 확인하시나요? 정말 한번 세보세요. 수백 번 될 거리요, 그죠? 자, 그래서 How often do you check?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check? 여러분 휴대폰이 뭐예요? Your phone. 그럼 아까 일주일에 한 번은 a week 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니까 a day. How often do you check your phone a day? 아니면 per day. 다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휴대폰 자체를 목적으로 확인하시면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잡고 필요한 때만 쓰시고요. 주무실 때에는 반드시 make sure to switch off your phone. 전화기를 끄고 주무세요. 예. 비행기 모드로 해놔도요, 알람은 작동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의 어떤 심란함까지 다 비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얼마나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하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말을 하세요? How often do you say? 됐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Thank you. 그래서 How often do you say thank you?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고마워야 될 대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 그 다음에 저도 함께 일하는 여기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청소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사 먼저 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더 흥미로운 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보면 저도 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How often do you say thank you?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도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반응은 저 거의 매일 해요. 자, 그렇다면 How often? 타라! 자,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아니면 per week 좋습니다. 했더니 매일은 every day고요. 거의니까 almost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거의 매일입니다. 거창한 한두 시간 운동 말고요.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한 2, 30분 혹은 10분만 운동하셔도요.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여러분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애 다